키즈벤처의 위대하신 주 주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로 사랑의 뜰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랑의 뜰한 가족 여러분 조미숙입니다. 우리가 자꾸 내가 가진 것으로 나를 평가하는 때가 많아요. 잘하는 게 얼마나 있는지, 남들보다 얼마나 앞서 있는지, 얼마나 인정받고 있는지를 늘 세어봅니다. 그런데 믿음은 계산법이 조금 달라요. 내가 얼마나 큰 사람인가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다윗도요, 골리앗 앞에서 자신의 크기를 증명하려고 하지 않았잖아요. 자신보다 훨씬 큰 골리앗을 보면서도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내 앞에 문제가 나보다 커 보인다면 내가 더 커지려고 애쓰기보다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떨까요? 다시 한번 시편 145편 3절 말씀.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성도들이 행진할 때 들으셨습니다. 그 전에 들으셨던 찬양이 크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2023년 부활절 클래식 음악회 때 불렀던 찬양이고요. 광주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십자가 군병 메들리까지 세 곡의 찬양을 전해드렸어요. 세 곡 다 극동방송에서 제작한 음원이었습니다. 네, 사랑의 뜰안 듣고 계십니다. 오늘의 한 말씀은요, 잠언 16장 18절의 말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오늘의 한 말씀으로 준비했어요.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한 말씀 이렇게 보내주시면 오늘의 말씀 카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람을 넘어뜨리는 것은 정말 실패가 아니라

성공일 때가 많아요. 실패할 때는 보편적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잘될 때는 내가 보이기 시작해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고요. 만약 오늘 잘 되고 있다면 어쩌면 오늘 지금 이때가 더 겸손해야 할 때일런지도 몰라요. 오늘의 한 말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한 말씀 이렇게 보내주시면 오늘의 말씀 카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석 체크도 하시고 또 여러분의 얘기들도 보내주세요. 7238님, 5503님 반갑습니다. 9918님 오셨고요. 5945님, 9140님, 0118님, 또 8609님도 오셨어요. 1667님 반갑습니다. 9986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긴 묵상 나눠주셨어요. 감사해요. 9992님 오늘도 한 말씀, 7978님 한 말씀, 7356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셨고, 오, 하트를 달아서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8765님도 반갑습니다. 아, 그리고 쭉 올라가서, 네, 526님 사탄이 하는 일은 유혹과 거짓말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이 그 본질이라고 어제 극동방송의 한 프로그램에서 들었어요. 교만이 그리 큰 죄이고 왜 패망의 선봉인지를 어제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섬뜩할 정도로 하나님이 절 깨워주셨습니다. 오늘 한 말씀 보면서 다시 정신 차리고 있어요 라고 하셨는데, 와, 그래요. 귀한 깨달음도 감사하고 오늘 한번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을 심으시네요. 6481님, 4295님 반갑습니다. 6065님 오셨고 8998님, 8968님 반갑습니다. 1302님도 오셨고, 네, 2331님 저도요. 반갑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6900님, 또 8184님, 1302님 오셨습니다. 2841님도, 8238님도, 7511님도, 1009님도 출석 체크하고 계세요. 변함없이 은혜로운 방송 감사합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저도 겸손하게 이 방송 잘 진행하겠습니다. 1149님, 저의 거만함을 누르시려고 제 삶을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말씀 주셨어요.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한 말씀 이렇게 보내주시면 말씀 카드 받으실 수 있어요. 사랑의 뜰 안 걸어주시고 함께 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립니다. 사랑의 뜰 안에 준비 되어 있는 선물들 소개할게요. 기능성 속옷의 명가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 기능성 스포츠 양말, 대한 명인이 만드는 명품 떡갈비 송정 떡갈비 식사권,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 마사지기, 11가지 귀한 재료로 정성을 담아 끓인 남동풍 쌍화차, 유기농 건강음료 전문기업 참된 건강과학에서 건강즙을, 코웨이 쇼핑 대리점의 샤워헤드와 필터를, 무등산 토종닭 생오리 숯불구이의 명가 까사무등의 식사권, 믿음도 체력도 업 GDFC 골든딜라이트 풋볼 글러브 풋살장 이용권을 선물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사연 참여 바랍니다. 4988님, 좋은 계절로 인도해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의 한 말씀 주세요 라고 하셨고, 1806님도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조수아의 나는 믿음으로 그리고 클라리넷 연주로 예수 사랑하심을 들으셨어요. 이어지는 찬양은요. 몽골을 축복하소서라는 찬양입니다. 글로리아 코랄 합창단의 찬양인데요. 오늘 신간서적을 소개하고 선물하는 시간 같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책 한 권 여러분께 소개할게요.

0: 몽골을 축복하소서 전해드렸습니다. 사랑의 뜨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가 왜 이 곡을 선곡했는지 이제 알게 되실 거예요. 성경에 모두 66권 1189장이 있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거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한 장 한 장 붙들고 묵상하고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책을 내신 분이 계세요. 50살에 부르심을 받고 신학을 공부하고 몽골에서 11년 동안 선교사로 살아오신 허석구 선교사님이십니다. 오늘 허석구 선교사님의 책 묵상의 징검다리라는 책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선교사님 전화로 연결돼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교사님.
1: 네. 안녕하세요.
0: 네. 광주 극동방송 가족들과 인사 나누시죠.
1: 네.

0: 반갑습니다. 사랑했더란 청취자 여러분, 서울에서 몽골 이주민 교회를 섬기고 있는 허석구 목사입니다. 서울 네. 배단이 마을 교회입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네, 반가워요.
1: 조금 전에 이렇게 몽골어로 찬양이 나왔잖아요.
0: 네.
1: 몽골 말도 나오고 마음이 어떠셨어요?
0: 뭉클했어요. 몽골 이야기만 들어도 뭉클하죠.
1: 네, 그래요. 이제 차츰 여러분께 얘기를 풀어드리겠습니다. 몽골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예, 몇 분 추첨에 선교사님의 책을 드릴 텐데요.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몽골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책 이야기 전에 목사님이자 선교사님이신 우리 선교사님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서울대 치대를 졸업하고 부산에서 치과를 개원해서 거의 20년 동안 어려운 이웃들에게 의술을 베풀어 오셨습니다. 그러다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50살에 목회자의 길로 방향을 바꾸셨거든요. 무엇이 우리 선교사님의 인생을 그렇게 크게 돌려놓았는지 궁금해요.
0: 네. 우리 한국 사회가 IMF 외환 위기로 아주 거리에 노숙자들이 넘쳐나고 있을 때 1998년 뭐 99년 그때 일인데 제가 노숙자 쉼터에서 새벽마다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교회 장로로 섬기면서 한 1년 정도 그들을 말씀으로 격려하고 말씀 전했는데 그들이 말씀을 듣고 조금씩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1: 네.
0: 제가 환자를 보고 있는데 어떤 노숙자 형제가 저희 병원을 찾아와서 가방을 메고 장로님 저 이제 제 가정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장로님 말씀 듣고 새롭게 가정을 일으켜 세우려고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야,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대단하다 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말씀의 종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아내와 함께 신학을 이제 입학하게 되었어요. 그것이 제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1: 네, 선교사님 한 분뿐만 아니라 아내와 함께 두 분 같이 신학교에 입학하신 거예요?
0: 그렇죠.
1: 그래요. 오늘 몽골에서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한국 땅에서 몽골을 섬기고 계신 귀한 목사님이세요. 허석구 선교사님의 책 선물 준비를 했습니다. 묵상의 징검다리라는 책 오늘 소개하고 있는데 먼저 선교사님의 삶을 나누고 있어요. 몽골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5945님 몽글 아니에요. 몽글. 몽골이에요. 네, 선교사님 반갑습니다라고 1100님께서도 이렇게 보내오셨고요. 이후에 몽골에서 11년을 보내면서 현지에서 치과의사로도 섬기고 또 배단이 마을 교회를 개척하셨잖아요. 또 지금은 한국에서도 몽골인들을 위한 교회 또 학생이나 단기 나그네들을 위한 쉼터를 섬기고 계신데 도대체 선교사님께 몽골은 어떤 곳이기에 그곳에서도 이 한국 땅에서도 몽골을 섬기고 계신 건가요?
0: 네. 네, 몽골은 너무 춥고 또 힘든 곳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제게 주신 사명의 땅이죠. 제게는 선교사로서의 첫사랑이 묻어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몽골이라는 소리만 들으면 가슴이 뛰죠. 네.
1: 그래서 조금 전 몽골 찬양이 나왔을 때 울컥하셨군요. 그렇게 몽골에 계시다가 한국으로 돌아오셨어요. 20년을 의사로 또 선교사로 20여 년 가까운 시간을 보내셨는데 직업도 사는 곳도 바뀌었지만 한 가지는 계속 이어졌을 텐데 바로 말씀을 붙드는 일이셨을 거예요. 그래서 쓰신 책인데 묵상의 징검다리. 왜 길이나 여정이 아니라 징검다리라고 이름을 붙이셨어요? 책 이름을.
0: 네. 그 길이나 여정은 방향만 가르치지만 징검다리는 실제로 강물을 쉽게 건너기 위한 보조 수단이죠. 때때로 우리가 말씀의 강물을 이렇게 보면 또 얕게 보이기도 하지만 때때로 쉽게 건너가기 어려운

0: 그런 곳도 있죠. 그래서 그 진검다리라고 하는 친절하고 쉬운 안내하는 도구 안내자가 필요하죠. 그래서 그 이름을 진검다리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1: 네, 묵상의 진검다리 허석구 선교사님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몽골이라고 보내주시면 몇 분 추첨을 통해 책 선물 드릴 텐데요. 동서가 몽골에서 왔어요. 몽골 하트를 보내주신 분도 계시고요. 아, 제가 섬기는 영락교회도 곧 몽골 의료선교 가기에 함께 기도하고 선교 헌금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고 많은 분들께서 몽골 몽골 몽골 하고 계십니다. 예, 사랑이 솟아오르고 있어요. 지금 몽골 몽골 몽골. 서문에 보니까요. 선교사님께서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으로 망원경과 현미경을 말씀하셨는데요. 망원경으로는 성경의 숲을 보고 현미경으로는 한 장의 말씀을 세밀하게 살펴본다는 의미인데 청취자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 좀 해주세요.
0: 네. 성경 전체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사랑의 편지라고 볼 수 있어요.
1: 네.
0: 예를 들면 어머니가 객지에 나가 있는 아들에게 사랑의 편지를 한 통 보냈습니다. 그러면 그 아들은 그 편지를 받고 처음부터 끝까지 아 어머니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전체를 읽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먼저 성경 전체를 한번 빨리 읽어보는 그 훈련 통독이죠. 그것을 이제 망원경이라 그랬습니다. 망원경은 멀리 이렇게 보면서 숲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빨리 이렇게 몇 번 읽어보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죠. 그걸 숲을 보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매일 아침에 이제 일정한 분량을, 뭐 저는 한 장씩 읽습니다만, 조금 자세히 정독하는 것을 현미경으로 표현했습니다. 먼저 숲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나무를 관찰하면, 좋은 전체적인,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 방법이 되겠다 생각이 됩니다.
1: 책의 서문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고 저도 뜨끔했습니다. 성경 본문을 충분히 이해하지 않고 곧바로 자기 삶에 적용하면 자기중심적인 적용을 하기 쉽다고 말씀하셨더라고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에게도 상당히 뜨끔한 지적인데요. 실제로 어떤 식으로 말씀을 내가 듣고 싶은 대로 읽게 되는지.
0: 네, 성경의 한 부분만 떼어내어서 자기에게 적용하면 그것이 자기 중심적인 적용을 하기 쉽습니다. 책 서문에서도 제가 예를 들었지만 저는 청년 시절에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저는 그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기에 액센트를 두고 적용을 했죠.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모든 일에 성공할 수 있다는 뜻으로 자기 중심적인 이해를 했는데 나중에 신학교에 들어가서 좀 묵상하고 공부해 보니까 나 자신의 성공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의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공이 그 주제가 아니고 고난의 현장이 주제인 것이죠.
1: 네.
0: 그래서 우리는 나 중심이 아닌 본문 중심, 하나님 중심에 적용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1: 네, 그렇게 귀한 말씀, 묵상이 담겨져 있는 책의 분량이 어마어마합니다. 책을 분권으로 나누지 않고 이렇게 세 권에서 네 권 정도의 분량을 책 한 권으로 묶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0: 예, 처음에는 그렇게 한 두세 권으로 나누어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적도 있는데 성경을 한 손에 쥘 수 있도록 핸드북 형식으로 한 권으로 묶는 것이 필요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것이 숲을 보는 시각을 확보하는 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조금 책이 두터워졌지만 한 권으로 묶어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1: 네,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제목을 천지창조로 잡으셨던데요. 선교사님께서 창조의 순서를 설명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짚으셨더라고요. 창세기 1장을 묵상하면서 선교사님께서 발견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는지 궁금한데요.
0: 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이

0: 그래서 뻥 나오고
1: 네.
0: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렇게 하셨는데 모든 자연과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겠죠.
1: 아멘.
0: 그래서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마음을 그곳에서도 읽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자연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욕심을 채우기에 바빠

0: 묵상을 나누시고 그리고 간단한 기도를 넣으셨더라고요. 짧은
1: 네.
0: 기도가 있어요.
1: 네.
0: 네, 그 얘기 좀 해주세요.
1: 네. 한 장을 묵상하면서 떠오르는 생각을 기도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책 분량 관계로 길게 기도를 담아낼 수 없고, 전체를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중심으로 기도를 짧게 만들어 마무리했습니다.
0: 네. 성경 전체가 1189장이라는 전체를 묵상하려면 약 3년 3개월이 걸린다고요. 실제로 매일 한 장씩 묵상하려는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무엇이고 또 끝까지 지속하려면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1: 네, 제가 매일 한장 묵상하는 방법을 좀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저는 먼저 개정개역 성경으로 그날에 해당하는 본문 한 장을 음성으로 들으면서 눈으로 읽습니다.
0: 네.
1: 그 후에 쉬운 말 성경으로 조금 천천히 그 장을 다시 읽습니다. 그리고 제가 필한 묵상의 증검 다리 본문의 장을 읽습니다. 그러면 전체 내용을 이해하게 되는데요. 그런 후 본문을 묵상하고 또그 묵상을 기록을 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 형제들에게 나눕니다. 그래서 그 큐티 나눔을 하고 그 말씀을 따라 하루를 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친구들이나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끼리 함께 나누는 그룹이 있으면 더 도움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0: 네. 이렇게 해서 성경 66권을 모두 책한 권에 담으셨어요. 선교사님 몽골 광야에서 매일 한 장씩 말씀을 묵상하셨는데 외롭고 힘들었던 날, 이 말씀 한 장이 하루를 버티게 해줬던 순간도 있을 텐데 한 장면만 좀 나눠주시겠어요? 말씀을 붙들었던.
1: 네, 몽골은 너무 추운 곳이고 또 외롭고 힘든 곳인데 매일매일 말씀으로 잘 감당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선교사 은퇴를 하는 그런 해였는데 제 몸에 간암이 발견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간암이 발견되고 나서 그렇게 생각했죠. 아,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하늘로 부르시는 신호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데 친척들이 말하기를 아, 선교사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데 왜 이런 질병을 주시는가 하고 이해할 수 없다고 불만하는 친척들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저는 매일매일 묵상하는 말씀을 들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단순한 믿음을 주시더라고요. 담대한 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선교사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의 감히 그거의 영광이라 하는 그런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단순한 신앙, 담대한 신앙으로 그 어려운 일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말씀을 묵상하는 축복이지요.
0: 네. 올해 수술한 지 11년 되셨는데 지금 건강은 어떠십니까?
1: 예, 지금 잘 사명을 감당하고 건강하게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0: 네. 목소리에서 그 건강함이 느껴집니다, 목사님.
1: 네.
0: 지금 이 책이 몽골어로 번역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앞으로 이 책이
1: 네.
0: 어떤 분들께 도움이 되었는지도 말씀해 주시고 또 어떻게 쓰임 받기를 원하세요?
1: 네, 이 말씀이 몽골 현지에 도움이 더 되겠다 하는 분들이 말씀이 계셨어요. 왜냐하면 몽골은 지금 공산주의에서 민주화된 지 36년째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복음이 들어간 지 36년째이니까 아직 어린 그런 크리스찬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교회 평신도나 혹은 시골의 사역자들에게 이 책이 도움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몽고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쯤에는 출간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0: 네. 오늘 몽골에서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시고 한국 땅에서도 계속해서 몽골 땅을 위해 기도하고 계신 허석구 선교사님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선교사님께서 쓰신 책 묵상의 징검다리 책 소개하고 있는데요. 책 선물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몽골이라고 보내주시면 선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몽골 관련된 책은 아니

0: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한 묵상집입니다. 그것을 생각하시고 신청하시면 되겠어요. 현재 한국에 돌아온 뒤에도 몽골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두 개의 쉼터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선교사님의 최종 목표는 어떤 것입니까?
1: 네. 저는 몽골 이주민을 위한 나그네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나그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쉼터이죠. 그래서 남자 쉼터, 여자 쉼터를 이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오면 3년 내지 5년은 함께 식구처럼 생활하니까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가 쉽고 또 몽골로 돌아간 다음에도 몽골 사회를 위한 복음에 귀한 일꾼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돌아가신 분은 대학 부총장을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사회의 리더가 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저희 보람이죠. 그래서 이 사역이 저희 당대에 끝나지 않고 우리의 자자손손이 이 사역이 계속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0: 네. 그 앞에 표지에 보니까 믿음의 여정 시리즈 1이라고 표시가 돼 있어요. 이 묵상의 징검다리가 계속해서 나올 예정인가요?
1: 아, 그런 건 아니고 아마 이 출판사에서 이 믿음의 시리즈를 이것과 유사한 책들을 많이 내겠다 하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0: 계속해서 1권, 2권, 3권, 네네. 4권이 나오겠네요. 네네. 또 이 출판사 대표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건 계시죠? 네, 그 얘기 좀 잠깐 좀 해주세요. 이 책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1: 네, 제가 이런 구상을 하고 있을 때 우리 자부가 출판사를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 만들었다 그런 소식을 전해왔어요. 그러면 이제 이 책을 거기에 좀 부탁하면 좋겠다 생각했더니만 책이 참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0: 네. 네. 이 묵상의 징검다리의 출판사인 대표님이 그 자녀들의 책을 만들기 위해서 출판사를 만드셨대요. 1인 출판사를. 그래서 시아버지의 책까지 이렇게 내셨습니다. 언제 방송으로 제가 한번 모시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주 독특한 그런 믿음의 가정이세요. 혹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분들이 있으신지요?
1: 네, 제가 몽골 선교를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뭐 20년 이상 한결같이 몽골 선교를 위해서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계속 후원해 주시는데요. 그들을 늘 잊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0: 네. 그리고요. 사랑하는 아들과 또 책을 내준 며느님께 하고 싶은 얘기는 없으신가요?
1: 예, 너무 감사한 것은 이 책을 실제로 다 이 자고 수정하고 교정하는 일을 자녀들이 다 해주셨어요. 그리고 전체 디자인하는 것까지 아주 너무 예쁘게 해주어서 너무 고맙죠. 그 감사를 늘 마음에 간직하고 있고, 제가 하는 이 선교 사역을, 그들이 좀 계속 맡아서, 수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0: 네, 그래요. 음성은 참 건강하게 들리십니다. 예, 앞으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선교사님.
1: 네, 예. 앞으로 제가 하나님께서 건강 주실 때까지 이 사역을 계속하기를 원하고, 또 저희 후손들도 이 사역을 계속해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후손들 얘기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요. 후손들 이름 좀 불러주세요. 오늘 방송 출연하셨으니까.
1: 네. 딸은 서울에 살고 있는데 시원이라 그러고요.
0: 예.
1: 아들은 광주에 있는 치과를 경영하는 허성웅 원장이고요. 황설의 우리 자부입니다. 네, 그리고 최민 손자가 있습니다. 네. 손녀는 나은 손녀가 있습니다.
0: 네, 평생의 삶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시게 받으셨을까라는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오늘 허석구 선교사님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묵상의 징검다리의 저자셨습니다. 선교사님 화이팅입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나도
0: 따라가오. 네, 지금 많은 분들께서 문자 메시지 주고 계세요. 9941님, 몽골, 저도 말씀.

말씀을 더 묵상하고 싶고 말씀을 깊이 하는데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5157님 선교사님의 사역이 너무 귀하세요. 단순하고 담대한 믿음 본받겠습니다. 귀한 사역이 잘 이어질 수 있기 기도하고 선교사님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할게요. 와, 자부님이 출판사 대표님이시고 시아버지 책을 내는 복된 가정이군요. 자부님도 방송 나오면 참 좋겠습니다. 언젠가 한번 제가 꼭 모실게요. 자, 그리고 1091님께서도 묵상의 징검날이 많은 분들께서 지금 몽골 이렇게 보내주고 계십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우물점 누르시고 0153번으로 몽골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허석구 선교사님을 축복하고 우리 선교사님의 삶을 닮은 찬양인 것 같아서 오늘 1부 끝 찬양으로 선곡했습니다. 잠시 후 2부에 다시 올게요.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뉴코리아 교회 정영신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민족을 지명하여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 대한민국이 시작되게 하시고 이 나라 안보의 최전방을 교회에 맡겨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민족의 내일이 기도하는 자들의 무릎에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일제시대의 핍박 속에서도 교회를 지키신 하나님, 김일성 정권의 억압 속에서도 성도를 지키신 하나님, 밀려드는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만문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들을 남겨두신 하나님, 이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낮아짐과 내려놓음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더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북한 선교와 통일 준비를 시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통일의 마중물로 세워진 탈북민 교회들과 선한 동역이 시작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뉴코리아 교회 정영신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0: 소프라노 서선영의 저 높은 곳을 향하여로 오늘 사랑이들한 2부문을 열었습니다. 오늘의 한 말씀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한 말씀 이렇게 보내주시면 오늘의 말씀 카드 받으실 수 있는데요.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잠언 16장 18절의 말씀, 오늘의 한 말씀으로 준비했습니다.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한 말씀 이렇게 보내주시면 오늘의 말씀 카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1: 역사가 일어나고,
0: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면
1: 기적이 일어납니다.
0: 하나님을 만나서 기적을 경험한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고 있어요. 오, 웨이브 오퍼링의 안재건 목사님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반갑습니다.
0: 그동안 너무 바빴죠.
1: 네, 여름이 안 끝난 것 같았습니다.
0: 그러니까요. 어떤 사역들 진행하셨죠?
1: 네, 먼저는 학교교대 불시운동 사역이 지금 계속적으로 또 예.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0: 네.
1: 특별히 이제 다른 지역에 또 이제 강원도 강릉이라는 지역에 이제 또 학시의 불꽃이 번지고 있어서 또 거기에 이제 학시운동이 또 세팅되어 가는 과정들 이런 것들 또 돕고 함께 중보하는 사역들 하고 왔습니다.
0: 네, 얼마 전에 우리 지역에서도 네네. 성지교회에서 네네. 광주 학시가 모였잖아요.
1: 네네.
0: 학시 네. 발음을 잘해야 돼요. 학시가 모였는데 아이들은 어느 정도 모였고 또 분위기가 어땠는지 궁금해요.
1: 네, 약 500여 명 그리고 약 50여 개 학교의 중고생들이 와. 함께 모였고요.
0: 네.
1: 저희가 별다른 홍보를 참 많이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학기 초임에도 불구하고 학원 스케줄들을 다 빼고 오는 친구들을 보면서 아, 광주는 살아있다.
0: 아멘.
1: 다음 세대들이 여전히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것들이 많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네. 정말 뜨겁게 느꼈습니다.
0: 그럼요, 그럼요. 이 땅이 좀 남다른 땅이래요. 그만큼 순교자의 피가 많이 뿌려진 땅이래요.
1: 네, 그러니까요.
0: 이 전라도 지역이.
1: 네네.
0: 예. 그래요. 그분들의 심장이 심겨진 이 땅에서 계속해서 생

0: 생명의 씨앗들이 자라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만날 분도 사실 그런 분이라고 소개를 네, 해야 맞습니다.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예, 오늘 만날 분은?
1: 네, 오늘 만날 분은요.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주 전에 광주 성직교회에서 광주 학교 기도 불시 운동이 있었는데 그 현장에서 학생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섬기면서 큰 은혜를 받은 청년이 있어서 동일한 은혜의 불씨가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길 바라면서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바로 김민 자매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네, 현재 식품영양학과에 다니며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한평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김민입니다.
0: 푸릇푸릇하네요.
1: 그러니까 20살은 다른 것 같습니다.
0: 고등학교 갓 졸업하고 올해 1학년.
2: 네, 맞습니다.
0: 네, 그래요. 20살 대학생 생활을 시작한 새내기인데 뭐 지금 식품영양학과를 다닌다고 했는데 이 학과를 선택한 뭐 이유가 있는지, 원래 음식이나 건강 쪽에 관심이 많았어요?
2: 아, 네. 저는 중학교 때부터 집에서 베이킹 하는 것을 좋아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음식이나 식품 분야로 관심이 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 엄마께서 식당을 운영하셨어서 그러한 영향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래 1순위로 가고 싶었던 학과는 따로 연극 영화학과가 있었는데 그때 상황이나 사정이 따라주지 않아서 제대로 도전해보지 못하고 식품영양학과 쪽으로 온 것 같습니다.
0: 달란트가 많은 자매네요.
1: 그러니까 저는 연극 영화과라는 건 지금 처음 들었어가지고요.
0: 마음 안에 비전이었는데.
1: 그러니까 좀 다른 개념인데 아무튼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0: 네, 그러면 궁금해요. 무슨 빵 제일 잘 만들어요? 베이킹을 어렸을 때부터 한 것 같은데.
2: 아, 근데 요즘에는 많이 하고 있지 않은데 중학교 네. 때 생각을 해보면 초코 워핀이 가장 쉬워서 예. 네, 그걸 워핀. 가장 많이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0: 언젠가 먹어볼 수 있을까요?
2: 네. 만들어드리겠습니다.
0: 기대하고 있을게요. 한평에서 광주로 이렇게 대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생활 환경도 꽤 달라졌을 것 같은데 대학생이 되고 나서 가장 크게 달라진 건 뭐예요?
2: 일단 시간표를 자율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또한 공강 시간도 사람마다 다르고 그러면서 자유 시간도 되게 많이 주어지게 되는데 그 시간을 제가 혼자 스스로 정리하고 다뤄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고등학교 때랑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0: 스케줄표를 스스로 짤 수 있다. 정말 그러네요.
1: 그렇죠. 아무래도 우리가 보통 고등학생 때까지는 짜여진 그 시간표대로 과목을 들었었다면 이제 대학생이 되면은 이제 뭐 전공 과목이나 뭐 선택 과목들 이제 할 수 있다라니까 거기에 대한 자유도가 좀 많이 있어서 좋나요?
2: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0: 여러분 응원해 주세요. 지금 김민자매 약간 떨리거든요.
1: 그러니까요.
0: 예, 김민입니다. 네. 예,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응원의 문자 메시지 보내 주시고요.
1: 친구들이 보는 김민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본인은 자기 성격을 어떻게 좀 소개하고 싶은지 이야기 좀 나눠주세요.
2: 네, 저는 친구들이 항상 저한테 웃기다고 많이 말해주고
0: 웃겨요?
2: 네, 쾌활하고 밝은 사람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또한 제가 생각하는 저의 성격은 제가 하고 싶은 것은 꼭 해야 하고 제가 정해둔 계획이 흐트러지면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성격이고 완벽주의 성향의 깔끔쟁이 성격인 것 같습니다.
0: 좋은 거를 죄다 다.
1: J인가요?
2: 네.
0: 완전 J, 파워 J?
2: 근데 한 엄청 파워까지는 아니고 한 7, 80% 정도인 것 같아요.
0: 그래요. 뭔가 이룰 수 있는 좋은 성향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네요. 그래요. 그 배우가 되는 게 꿈이었잖아요. 어떤 배우가 되고 싶었어요?
2: 근데 처음에는 배우는 아니고 전 성우 쪽으로 가고 싶었는데 네. 성우를 생각하다가 연기 쪽까지 가게 되어서 네, 배우라고 딱히 정해두고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연기 분야에서 활동해 보고 싶다.
0: 목소리에 자신감이 좀 있었나요?
2: 네, 조금 네. 있었던 것 같습니다.
0: 평가는 우리 청취자들께서 하시랍니다. 네, 그래요. 민자매가 자란 한평 지역은 어떤 곳이고 또 한평교회 어떤 곳이에요? 어린 시절 교회 풍경도 궁금하고요.
2: 일단 제가 자란 한평교회는 시골에 있는 한 교회이고요. 김원창 담임 목사님께서 시무하고 계시고 한평에서는 그래도 가장 큰 교회에 속하는 교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제가 엄마의 뱃속에 있을 무렵부터 다녔던 교회이고 지금까지 20년 동안 다니고 있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한평이라는 지역에

0: 예, 특성상 저희 교회는 노인분들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계시고 노인분들이 많으시긴 하지만 그와 동시에 저희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등에 많은 부서가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시골의 한 교회입니다.
1: 도시의 그큰 교회하고는 그래도 좀 다른 점들이 있을 것 같아요. 시골의 교회에서 자라면서 가장 좀, 아, 이거는 도시의 교회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은 게 있다 하는 것이 혹시 있을까요?
0: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 교회에 출석을 했다 보니까 교회에 있는 거의 모든 분들이 저를 아셔서 좀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것 같고 많은 권사님, 집사님들께서 저를 많이 예뻐해 주셔서 좀 행복하게 다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저는 청년대학부에 소속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수가 적은 만큼 모두가 친밀하고 개개인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 것이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1: 그러면 그몇명 정도나 혹시 지금 청년들이 있나요, 그러면요?
0: 저희가 20명에서 30명 사이 정도?
2: 많다!
1: 작은 교회가 아닌데요?
0: 아, 네. 근데 그렇긴 한데 이제
1: 네.
0: 출석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진 않으셔가지고.
2: 네, 그래요. 반대로 청소년기 아쉬웠던 것도 있었는지 궁금해요. 또래 친구가 많지 않다거나 뭐 청소년 프로그램이나 수련회 같은 기회가 작다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0: 일단 수련회 같은 경우는 저희 교회는 매일 여름 분기마다 자체적으로 수련회를 진행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외부에서 주최하는 수련회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수련회의 기회가 적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또한 또래 친구들도 엄청 많지는 않지만 저희가 적은 편은 아니었기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아쉽다는 생각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1: 그러면은 지금 그 같이 자라왔었던 청소년 시절의 친구들이 대부분 같이 또 청년부로 이렇게 같이 올라온 건가요, 그러면은요?
0: 네, 그런데 대부분 그렇습니다.
1: 한 평에 많이 머물러 있나요, 그러면은요?
0: 근데 일단 제 또래라고 하면은 제가 생각하는 제 또래는 제가 스무 살이니까 스무 살부터 한 23살, 4살까지는 그래도 또래라고 생각을 해서 제 친구는 남자애, 여자애 두 명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그 애들은 한 평에 있는데 이제 다른 언니 오빠들 같은 경우에는 타 지역으로 가신 분들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2: 네.
1: 교회 다니는 것이 정말 그 지역 내에서 어렸을 때부터 다녔기 때문에 뭐 정말 친한 뭐 권사님들, 장로님들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일 수 있잖아요, 어렸을 때는. 그런데 이제 사춘기가 또 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건가라는 질문도 생길 수 있잖아요. 민 자매에게도 혹시 그런 시기가 있었을까요?
0: 근데 일단 제가 사춘기가 없게 컸어가지고 그런 생각을 그 시기에 뭐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모태신앙으로 자랐다 보니까 그냥 그저 주말에는 교회를 가야 되는 게 당연했어가지고 그런 생각을 일단 해볼 겨를조차 없었던 것 같아요.
2: 사춘기를 없게 보냈다. 자매님의 평가인가요? 아니면 어머니도 알고 계신
0: 근데
2: 건가요?
0: 엄마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자서 고민하는 시간이나 그런 게 많았던 건 맞는데, 뭐 되게 저희가 아는 표준적인 사춘기 시절 그런 건좀 많이 남들에 비해서 안 그랬던 것 같습니다.
2: 철이 일찍 든 건가?
0: 그건 잘 모르겠어요.
2: 그래요. 교회를 떠나지 않고 오늘에까지 이르게 한 것이 부모님의 영향이었어요? 아니면 뭐 목사님, 선생님 또 어떤 경험이었는지 궁금해요. 어떤 반항이나 그런 어려움 없이 쭉 머물고 있는데.
0: 부모님의 영향도 큰것 같고,
2: 네.
0: 일단 반항기나 그런 건 없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어렸을 때는 그저 교회에 가기만 하면 됐었고, 교회를 되게 재미있게 다녔었는데, 중고등학교를 다니고, 나이를 한 살씩 먹어가면서, 제 신앙을 성장하기 위해서는 뭐 성경을 읽어야 된다거나, 큐티를 하고, 말씀 묵상을 해야 한다거나, 기도를 해야 된다는 등의 개인적으로 해야 될 것들이 늘어났고, 교회에서 또는 교회에서나 부모님께서 하라는 것들이 늘어나면서 왠지 모를 약간 압박감 같은 것들이 많이 들면서 저 스스로 신앙이 약간 정체기 같은 거를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어렸을 때보다는 지금의 신앙이 더 안 좋아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사는 느낌이 들면서 좀 멀게 느껴졌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2: 그럼 그때를 어떻게 이겨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느꼈던 순간은?
0: 저는 일단 고등학교 3학년 때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 당시 우연히 유튜브를 보다가 유튜버 쭈이라는 분을 보게 되었어요. 그때 제가 고3 수험생활을 할 때였어가지고 되게 공감가는 부분들이 많았는데 이분은 그때 간호 취준생으로 웨이팅 병원에 이제 하다가 재도전을 할지 막 그런 결정들을 앞두고 있던 시기였는데요. 그때 그 영상에서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자신이 나아갈 길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면서 와 진짜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까 되게 본받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 뒤로 모든 영상을 보면서 저도 좀 정신을 차리게 된 계기가 되었고 그때부터 제 신앙을 지키기 위해 여러 가지들을 도전해보면서 그나마 지금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1: 그런 민 자매가 이번에 광주 학교기도 불시운동에 참여하셨다고요. 먼저 학교기도 불시운동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0: 저는 그 위러브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광주에서 이제 학교기도 불시운동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1: 너무 감사한데요.
2: 가기 전에는 어떤 기대가 있었고 또 막상 와보니 어땠어요? 기도불시운동에.
0: 일단 저는 친한 언니들과 그때 함께 갔었는데요. 언니들이랑 같이 예배드릴 생각에 되게 기쁜 마음으로 갔었고 광주에 있는 많은 학생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린다는 사실을 듣고 과연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올지 의문 반 기대 반으로 갔던 것 같습니다.
1: 참여하면서 어떤 은혜를 받으셨나요? 그날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현장의 감동도 좀 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0: 네, 일단 그때 We Love 유닛이 오셔가지고 예배 첫 시작을 열어주시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좋았습니다. 또한 현장은 좌석이 모두 꽉 찼고 많은 아이들의 열기로 가득해서 되게 풍성했던 그런 예배였던 것 같습니다.
2: 프로그램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시간이 있다면 또 이거는 그냥 좋은 집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 같아 뭐 그렇게 느꼈던 순간은 없었는지 궁금하고요.
0: 저는 일단 그 남빈 목사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하나로 시작한다라는 것을 듣고 되게 와닿았는데요. 그 말을 듣고 제가 그 겨자씨가 되어보아야지 이제 되게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1: 사실 집회에서 은혜 받는 것은 또 당연하고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욱더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일상으로 돌아온 다음이잖아요. 다시 이제 캠퍼스에서 일상이 지금 시작이 됐는데 요즘 대학생들이 신앙을 지킨다는 게 어떤 면에서 가장 또 어려운 점이라고 생각하신가요?
0: 일단 대학교는 되게 유혹의 거리들이 되게 넘쳐나는 시기이고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녔다가도 대학교에 와서는 되게 부모님과 멀어지기도 하면서 모태 신앙이었던 애들조차 되게 신앙이 흐트러지는 아이들을 제가 친구들 중에서도 엄청 많이 봤는데요. 세상에 유혹거리들이 많다 보니까 뭔가 넘어가기가 쉬워서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신앙 지키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2: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김민자매님은 1학년이니까 앞으로 4년, 3년 반이 남은 거죠.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만들어가고 싶으세요?
0: 저는 일단 일상을 살고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고 또한 제가 살아가면서 예배자라는 사실과 주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2: 네. 식품 영양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앞으로 비전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도 궁금해요.
0: 저는 일단 영양사 쪽보다는 식품 기업 쪽에 조금 더 관심이 많아서 그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 수 있도록 노력하며 계속해서 도전하는 삶을 살고 싶고 언제나 가장 베스트의 상황이 저에게 주어질 것을 믿고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마인드로 나가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2: 성우는 안 할 거예요? 이제?
0: 성우 쪽보단 그래도 그냥 일단 연기 자체로 배우 그쪽으로 조금 더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2: 네. 앞으로 뭐 도전해볼 생각은 있어요. 언젠가. 지금은 공부하지만.

0: 네, 그 겨울방학 때
1: 네.
0: 서울로 가서 연기 학원에 다녀볼 생각입니다.
1: 부모님이 오케이 하셨나요?
0: 네, 거의 오케이 하셨어요.
1: 오, 그래요. 요즘 미어 터진다고 합니다. 연기 학원이.
2: 맞아요, 맞아요.
1: 예. AI가 따라올 수 없는 것이 예술 분야라고
2: 네.
1: 요즘 그렇다고 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평의 작은 교회에서 자란 청소년, 이제는 청년이죠. 우리 김민 자매님에게 지금 20살의 김민이 한마디 해준다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0: 일단 되게 그한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느라 굉장히 그래도 힘들었을 텐데 지금까지 잘 와줘서 너무 고맙다는 말 하고 싶습니다. 약간 제가 이런 걸 느끼한 걸잘 못해가지고
1: 사랑하는 부모님께도요.
0: 부모님께 엄마 아빠 너무 사랑하고 고마워 항상.
1: 네, 우리 엄마 아빠는 어떤 분들이에요?
0: 엄마 아빠는 재밌는 사람들, 웃긴 사람들, 그리고 그냥 많은 것들을 지원해주니까 항상 고마운 것 같습니다.
1: 네, 그래요. 오늘 한평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김민 자매님. 대학교 1학년 새내기예요.
2: 네.
1: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운데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끝으로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0: 방송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삶에 좋은 일들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예수 담기를 이 찬양을 우리 민자매가 가장 좋아한대요.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목사님.
2: 네, 사실 민 자매랑 저는 이제 학교 기도 부르심 때 처음 만났었는데 제가 좀 선택을 좀 한번 방송으로 모셔야겠다는 이유가 필기를 어떤 한 학생이 너무나도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1: 네.
2: 그 500여 명 가운데 딱두 명이 필기를 하고 있었는데 한 명은 중간에 조금 포기를 했었었고
1: 네.
2: 민 자매만 끝까지 필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고등학생이 이렇게 말씀을 잘 듣고 노트를 적는가 봤는데 알고 보니까 고등학생은 아니었고 대학생이었는데 정말 이 찬양의 가사처럼 예수 보기를 예수 닮기를 가장 내 삶의 가장 중요하고 좋은 기억들로만 가득 채워나갈 수 있는 민 자매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 네, 그래요. 오늘 김민 자매님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세대 우리 청년 세대를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사랑의 들어는 여기까지입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말씀의 보화. 말씀의 보화 오늘 이 시간은 광주 서구 금호 심곡길에 위치한 금호배달교회 강창대 부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십니다. 오늘은 다니엘 6장 10절 말씀을 본문으로 전에 하던 대로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성경에 참 많은 인물들이 있죠. 창세기부터 시작해보면 아브라함, 그의 아들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이어서 계속된 인물들의 이야기로 성경은 이루어져 있습니다. 선지자, 왕, 사사.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세례 요한, 사도 바울의 서신들로 꽉꽉 채워져 있는 한 성경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 많은 인물이 등장하는데 인물들을 주로 한 네 부류 정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인물들은 예수님을 신실하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갔던 그런 인물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냐면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의 이야기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들은 때론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정죄하는 일도 감당했습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은 믿음을 소유하였지만 그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입니다. 또 네 번째 부류의 사람은 믿음이 없었는데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 믿고 돌아온 이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구약에 있는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많은 인물들 가운데 흠이 없는 인물이 누굴까 곰곰이 생각해보면 뭐 여럿 있겠지만 그 가운데 다니엘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조금만 살펴보면 이 다니엘은 정말 흠이 없는 사람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청렴하고 정직하고 충성스럽고 민첩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다라는 겁니다. 다니엘 기도회라고 하는 기도회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유튜브를 통하여서 그 시간에 맞춰서 함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시간을 공유하곤 합니다. 이 다니엘 기도회는 21일간의 기도회 여정이지요. 왜 다니엘 기도회라고 했을까? 저 나름대로 생각하고 정의를 내려봤더니 오늘 말씀을 통해 확실한 답을 줬습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그 어떤 인물보다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서 내가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런 모습과 자세를 본받아 하나님께 기도하자라고 하는 의미를 아마 담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니엘은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포로로 잡혀와서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 얼굴빛이 좋아진 그 사건이 다니엘 1장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사건을 들어보자면 왕의 꿈을 해석한 그런 이야기도 등장을 합니다. 또 다니엘의 새 친구 이야기를 통하여서 풀무불에 던져지는 그런 끔찍한 일도 경험한 다니엘이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이 처한 상황,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 사건 역시 이 짧은 책 한 권에 다 담겨 있습니다. 이후에는 다니엘이 기록한 환상의 이야기까지 다니엘서 안에는 정말 수많은 사건과 수많은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오늘 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야만 했을까?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의 반응은 어떠했을까? 그리고 그 결말은 어떠했을까? 그것을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눠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야만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갈 만한 뭐 죄, 잘못, 범한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시기와 질투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 보면 다니엘은 메대의 왕, 다리오 왕의 총리직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다리오 왕이 다스리는 고관들은 120명, 총리는 3명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가운데 가장 으뜸이 되고 가장 민첩하고 가장 정직하고 가장 청렴한 인물 한 사람, 그게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세워 총리 중 가운데 한 사람으로 다니엘을 세워서 온 전국을 통치하게 만들었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아멘. 그러니까 왕 바로 밑에 권력을 가진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다니엘을 질투할 수밖에 없었죠. 저 사람은 저 먼 땅에서 이렇게 건너온 사람인데 저 사람이 총리직을 감당해, 그것도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왕의 사랑을 듬뿍 받는 그런 다니엘, 눈에 가시였죠. 미워했습니다. 질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니엘을 어떻게든 그 자리에서 끄집어 내려야겠다, 좀 더 격한 말로는 죽여야겠다, 그가 사라져야 그 자리를 내놓을 것 같으니 죽이고자 모의했습니다. 120명의 고관들과 총리 2명이 힘을 합하면 아무리 왕 밑에 있는 가장 뛰어나고 유능하고 인정받는 총리일지라도 힘을 못 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사람이 모이면 힘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고관들과 총리들이 그냥 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다니엘을 깎아내려서 다니엘을 그 자리에 내려오게 만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이 아무리 다니엘을 정말 손마디마디 하나 잘라가지고 살펴봐도 먼지 하나 안 나오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요. 완전하지 못하고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다 잘못한 점, 흠이 있는 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니엘을 미워하고 다니엘을 질투하고 시기하고 있는 그 120명의 고관들과 총리들이 눈을 씻고 찾아봤는데 그 다니엘에게 흠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다니엘이 너무나도 훌륭하고 너무나도 유능하고 너무나도 청렴한 그런 사람이 다니엘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면, 아니 다니엘을 아무리 털어도 먼지 하나가 안 나오네, 그러면 다니엘을 인정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와, 저 사람이 정말 왕 옆에 있어야, 저런 사람이 왕 옆에 있어서 왕을 모셔야지, 정말 청렴한 사람이고 정말 유능한 사람이구나,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인정을 했나요 안 했나요? 더 찾아봅시다. 뭐가 잘못됐는지 그 사람을 어떻게든 끌어내리기 위해 더 찾아보고 더 열심을 당합시다. 더 머리를 맞대봅시다. 그런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바로 고관들과 총리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다니엘의 계획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자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세상은 우리에게 유혹의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부탁이 많이 옵니다. 전화가 많이 와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만큼 드릴 테니까 꼭 좀 해주십시오. 무슨 일이 있었는데 좀 눈 감아주십시오. 내가 이만큼 드릴게요. 금덩어리 막 던져주면서 얼마나 많은 청탁이 있을까요? 수많은 연락이 다니엘에게 왔을 겁니다. 다니엘만 거치면 통과거든요. 왕에게 긍정적인 보고만 하면 끝이 나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은 흠이 없었다는 겁니다. 세상적 가치에, 세상적 눈높이에 흠이 없는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런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가 와 대단하다, 와 훌륭하다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만큼만 가지고 다니엘을 위대하다라고, 다니엘을 닮아가야 한다고, 다니엘처럼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반쪽짜리입니다. 다니엘은 온전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린 바로 그 모습을 닮아야 합니다. 세상적으로 청렴하고 깨끗하고 먼지 하나 안 나오는 그런 모습도 닮아야 하지만 그보다 더 닮아야 할 점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 그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니엘에 대해 이야기 많이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고관들과 총리들 역시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쟤는 날마다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 아니, 뜯어보고 뜯어보니까 그 모습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아, 이 사람들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죠. 정말 똑똑합니다. 어떻게든 다니엘을 끄집어 내려야 하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떠오르게 된 거예요. 세상 법으로는, 도저히 우리나라 법으로는 이에게 흠을 찾아볼 수가 없으니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한 처벌을 내려보자 라고 생각을 모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도저히 고발할 방법이 하나님의 율법 아니

그거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찾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을 죽일 방법을 찾은 겁니다. 이 사람을 끄집어내릴 방법을 찾은 겁니다. 어디 안에서?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그가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게 만들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 똑똑함이, 그 머리가, 잔머리가 빠르게 돌아가 버린 거예요. 세상 법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율법으로는, 그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긋나고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법령을 새로 만들어서 그가 난처한 상황에 겪도록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는 판단이 섰던 겁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에게 찾아갑니다. 왕이요, 왕이요, 우리가 아주 좋은, 아주 새로운 법령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30일 동안에는 왕 이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도 구하지 말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를 지키지 않았더라면 그 모든 사람은 사자굴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라고 하는 내용의 계획이었습니다. 이들은 너무나도 정말 머리가 정말 똑똑하고 너무 잘 돌아가요. 왕이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너무 기분 좋죠. 왕 이외에 다른 어떤 신들에게 구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건 왕이 이방에 있는 어떠한 신들보다 더 높이 계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관들과 총리들이 마음을 맞춰서 왕에게 고하는 겁니다. 왕은 신들 위에 계십니다. 우리의 왕은. 우리의 왕은 천하를 다스리세요. 그래서 30일 동안은 다른 어떠한 신들에게도 구하지 말게 하는 이게 있어야겠습니다. 많은 백성들에게, 온 백성들에게 이 메시지를 선포하십시오. 왕이 기분이 너무 좋죠. 여러분, 아부라고 하는 게 좀 부담스럽게 다가올 수 있지만 막상 받으면 기분 안 좋을 사람 없습니다.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 신들보다 내가 뛰어나고 신들보다 내가 높이 있다고? 그것을 나라에 공포한다고? 아니, 신하들이 이걸 가지고 온 거예요. 내가 가지고 온 게 아니라, 아,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신하들의 말 앞에서 전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에 의논했답니다. 이 말이 옳습니까? 누구 하나 빠지지 않았어요, 지금? 다니엘은 쏙 빼놓고 자기들끼리 입맞춰, 마음 맞춰 왕에게 고했던 겁니다. 왕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도 좋았죠. 뒷일은 생각하지 못해요. 너무 기분 좋으니까요. 아, 이게 잘못될 것 같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한시적인 거거든요. 30일 동안이니까 뭐 그 정도는 우리 백성들에게 그 정도 내가 칭송을 받아도 되지. 그리고는 왕의 도장을 찍었습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구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은 기도하지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예배하지 못하게 만든 것과 같습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핍박으로 여겼을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왜 이렇게 핍박하나? 핍박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러한 핍박은 누구에게나 주어질 수 있습니다. 가장 우리를 핍박하는 존재는 무엇일까요? 가장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존재가 무엇일까요? 가장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이 존재는 무엇일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단이 그러한다. 사단의 속삭임이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찬양하지 못하게 만들고 예배하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단의 유혹, 사단의 소리 듣고만 살아갑니다. 아, 내일 분명 기도해야지. 내일 좀 여유로운 시간이 생겨버렸어요. 갑자기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 내일 오전에 잠깐 교회 나와서 기도 시간 좀 가져야겠다라는 마음이 방금 생겼습니다. 근데 한 시간 뒤에 막 전화 와요. 너 내일 뭐 오프라며? 시간 빈다며? 아, 나와 나와. 이러한 유혹의 메시지들. 우리가 흔히들 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거 하나하나를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그런 유혹들을 이겨냈습니다. 그러한 핍박을 견뎌내고 이겨냈습니다. 사단은 자꾸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에 의지하도록 만듭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도록 만듭니다. 우상 앞에 서서 구하도록 만듭니다. 하나님 말고도 다른 것에도 능력이 있으니까 그것에게 좀 가봐. 라고 하는 솔깃한 소리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 어떻게 반응해야겠습니까? 다니엘은 그 어떤 유혹에도, 자신의 생명을 앗아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그러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다니엘을 닮아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제 다니엘을 죽이고자

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조서를 받습니다. 왕의 도장이 찍힌 왕의 조서가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조서를 지켜야 하는 것이 신화된 도리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것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세 번씩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제 죽겠지요. 사자굴에 들어가야 마땅하지요. 여러분,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던 사람들이 다니엘을 얼마나 지켜보고 있었을까요? 아마 집 앞까지 가서 다니엘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저 사람이 하루에 세 번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아니까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빨리 기도해. 빨리 기도해봐. 바로 잡아가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지는데 그 사자굴에 위험을 무릅쓰고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 기도하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자굴 들어가 보셨어요? 사자굴 들어가 보신 적 없죠? 반대로 사자 보신 적 있으세요? 동물원 가면 보잖아요, 동물원. TV 말고 실제로 동물원 가면 보잖아요. 그 사자들의 모습이 어떻던가요? 동물원에 있는 사자들의 모습이 어때요? 힘이 없어요, 힘이. 축 처져가지고 하도 잠만 자요. 걸어다니는 사자의 모습을 잘 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자들은 배가 불러 그래요. 아니, 동물원에 있는 사자들은 때 되면 밥 주고 때 되면 간식 주고, 그러니까 먹고 자고 먹고 자고만 하면 되는데 굳이 일어나가지고 걸어다니고 어슬렁 어슬렁 다닐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냥 배부르니까 낮잠도 자고 하품도 하고. 그런데 다니엘이 들어가야만 했던 그 사자굴의 사자들은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일부러 사자를 굶겼다라고 하죠. 굶주림에 사로잡힌 사자의 모습은 우리가 동물원에서 바라보는 사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사람이건 동물이건 가리지 않습니다. 눈앞에 오면 물어 뜯는 겁니다. 잡아 먹는 겁니다. 그러한 위험이 다니엘에게 이제 찾아왔다는 거예요. 자, 이제 사자 앞에 한번 서보시겠습니까? 동물원 말고. 무섭죠. 겁이 나죠. 사자밥 되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이 바로 그런 상황에 처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대적자들이 다니엘의 기도하는 모습을 기대하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런 분이 그들만 있었을까요? 저는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도 기대하고 계시지 않았을까? 하나님도 다니엘이 그 법령을, 그 조서의 내용을 순종하는지, 아니면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의 모습으로 나아서는지, 어쩌면 하나님도 기대하고 있었지 않을까요? 그런데 누구의 기대에 부응했습니까? 모든 이들의 기대에 부응했습니다. 다니엘은 이 조서에서 피할 방법이 도저히 없습니다. 두 가지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그 법령을 지키면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난 자가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미워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그를 조롱하겠지요. 너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며. 너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라며. 그래서 왕의 음식도 안 먹었다며. 그런데 너 생명 부지하고자 기도하는 일 접어? 너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네. 이렇게 조롱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을 총리 자리에서 끌어내렸겠지요. 반대로 그 법령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기도하는 습관을 지킨 오늘의 상황이라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다니엘 입장에선 지금 돌파구가 없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속에 다니엘이 택한 방법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나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생명의 주관자는 저 고관들과 총리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세 번 감사 기도했던 이유입니다. 내 생명은 너희들이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담당해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 라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시간이 뭐 그리 중요합니까? 내 생명보다 중요합니까? 다니엘은 내 생명보다 중요했던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 좀 융통성이 없습니다. 다니엘은 좀 임기응변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조서를 받았습니다.

기도하지 말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지 말래요. 30일 동안은. 그럼 첫 번째 든 생각이 하나 있죠. 30일은 기도 쉬어도 되겠다. 31일째 다시 내 기도의 생활을 다시 시작해야지. 하나님 이 정도는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 라고 하는 생각. 두 번째로 꼭 창문 열어야 됩니까? 꼭 닫아놓고 하면 모르잖아요. 그 당시에 CCTV가 있습니까? 뭐가 사진기가 있습니까? 본 사람이 없으면 말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문 닫고 지하에서 하면 됐을 것이지.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활짝 연 것은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자신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어떠한 것보다 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의 생명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하나님을 보며 고백하고 선포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창문을 연 거예요. 지금 나는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고 다른 이방 나라의 땅에 있지만 내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의 그 선포의 모습이 바로 창문을 활짝 여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닫혀져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활짝 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 감사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사실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다 저를 미워해요. 여러분들이 다 저를 질투합니다. 제 편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제 마음은 어떨까요? 하나님 원망해야죠. 아니 도대체 왜 내 편 하나가 없습니까? 왜 내 마음을 알아주는 이 하나가 없습니까? 왜 내게 다 등을 돌렸습니까? 왜 나를 다 미워합니까? 왜 나를 이런 상황에 처하게 만드셨습니까? 이게 먼저가 아닐까요? 여러분의 편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니 같이 분명히 회의하고 왕 앞에 서서 같이 이야기 나누고 했는데 다 내 적이었네. 다 내 편이 아니었네. 앞에서는 네네 하다가 이제는 뒤에서 칼을 들고 오는 겁니다. 다니엘은 감사할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런 환경과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기도는 감사였습니다. 자신이 이 기도를 함으로써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다라는 겁니다. 그가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다니엘은 그저 내가 이 자리에서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할 수 있는 이 자리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베풀어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컸거든요. 다니엘을 지키시고 다니엘을 인도하시고 불 가운데서도 나를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자굴에 들어가야만 하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들의 신앙을 살펴야죠.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주관자가 맞습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구원하신 분이 맞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생명의 주관자시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 맞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내게 좀 어려움이 찾아왔다고 해도, 내게 좀 힘듦이 찾아왔다 해도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기도하는 자리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때 하나님 앞에 지금껏 나를 이끌어가시고 내 생명을 이끌어가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로 아뢰는 겁니다. 구하는 것이 많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어찌 적을 수가 있겠습니까? 많습니다. 그러나 그 앞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 시절에 다리오 왕은 30일간의 금령을 내렸습니다. 메대를 살아가는 백성들은 아마 그 말을 잘 지켰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역시 아마 신을 섬겼겠죠. 아마 집 안에 뭐 우상 하나쯤은 다 하나씩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멈췄습니다. 왜? 죽기 싫으니까요. 사자굴에 들어가기 싫으니까요. 그러네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왕보다 위에 계신 분, 다른 어떤 이방신들보다 더 위대하신 분,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살아가다 보면 장로님이나 목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을 보면 자리에 엉덩이를 붙이면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디를 가든지 엉덩이가 붙였다 하면 기도를 하세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교회에 오면 앉자마자 기도하시고 남의 집 가면 그 앉자마자 기도하시고 뭐

0: 하여튼 어디를 가든 엉덩이만 대면 기도를 하세요. 뭔 기도하실까요? 조금 여쭤보고 저도 제가 하는 기도를 생각해보니까 하나는 축복이었고 두 번째는 감사였습니다. 내가 앉아있는 이 자리, 이 자리를 축복하고 함께하고 있는 이들을 축복하고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음에 감사하는 그런 기도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빠질 위기에 처해야지만 할 수 있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그게 감사가 아닙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건 밥을 잘 먹는 순간이건 왕 앞에 선 자리이건 그 자리를 개의치 않고 그 상황과 환경을 주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로 감사했던 인물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내게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기도하고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엉덩이만 붙이면 기도하고 엉덩이만 붙이면 누군가를 위해 축복하고 엉덩이만 붙이면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전에 하던 대로죠. 그런데 이 말에는 좀 오류가 있습니다. 내가 평소에 기도하지 않고 내가 평소에 찬양하지 않고 내가 평소에 말씀 보지 않았는데 전에 하던 대로 하라고? 아, 이 정도면 오케이구나. 그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의 전에 하던 대로입니다. 다니엘은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했다고요. 매 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감사의 끈을 놓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고 기도하는 자리를 꼭 사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감사와 기도의 제목을 기쁘게 받으시며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것까지도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생명의 주관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삼위의 하나님을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1: 말씀의 보화, 말씀의 보화. 오늘 이 시간은 광주 서구 금호 심곡길에 위치한 금호배들교회 강창대 부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길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2-376-1004번 376-1004 금호배들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1분 찬송. 양림동 찬송가 순례길. 그 길에서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다시 만납니다. 주식회사 처음 사랑과 함께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기도하는 소망의 기도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망의 기도 진행을 맡은 기도하는 엄마들 혜성교회 소진이 권사입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헤아리시고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로 나아오라고 명령하시며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올 때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미리 다 준비해 두시고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십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십니다. 오늘도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의 기도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아멘. 소망의 기도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보내주세요.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0153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소망의 기도 시간을 통해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면서 저희는 요일을 정해 계속해서 테마별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월요일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화요일은 광주 전남 지역을 위한 기도, 수요일은 우리 지역 교회들을 위한 기도, 목요일은 교육과 다음 세대 아이들 가정을 위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수요일은 오늘은 우리 지역 교회들을 위한 기도와 오늘 소망의 기도 시간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교회들을 위한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순절 초대교회에 임했던 불같은 역사가 우리 지역 모든 교회에 동일하게 일어나 교회마다 성령의 강력한 임재로 기도가 다시 살아나고 성령의 충만하심을 따라 전도에 힘쓰는 교회되게 하소서. 모이게 힘쓰며 뜨거운 기도가 회복되고 각 교회에서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교회마다 세우신 목사님들과 사역자들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한 영혼을 귀히 여기는 진정한 목자의 마음이 되게 하소서. 분주한 사역으로 인해 기도의 시간을 빼앗기지 않도록 환경을 붙드시고 기도의 영을 충만히 부어주소서. 분별력과 영권을 허락하사 때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선포하게 하소서. 여러분이 계시는 그곳이 기도가 가능하다면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들고 소리를 내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망의 기도는 광주 소명교회 김은식 목사님이십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 교회들을 아버지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아버지는 교회마다 주님의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오순절 초대교회에 임했던 불같은 역사가 우리 지역 모든 교회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에 같은 것이 각 사람에게 임했듯 아버지 성령의 충만을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강력한 쇠키나 임대로 기도가 다시 살아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로지 기도와 전도의 입술이 되어 되게 하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아버지 밖으로 나가 복음을 전하는 복음전의 열정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교회마다 하나님 나를 위해 부르짖는 기도의 열정이 회복되며 성도들의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또 교회마다 세우신 목사님들과 아버지의 사역자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사랑이 충만하여 한 영혼을 기억이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성도들을 섬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의 사랑의 사랑을 보내주시고 아버지의 목사님을 목양의 은사를 충만하게 하시고 주 아버지는 목회가 즐거워지며 섬김에 기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분주한 사역으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시간을 뺏가지 않도록 모든 상황과 역할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 영을 부어주시고 분별력과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분별하며 때마다 사역을 연장해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영생 채널의 성표를

0: 선포하시오.
1: 예, 생명을 선포하시오. 십자가의 권세를 선포하게 해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영광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때마다 아버지를 전세가 없으니 하시나요. 주여 아버지로 부어주시옵소서.
2: 우리를 사랑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귀한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광주국동방송 소망의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우리를 향하신 귀한 뜻을 바라보며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3: 아멘.
2: 특별히 오늘은 아버지 하나님 전남 광주 통학 특별시에 있는 지역교회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3: 아멘.
2: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지역을 사랑하여 주셔서 귀한 교회들을 주의 핏값으로 세워주시옵시고
3: 아멘.
2: 주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든든하게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3: 아멘.
2: 모든 교회마다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 역사했던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3: 아멘.
2: 모에게 힘쓰는 교회되게 하여 주옵소서.
3: 아멘.
2: 치유와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날마다 새롭게 쓰여지는 귀한 아버지 지역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 아멘.
2: 교회를 섬기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3: 아멘.
2: 한 영혼 영혼을 사랑하는 주의 심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3: 아멘.
2: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의 품을 떠났던 자들이 저들의 기도와 눈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사역에 집중할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세우신 직분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귀한 사역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도들 가정에 아버지 물된 동상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분별력과 영권을 허락하셔서 영적인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날마다 부흥의 역사가 새롭게 써가는 전남 광주 통합 특별시 이 지역의 모든 교회들로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아버지 방송 기도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3: 아멘.
2: 종들을 세우셨사오니 기름 부어 세워 주옵소서.
3: 아멘.
2: 기도에 귀한 아버지 사연 하나하나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옵소서.
3: 아멘.
2: 우리는 무력하고 무지하고 무능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좋으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며 찾는 자에게 찾게 되게 하시며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게 하시는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3: 아멘.
2: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0: 목사님, 간절한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소망의 기도는 광주 소명교회 김은식 목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1: 네, 권사님 반갑습니다.
0: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서 만나 뵙게 되어 특별히 더 반갑고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저희는 기도가 사명에게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왔고요. 이번에 새롭게 진행을 맡은 기도하는 엄마들을 혜성교회 소진이 권사입니다. 많은 응원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1: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0: 지금 이곳 스튜디오에는 MIP 기도하는 엄마들이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기도 제목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위해 나와 계십니다. 이 시간은 하늘을 향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 제목 있으신 분들은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또 댓글로 기도 제목을 보내주실 분들은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시고 광주 지역 선택해 주신 다음 소망의 기도

0: 실시간 댓글로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생방송 전화 연결을 원하시는 분은 광주 전화 062-369-0691번, 062-369-0691번으로 전화 주십시오. 기도 제목 보내주셨습니다. 7348님, 광주 극동방송 기도팀과 목사님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희 남편 이재웅 집사가 담낭암 4기로 올해 초 진단을 받아 투병 중에 있습니다. 부디 건강을 회복하여서 하나님께 찬양대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은혜가 이루어지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1: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7348님 사랑 남편 이재용 집사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눈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재용 집사님 담낭암 4기로 올해 초 진단받아 투병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과 치유하심을 통하여 온전한 건강이 회복되고 저의 입술이 열려서 다시 한번 건강하게 주님의 교회 찬양대에서 마음껏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할 수 있도록 간절한 은혜를 구하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0: 아멘.
1: 사랑하는 7348님의 이 간절한 기도를 주께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0: 아멘.
1: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우리에게 큰 도심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질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선포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합니다. 바라봅니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만을 의지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신 귀한 언약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저들 간절히 마음을 아파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식구들이 기도합니다. 우리 방송 기도팀과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청취자들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나아갑니다. 하나님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0: 아버지.
1: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버지.
1: 그래서 건강한 육체와 건강한 아버지 목소리를 허락하셔서 아버지 안에 예배 시간에 귀한 시간을 맡아 마음껏 성호를 찬양하며 평생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귀한 아버지. 일들 그 기적의 주인공으로 찬양하며 아버지.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사랑하는 부부가 온 가족이 믿음의 복된 가정에 대해서 이 가정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이재용 집사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기적의 하나님, 은혜 하나님, 치유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고쳐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0: 아멘.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기도의 제목들 용기를 내셔서 저희들에게 기도 제목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면 목사님과 또 기도하는 엄마들이 함께 기도할 텐데요.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또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극동방송 친구 맺기 하시고 카톡 메시지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사연 이어가겠습니다. 무명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저희 기업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모로 경기가 어려운 가운데 지금까지 큰 힘듦이 없던 저희 기업도 최근에 타격이 너무 많습니다. 다시 한번 경제가 좋아져서 막혀있던 모든 경제적 어려움이 해결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1: 좋으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시간에 귀한 경영하는 기업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0: 주님,
1: 구합니다. 전 세계적인 어려움 전쟁과
0: 주님.
1: 또 재해로 인하여 아버지 각국이 각 기업들이 각 나라들이 아버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 사랑하는 성도님, 그동안에는 힘든 것이 없었지만
0: 아버지.
1: 전체적인 경제 어려움으로 인해서 주여, 귀한 기업에 타격이 있습니다.
0: 아버지.
1: 하나님 아버지, 귀한 기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고 그 은혜를

0: 향하여 가정을 살고 교회를 살리고 선교하며 구제하며 선한 일에 부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의 모든 계획에 차질이 있음을 주께서 아실 줄 믿습니다. 국가적인 지역적인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귀한 기회보다 하나님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도움의 손길도 허락하여 주셔서 막힌 모든 막힌 담이 아버지 풀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에바다 열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물 같은 은혜가 살아는 성도님 아멘. 가정의 기업 위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역전의 하나님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케 되신 주님의 귀한 뜻이 다시 한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주여,
0: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1: 아버지.
0: 죽은 자도 살리신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할 수 있거든요 무엇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1: 주님.
0: 능치 못할 일 없다고
1: 주님.
0: 말씀하신
1: 주님.
0: 우리의 기도에 역사하시는 그렇지. 아버지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이 간절한 기도를 받으셔서
1: 주여,
0: 기업이 소생될 뿐만 아니라 차고 넘쳐서 주여, 흘려보내는
1: 아멘, 아멘.
0: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귀한 기업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0: 아멘.
1: 속히 재정적인 회복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기도의 사연 이어가겠습니다. 8968님 제가 고객 보청기를 운송 중에 떨어뜨려서 AS 중인데 AS가 잘 돼서 고객에게 잘 전달되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저희 형님 누나가 주님을 믿고 구원 받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0: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8968님 이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서 아시고 응답하시고 필요한 모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아버지 하나님 귀한 우리 8968님 귀한 아버지 하나님 물건을 운송 중에 고객 보청기를 떨어뜨려서 AS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AS가 잘 되어서 고객에게 잘 전달되게 하여 주옵시고
1: 아멘.
0: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서로가 상처받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기다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가운데 모든 일이 잘 진행되어서 주님께서 개입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응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형님 누나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갑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은혜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1: 아멘.
0: 울며 씨를 뿌리며 나가는 아멘.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하신다고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1: 아멘.
0: 8968님의 이 간절한 기도를 받으시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아버지 하나님 합력의 선을 이루게 하시며 사랑하는 형님 가정 온전히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온 가문이 함께 예배드리며 주께 영광 돌리며 믿음의 복된 가문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12558님 기도 제목 보내주셨습니다. 친구분을 위해서 기도 제목 올려주셨는데요. 제 친구 노만근님이 암투병 중입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0: 우리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1158님 사랑하는 친구 노만근 사랑하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형제를 위하여
1: 주여.
0: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암투병 중인 사랑하는 귀한 형제를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고 모든 질병과 투병 중에 견딜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체질과 하나님께서 만져주심으로 영육이 취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 은혜가 사랑하는 1158님의 친구 노만근 사랑하는 형제님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0: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치해 주심을 사랑하는 노망건 형제가 인정하게 하시고 아멘. 고백하게 하시고 아멘. 이 질병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주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아멘, 아멘.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아멘. 은혜의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깨끗하게 치유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강건함으로 함께 더불어서 귀한 친구들이 예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보내주세요. 기도 제목 있으신 분들은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또 댓글로 기도 제목을 보내주실 분들은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시고 광주 지역 선택해 주신 다음 소망의 기도 실시간 댓글로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1275님, 아멘 아멘. 있는 곳에서 소망의 기도와 함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공중전파를 통해 올려지는 우리들 연합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광주 MIP 엄마, 광주 MIP 또 엄마께서 이렇게 응원의 메시지 또 보내주셨습니다. 다음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1275님. 기도해 주셔서 교통사고로 입원 중인 아들 골절된 경추 7번 뼈와 수술한 손가락 부위가 잘 회복 중입니다. 온전한 회복과 사고 후에 모든 합의까지 감사함으로 마무리되도록 특별히 이사를 앞두고 있는데 순조롭게 이사도 잘해서 가정이 평안히 든든히 서가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0: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1275님 기도해 주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교통사고로 입원 중인 아들 골절된 경추 7번 뼈와 수술한 손가락 부위가 잘 회복 중에 있게 하심을 감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버지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모든 뼈마디 관절 세포 조직이 건강한 상태로 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아멘.
0: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1: 아멘.
0: 그리고 사고의 모든 합의가 감사함으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1: 아멘.
0: 세심히 간섭하여 주실 줄
1: 아멘,
0: 믿습니다.
1: 아멘.
0: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사를 앞두고 있는데 순조롭게 이사를 잘하여 가정이 평안히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1275님의 그 아들을 향한 간절한 이 기도의 손을 주께서 열라봐요 주심을
1: 아멘,
0: 믿습니다.
1: 아멘.
0: 귀한 가정이 나아가는 모든 길을 여호와 이레로 앞서가셔서 하나님 귀한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1275님의 사랑하는 아들과 귀한 가정에 나아가는 길을 책임져 주시고
1: 아멘.
0: 아버지 선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평안한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과 은혜로운 귀한 복된 가정으로 축복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0: 아멘.
1: 계속해서 기도 사연 이어가겠습니다. 8609님 사랑해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 민섭이 9월 17일 토요일 7급 공무원직 2차 시험을 봅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좋은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0: 하나님 감사합니다. 8606님 사랑하는 민석군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갑니다.
1: 주님.
0: 이번 주 토요일 아버지 9월 19일 17일 아버지 하나님 귀한 7구 공무원직 2차 시험을 봅니다. 1차 합격해 하신 아버지 하나님
1: 주님.
0: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모든 시험 준비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담대함을 주시고
1: 주님.
0: 성령의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1: 아멘.
0: 모든 걸음걸음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고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합격하여 좋은 결과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아멘. 좋은 소식 있기를 기대합니다.

0: 무명으로 기도 제목 보내주셨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남편의 위암 수술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마무리됐습니다. 현재 위암 3기 중 림프 침투가 5개예요. 한 달로부터 이제 항암 들어가는데 선하시고 긍휼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오로지 의지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1: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무명으로 귀한 성도님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지난주 남편의 유암 수술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마무리된 거 감사합니다.
0: 아멘.
1: 감사를 받으신 아버지 하나님 더 큰 감사함으로 사랑하는 성도님에게 귀한 남편 위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현재 유암 3기 중 림프 침투가 5개입니다. 한 달 후에 항암 들어갑니다. 하나님 힘든 과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함께 하셔서 면역력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체력도 주시고 하나님 긍휼과 사랑으로 사랑하는 남편 위에 건강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강건함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온다는 귀한 고백이 사랑하는 성도님과 남편 위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아멘. 계속해서 기도 제목 올려드리겠습니다. 982 하나님, 사랑하는 남편 주돈상, 아들 광일, 며느리 송경숙, 손자 진혼, 손녀 지훈 구원하여 주세요. 하나님을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데 하나님 그들이 구원받게 해주세요. 말씀으로 영혼을 회복하게 하시고 사위 석교 딸 향진 믿음의 가정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태의 문 열어주시어서 여호와의 기업을 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딸 근종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주님 도와주세요.
1: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9821님 사랑하는 남편 주돈상, 사랑하는 성도님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들 광일, 그리고 며느리 송경숙, 손자 진혼, 손녀 지은,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구합니다.
0: 아멘.
1: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겠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982님의 사랑의 귀한 복음의 열매가 사랑 남편과 아들 가정 손주들까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열려문이 활짝 열려서 어둠의 악한 사단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시옵시고 성령께서 이 가정과 가문과 사랑하는 온 식구들을 만져 주옵소서. 영원한 영생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사위 석교 딸 향진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태문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믿습니다.
0: 아멘.
1: 믿음의 기업을 잊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딸 근종 수술도 잘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가정의 어둠의 권세가 사라지게 하시고 믿음의 가문으로 은혜와 건강의 가정으로 아버지 자손만대 믿음의 명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이 시간은 소망의 안수 기도 시간입니다. 여러분 아픈 곳에 지금 손을 올리시고 또 간절한 기도에 소원이 있는 분은 가슴에 손을 대시고 함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1: 하나님 우리 아버지 소망의 기도 모든 청취자들 이 시간에 아픈 한도에 손 얹습니다. 주의 능력에 손 얹어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끝에 세포 조직까지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도 강건하고 육체도 강건하여 주의 영광에서 오늘도 힘있게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0: 오늘 소망의 기도는 광주 소명교회 김은식 목사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1: 주 안에서 평안하세요.
0: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아멘.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선하게 응답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오늘 소망의 기도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저는 기도하는 엄마들 혜성교회 소진희 권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극동방송은 창사 70주년을 기념해 극동방송 홈커밍 데이를 개최합니다. 극동방송의 70년 역사를 만나는 전시 및 체험 부스와 다채로운 음식 부스가 준비되어 있고 축하 음악회로 음악그룹 세시봉, 뮤지컬 배우 차지연 씨, 그리고 극동방송 연합 어린이 합창단이 함께합니다. 일시는 10월 17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이고 장소는 한양대학교 대운동장 및 노천극장입니다. 담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 우물정 0153번으로 홈커밍, 홈커밍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광주 다니엘 기도회와 광주학원 복음화협의회는 리스타트 광주를 주제로 토크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9월 18일 금요일 저녁 7시이고 장소는 전남대학교 민주마루입니다. 강사는 영화 부흥의 제작자인 윤학렬 감독이고 찬양 인도는 우미쉘 워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전화 6413국에 4922번 02-6413-492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동구 남문로에 위치한 동구겨자시 교회는 정영숙권사 초청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9월 20일 주일 오전 11시이고 장소는 동구겨자시 교회 2층 예배당입니다.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계신 부모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226국에 2288번 062-226-228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MIP 기도하는 엄마들은 자녀들의 삶을 기도로 관여하라를 주제로 3주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9월 29일부터 10월 13일까지 매주 화요일에 진행되고 장소는 광주 남구 회재로에 위치한 광주 도성교회입니다. 자녀와 학교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는 어머니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참여 신청과 자세한 사항은 010-4734

를 위하여를 주제로 추석 명절 부흥성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9월 24일 목요일부터 26일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7시이고 장소는 찬송하는 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575-0691번 062-575-06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아트 아카데미에서는 AI의 지성과 인간의 영성이란을 주제로 2학기 아카데미를 진행합니다. 일시는 9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 오후 3시 30분부터 7시까지이며 장소는 광주 서남교회 지하 1층 세미나실입니다. 지역 목회자 또는 신학과 인문학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자세한 사항은 010-5634-0301번 010-5634-030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극동방송에서는 나라와 민족 그리고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여호수아 돌파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일시는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이고 장소는 광주 서구 상무번영로에 위치한 광주 극동방송 1층 공개홀입니다. 함께하는 기도회 뜻이 있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373-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 내 너를 위하여. 오늘은 북구 용두동에 위치한 찬송하는 교회 황규승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1: 할렐루야. 찬송하는 교회 황규승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5장 20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누구 주시려고? 자기 모양과 형상을 닮은 자기 자녀에게 주시려고 지으셨습니다. 결국 그 뜻대로 다 이루시고 만물의 마지막 날에 자기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심으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만물의 통치자로 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극한 선물이며 사랑의 증표였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너는 만물의 통치자로 세웠으므로 만물이 다 너의 주권 아래 있다. 그러나 너는 너의 위에 내가 있으니 그 증거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었으니까 절대로 그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선악과는 위계 질서의 표시였습니다. 그러나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권의지를 컨트롤할 줄 몰랐던 것입니다. 주권의식은 내가 주인이지만 나를 믿고 내게 주신 아버지의 뜻을 존중하고 따르면서 지켜내는 것이 주권의식입니다. 그러나 주권의지는 다릅니다. 자기가 주권자라는 사실에만 집착하여 자기 뜻대로 하면 된다고 여기는 자기중심적 사상입니다. 이 욕망은 결국 죄를 지을 용기를 갖게 하며 언약을 가볍게 여길 빌미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사탄은 뱀을 이용하여 여자를 사용하였습니다. 결국 아담은 자기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가 사랑하는 하와의 말을 듣게 되므로 하나님

주님과의 언약을 쉽게 범하게 됩니다. 이 죄악은 자자손손 대를 물리며 부풀어 오르게 되어 온 지구는 죄악 덩어리가 됩니다. 부정과 불법과 반목과 질시와 살인과 거짓과 도둑과 음탕의 소굴이 됩니다. 창세기 6장 5절로 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결국 노아의 홍수로 다 쓸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새 출발을 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죄악이 넘치는 세상으로 변질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처음대로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마음에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도록 율법과 계명을 주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셨으나 도리어 그 율법을 통하여 사람들을 학대하거나 왕노릇하면서 죄를 더 쌓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기가 막히고 정말로 마음에 한탄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사람들을 살려내시려고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그 방법은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원인을 제거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회개입니다. 아담이 스스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무시할 마음을 가졌으니 스스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와를 깨워 선악 과실을 먹도록 유혹한 사탄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하여 모든 인류의 죄를 단번에 해결해 버리신 거였습니다. 사탄이 사람들을 따라다니면서 너는 죽어야 돼. 너는 죽어야 해. 너의 죄 때문에 죽어야 해. 하나님이 율법으로 정하신 말씀을 어겼잖아. 하나님이 계명으로 정해놓은 죄를 범했잖아. 그러면서 참소하고 괴롭히니까 사람들이 늘 불안하고 두렵고 떨며 신경이 곤두서고 늘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긴장하다 보니 온 신경이 곤두서고 근육은 경직되고 장기는 기능을 잃어가고 피는 곤하여지고 세포가 비활성화되다 보니 피곤하고 아파서 짜증과 부딪힘으로 다툼과 싸움으로 감정까지 무너집니다. 결국 면역력이 떨어지고 균형을 잃게 되면서 질병과 사고로 정상적인 사람의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죽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인류 파멸 계획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계획에 여전히 무너져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이렇게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하여 내시려고 스스로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시겠다고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그 약속된 말씀대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성령으로 태어나서 예수라는 아들의 명분으로 세상에 나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맨 처음 선포하시는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국은 곧 하나님 자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의 주인은 예수님 자신이며 영생을 주시는 분도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예수로 오셨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뜻이 되므로 그런 일은 성령으로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이로써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분명하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는 십자가 희생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대신 죽어줄 테니까 너희들은 반드시 살아서 나랑 영원히 천국에서 살자. 그러니 나를 하나님으로 믿고 나만 의지하며 나만 자랑하고 나만 찬송하다가 내가 너희들을 데리러 오는 날 천국 새하늘과 새 땅, 새 혼인집에서 혼인잔치하자. 이것이 성경의 맥락입니다. 사탄은 제거했으니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새롭게 되어야 신랑으로 오신 예수님과 새하늘 새 땅인 신혼집에서 혼인잔치하고 영원히 함께 살것 아니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무엇이고 신앙의 목표는 어디인가요? 요한일서 5장 20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0: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참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신부 단장하는 처녀처럼 자기를 주 예수 앞에 정결하게 단장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할렐루야.
1: 매너를 위하여 지금까지 북구 용도동에 위치한 찬송하는 교회 황규승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 시간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575-0691번, 062-575-0691번, 찬송하는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나라와 민족을 위한 정오의 기도. 세광교회 주광천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십니다.
1: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능력으로 증거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교회와 성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면 창조의 목적이 심히도 아름답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떠나 있기에 창조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0: 전쟁의 소식이 들리고 나라는 분열되고 가정은 깨어져가고 있습니다. 진리를 외면하며 인간 중심이라는 미명 아래 육체의 욕심 가운데 행하는 일들을 봅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때에 우리가 먼저 회개하여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사역자들이 성도를 제자로 세우며 이 땅에 교회를 이룰 능력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구하옵나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가정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예술에 이르기까지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에게도 전도하며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가정과 교회와 학교에 성경교사를 세워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여기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극동방송 교계뉴스입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이 일제히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지도부를 구성하는 한편 교단 안팎의 당면 과제와 선교적 해법 모색에 나섰습니다. 현장 소식을 조시연 PD가 전합니다.
2: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는 어제 서울 도림교회에서 제111회 총회를 열고 권위영 목사를 신임 총회장에 추대했으며 목사 부총회장은 2차 투표 끝에 김한호 목사를 선출했습니다. 예장 통합총회는 항존직 정년 연장과 여성 총대 법제화 안건을 심의하는 한편 전광훈 목사에 대해 이단성을 지닌 것으로 판단한다는 이단사이비 대책위원회의 보고서를 다룰 예정입니다. 경북 경주에서 제111회 총회를 개최한 예장 합신총회는 박찬식 목사를 신임 총회장으로 선출하고 공교회성 회복을 강조했습니다. 예장 고신총회는 충남 천안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열린 제76회 총회에서 단독 후보의 과반 득표 실패에 따른 재선거 끝에 신진수 목사를 신임 총회장에 선출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는 강원도 홍천에서 제111회 총회를 열어 김종희 목사를 신임 총회장에 추대하고 미자립교회 지원과 기후위기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도 강원도 정선에서 제116차 총회를 열고 김선배 목사를 신임 총회장으로 세웠습니다. 또한 예장 대신총회는 전자투표 방식을 전격 도입한 제61회 정기총회에서 이천식 목사를 신임 총회장에 추대하고 이주일 목사를 목사 부총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한편 예장 합동총회는 노회 수의 결과 165개 노회 중 54.5%만 찬성해 3분의 2 찬성 요건인 66.7%에 미달함에 따라 여성 강도사 제도 도입을 위한 헌법 개정안이 최종 부결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예장 합동총회는 정동수 사랑침례교회 목사에 대한 이단 결의를 만장일치로 재확인하고 기존의 관계 금지 조치를 유지하기로 결의했습니다. FEBC 교계뉴스 조시연입니다.
1: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어제 충남 천안 백석대학교회에서 이승수 신임총회장 취임 감사예배를 드리고 제49회기 공식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장종현 예장 백석 대표총회장은 설교에서 영적장자교단은 사명을 위해 먼저 책임을 질 때 주어진다며 교회가 커질수록 허리를 굽히고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선포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예배에는 김정석 한교총 대표회장과 이정익 기성 전 총회장, 이기용 기성 총회장 등 교계 지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이승수 신임 총회장은 백석총회가 한국교회를 견인하는 영적 장자교단으로 가는 길목에서 든든한 디딤돌을 놓겠다고 밝혔습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은 어제 성명을 발표하고 정치권이 위성정당 꼼수를 원천 차단하고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혁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기훈실은 최근 불거진 인사사태와 관련해 위성정당의 해악이 표심을 왜곡하고 시민의 불신을 키웠다고 평가했습니다. 기훈실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기득권 유지를 위해 꼼수를 부린 거대 양당과 일부 소수정당의 책임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기훈실은 거대 양당의 정치적 사과와 함께 위성정당 출연을 원천 차단하고 다양한 의사가 반영되도록 선거법 개정에 즉각 착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미래복지재단과 현대자동차가 지난 14일 서울 어린이대공원에서 특수유모차 지원사업 산책으로 연결된 중증장애아동 30가정을 초청해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번에 지원된 특수유모차는 기존 일반 휠체어나 중형유모차의 한계를 극복하고 경량화 및 등받이 조절 기능, 수유장비 고정용 피딩폴대 등을 갖춰 중증장애아동의 외출 환경을 대폭 개선했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어머니 김미정 씨는 아이와 함께 더 멀리 나가 더 많은 세상을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전남 광주는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8도에서 30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남 서해 앞바다에서 0.5m, 남해 앞바다에서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극동방송 교계 뉴스를 마칩니다. 문예정입니다. FEBC

0: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성도님들에게 위로와 새 힘을 전하는 묵상 편지. 건국신한교회 김영관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1: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새 힘을 전하는 묵상 편지. 하나님의 기업을 건들 자가 없습니다.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사야서 54장 1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강대국의 침략과 내부적인 쇠퇴로 깊은 낙심에 빠져있던 백성들을 향해 불임의 여인이 풍성한 자녀를 얻는 것과 같은 회복의 언약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54장의 결론에 이르러 말씀합니다. 어떤 대적의 공격도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파멸시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의 약속으로 마침표를 찍습니다. 선지자는 성도를 치려고 만든 세상의 모든 무기가 쓸모없게 될 것이며, 일어나는 비방과 참소의 혀는 도리어 하나님의 공의 앞에 정죄를 당할 것이라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겪는 고난은 잠깐 지나가는 연단의 과정일 뿐이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평강의 언약은 영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성도들이야말로 이 약속을 상속받은 참된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히 증거합니다. 때가 참에 독생자를 보내사 율법 아래에 있던 우리를 속량하시고 거룩한 아들의 명분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마음에 모신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하늘의 유업을 누릴 거룩한 상속자입니다. 영적인 싸움이든 삶의 거친 현실의 싸움이든 대적의 위협에 눌려 낙심하던 패배의식을 예수의 이름으로 단호하게 끊어내십시오. 사단이 아무리 교묘한 무기를 준비할지라도 만유를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0: 쓰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결제가 떨어지지 않는 한 그 어떤 재앙도 성도의 삶을 함부로 건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대적의 칼날보다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오른손이 더 크고 강하다는 확신을 품고 모든 영적 전투에서 담대하게 전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거짓된 고발과 비방에 결코 흔들리지 마십시오. 거룩한 상속자의 권세를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감으로 마침내 완벽한 승리를 쟁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광주 북구 용도동에 위치한 건국신한교회 김영관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576국에 0691번, 062-576-0691번 건국신한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찬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은혜의 말씀과 찬양이 가득한 바이블 힘,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0: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So
1: take my hand. 안녕하세요. 저는 잠실동에 살고 있는 고양화 집사입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는 감리교단에 속해 있는 방이동의 임마누엘 교회입니다. 제가 7월 달까지는 유치원에서 아이들 한글 수업을 하는 방과후 교사로 섬겼고요. 9월부터는 새학기부터는 이제 저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방과후 교사로 섬기게 될 계획입니다.
2: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만들어 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오늘은 임마누엘 교회를 섬기시는 고양화 집사님의 믿음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1: 부모님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셨고 저는 제 생각에 초등학교 저학년쯤 되었을 것 같은데요. 저희 오자매였어요. 친척분 중에 어떤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주일마다 저희 집 대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은 이제 일하러 나가셨고 저희 다섯 자매가 있었는데 저희를 교회로 이렇게 데리고 가셨어요. 그 기억이 어렴풋하게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이후에 계속 주변에 신앙생활하는 친구들이 있었고 제가 이제 교회를 다녔던 기억들이 어렴풋하게 있더라고요. 제가 본격적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제대로 이제 정착하게 된 것은 아이들을 출산하고 나서 교회에 이제 아이들을 세례를 받고 하면서 내 남편도 함께 세례를 받게 되고 임마누엘 교회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 임마누엘 교회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을 고양화 집사님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1: 원로 김국도 목사님부터 지금 현재 김정국 담임 목사님까지 군선교 또 교육에 대한 선교 그리고 해외 그 선교사 파송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일을 또 감당하고 있는 교회인데요. 김정국 목사님께서는 굉장히 설교 말씀이 따뜻하시고 성도들에게 굉장히 가까이 다가가려고 늘 힘쓰시고 노력하시는데요. 설교 그 원고도 항상 다 외워서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설교를 하시고 은혜롭게 말씀을 전달해 주시고 또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말씀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적용하기 쉬운 그런 결단의 말씀도 매주 이렇게 전해주시고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는 항상 교회의 가장 큰 기둥으로 기도해 주시고 저희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그러한 훌륭한 분이십니다.
2: 고 집사님에게는 교육 철학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길 원하는 엄마의 마음이죠.
1: 제가 이렇게 기독학교, 기독유치원을 찾게 된 이유가 제가 어릴 때부터 여러 가지 이제 가정 안에 어려운 힘든 일들을 어머니께서 홀로 이제 다섯 자매를 키우시면서 어려운 상황들을 보면서 제가 좀 어른이 되었을 때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신앙이 있다면 이 어려운 그 시간

0: 사람들을 세상 속에서 만날 때 더 잘 주님을 붙들고 이겨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이 아이들을 이렇게 기독학교에 보내게 됐는데, 그렇게 인도하신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이심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모든 것들에 대해 감사합니다.
1: 고 집사님을 지금의 교회로 인도하신 집사님이 극동방송까지 소개해 주셨습니다.
0: 한 7, 8년 전쯤인 것 같은데요. 아는 집사님께서 저를 임마누엘 교회로 이렇게 인도를 해주시면서 극동방송 한번 들어봐, 참 좋아, 이렇게 말씀을 한번 하셨어요. 제가 그때 바로 그날부터 이제 극동방송을 듣기 시작했거든요. 그때는 이사도 왔고 교회에 정착도 아직 못한 상태여서 제가 또 마음에 힘든 일들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공허한 그런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항상 집안에 진짜 24시간을 제가 틀어놨어요, 극동방송을. 찬양하고 말씀 듣고, 그렇게 굉장히 저에게 어떤 큰 위로와 힘과 그런 걸 주었죠. 그래서 계속 듣고 있습니다.
1: 전파 선교사, 너무나도 소중하고 고마운 이름입니다.
0: 선교사라는 개념이 해외에 나가고 어렵게 막 복음을 전하는 약간 그런 인식이 제 머릿속에 있었는데, 내가 전파로 만 원으로 선교사가 될 수 있다는 게 사실은 너무 놀라웠어요. 꼭 참여하고 싶었고, 그걸 참여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을 시기에는 정말 주머니에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머님 생신이 그 다음날인가 이랬는데, 제가 어머니 생신 선물도 준비할 수 없을 정도로 되게 마음이 힘든 상태였었는데요. 제가 만 원을 딱 그때 결단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딱 30대로 저에게 복을 주셨어요. 네, 그래서 그건 정말 너무, 그래서 제가 너무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는구나 라는 생각하고 있고, 제가 힘들 때마다 이거를 계속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가끔 할 때도 있지만, 아니다, 이거는 계속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있고, 저희 가족들에게도 우리는 전파 선교사야, 너희는 선교사야 하라고 항상 다짐을 해주죠.
1: 주님, 제가 선교사입니다. 극동방송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전파 선교사입니다. 오늘 이 마음으로 고백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주시겠습니까?

0: 사랑하는 권오뉴 아빠, 늘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수고하는 그 모습에 너무 감사하고 그 마음을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당신에게 제일 고마운 건 하나님 모르던 당신이 내가 교회 나가겠다고 했을 때 반대하지 않고 우리 아이들이 다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이해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온전히 다 예배드릴 수 있도록 계획한 그 날이 곧 올 거라고 그렇게 믿고 당신을 위해서 계속 기도할게요. 너무 사랑하고 항상 고맙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권우랑 오뉴야, 정말 엄마는 너희들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자라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아들들이 되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이 너희들 향한 그 계획 잘 알고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래. 사랑하고 축복하고 엄마가 늘 엄마 아빠가 늘 기도할게.
1: 사랑하는 가족들을 향한 축복의 말씀에 이어 고양화 집사님의 기도 제목 함께 나눕니다.
0: 저희 친정어머니께서 치매 진단 받으시고 이번 치료를 오래 하시다가 얼마 전에 퇴원하셨는데요. 어머님 치매가 좀 천천히 진행되고 남은 그 여생을 가족들과 좀 더 행복하게 사셨으면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 또 신우께서 암으로 투병 중이신데 전이되거나 또 재발하지 않도록 어머니께서 또 잘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또 기도드리고 또 저희 친정 언니가 두 명이 또 조현병을 앓고 있습니다.

0: 있어요. 지금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저희 어머님도 그렇고 신우도 그렇고 언니들도 그렇고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다들 느낄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건강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또 영혼도 구원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 복소리, 오늘은 고양화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이인성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2: 사랑하는 방송가족분들, 오늘 복소리 들으시면서 나도 복음을 전하는 소리의 주인공이 돼야지, 전파 선교사로 함께 헌신해야지 생각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십시오. 062-373-1000번 광주 전화 373국에 1000번입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수신인 번호 샵 0153 우물정 0153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적어 보내주시면 계신 곳에서 전파 선교사가 되실 수 있는 안내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과 더 행복해지는 시간 생방송 오해피데이 9월 16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가을이 찾아오면서 북한에서도 김장 준비를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해산과 같은 농촌에서는 고추를 미리 사두려는 장사꾼들이 몰리기까지 한다죠. 이 장사꾼들은 도시에서 생필품과 약품들을 사와서 팔기도 하고요. 다시 고추 같은 농산물을 사서 도시로 가져가 판다고 합니다. 매년 보던 풍경인데 올해는

오늘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인다고 해요. 올 가을에는 고추 농사가 잘 안 돼서 먼저 확보하려는 이들의 치열한 경쟁 가운데 고춧값을 북한 돈이 아니라 중국 위안화로 달라고 하는 거죠. 북한 돈으로 계산하면 같은 양의 고추를 사는데 과거보다 10배 이상, 많게는 15배 가까운 돈이 필요한 수준이 됐을 정도로 북한 돈의 가치가 크게 내려가서 그렇다고 합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고추 먹는 이빨을 뽑았다라는 말까지 나온다고 하죠.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북한 주민들이 이렇게 계속되는 어려움 가운데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억압과 통제가 일상인 정당치 않은 북한 사회 속에서 복음의 능력 가운데 바로 서고 평안과 사랑 가운데 나아가는 형제와 자매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북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북한을 변화시키고 또 복음 통일의 시작임을 기억하면서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시간인 생방송 오해피데이 시작할 텐데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신 북한 땅을 위한 기도의 한 줄 출석 인사로 나눠주세요. 우물정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영료 부과되는 샵 1069번입니다.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샵 1069번, 북한을 위한 기도의 한 줄, 복음 통일을 소망하는 여러분의 한 줄 한 줄을 보내주세요. 어디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지, 지역과 또 무엇을 하며 듣고 계신지도 함께 남겨주세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옹기장의 목소리로 차찬송 함께 올려드렸고요. 여러분의 기도의 한 줄 또 어디서 방송 듣고 계신지 출석 인사로 보내주세요. 우물정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됩니다. 오늘도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북한 땅에 참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오늘도 서울에서 극동방송과 동행하면서 잘 듣고 있습니다. 그 소망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시기를 이라는 기도를 남겨주셨어요. 아멘. 피디님, 이곳은 경주예요. 가을바람처럼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가 북한 땅에도 넘치기를 기도드립니다. 샬롬. 7012님. 경주에서는 정말 오랜만에 출석 인사를 받아본 것 같아요. 7012님. 우리 오늘 출석 인사 선물을 보내드리면서요. 지금 우리가 맞는 이 가을 바람, 선선한 주님의 은혜가 정말 북한 땅 가운데도 차고 넘치기를 계속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9181님이 봉고차에서 듣고 있어요 하시면서 친히 사진까지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아마 뒷좌석이신지 조수석이신지 타고 계신데 운전자분을 포함해서 몇 분도 듣고 계신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우리 선물 같이 보내드리고요. 어떤 분이 주파수를 맞추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선물을 보낼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지만 잘 함께 은혜와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천안에서 방송 듣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즐거운 하루 되세요 하시면서 저 북한에도 주님의 말씀과 은혜가 전파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선물이 벌써 도착했어요. 잘 쓸게요. 저도 왔습니다.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 매일 듣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세요. 지난달에 선물을 당첨이 되신 제가 어떤 선물 보내드렸을까요? 앞으로도 출석 인사라는 선물로 기도의 한 줄이라는 선물로 OFP데이 함께 해주세요. 북한 땅에도 주님의 향기가 많이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 한 줄 한 줄 정말 귀한 우리 기도로 우리 마음으로 나눠주고 계신데 항상 듣는 찬양 극동 방송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게 되니 파주에서 함께하니 너무 좋습니다 하시면서도 남겨주셨고요.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속히 이 땅에 평화와 통일을 허락해 주세요. 어플리케이션으로도 계속해서 보내주고 계십니다. 좋은 날씨로 우리의 마음이 즐겁고 행복한 오늘 하루, 북한에도 이런 자유로운 삶이 허락되기를 하셨는데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자유롭게 감사의 제목을 올려드리고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를 나눌 수 있는 참 자유가 임하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 우리 4189님께서 주셨어요.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 기회가 북한 땅에도 오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오늘도 일하실 줄을 믿으면서요. 계속해서 찬양 올려드릴 텐데요. 여러분 신청 찬송 있으시면 또 같이 남겨주세요. 샵 1069번 북한을 위한 기도의 한 줄 출석 인사도 좋고요. 어디서 방송 듣고 계신지 그 지역도 좋습니다. 그리고 찬양 후에는 오늘

오늘도 한 가지 남북한 차이를 퀴즈로 풀어볼까요? 마음은 가볍게 하지만 딱 한 뼘만이라도 남북한 마음의 거리를 좁혀봅시다. 한 뼘 차이! 오늘도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남과 북이 하나 되어 자유롭게 예배하는 그날을 이루실 주님 찬양합니다 하셨던 우리 어플리케이션으로 보내신 분, 그리고 북한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 기쁨의 땅이 되길 기도합니다라고 보내신 이 총 두 분께 정답 도전까지 함께 해주시면 이 두 분께 우리 출석 인사 선물을 약속하면서 한 뼘 차이 문제 샵 1069번으로 보내시면 되는데요. 앞서 오프닝에서 도시와 농촌을 오가면서 김장을 준비하면서 고추를 미리 사들이는 북한의 장사꾼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렸어요. 그런데 뭐 고추나 농산물뿐만이 아니라 생필품이나 의약품 같은 것도 도시에서 사와서 농촌 지역에서 팔고, 농촌에선 그렇게 사가서 또 도시에서 팔고, 이렇게 지역과 지역을 오가면서 물건을 사고 파는 장사꾼들, 이 장사꾼들을 부르는, 북한에서 이들을 부르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 뼘 차이 문제는 북한에서 지역을 오가며 물건을 사들여서 다른 지역에 내다 파는 장사꾼을 무엇이라고 부를지.

1번 달리기 장사꾼, 2번 메뚜기 장사꾼. 둘 다 너무 흥미롭고 예쁜 말 아닌가요? 달리기 장사꾼, 메뚜기 장사꾼. 아, 4735님은 장마당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그쵸, 장마당에서 이 물건들을 오고 가면서 파는 이분들을 뭐라고 부를지, 이 장사꾼들을 북한에서는 이렇게 호칭을 한다고 해요. 달리기 장사꾼이 1번이고요 메뚜기 장사꾼이 2번입니다 두 분이 탁 1등 2등으로 도착하신 두 분이, 한 분은 1번이요 하셨고, 한 번은 아주 자신있게 2번 메뚜기 장사꾼이요 라고 보내셨어요. 아, 이게 도시와 농촌을 오가려면, 그러니까 지역과 지역 사이를 오가려면 여러분 뭐가 필요하죠? 저희가 문제를 몇 번이나 내드렸던 통행증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지역과 지역 사이의 그 경계, 그 어느 곳에서는 이 통행증을 검열하는 곳이 있죠. 근데 여기를 무사히 지나갈 수 있도록, 매번 무사히 지나갈 수 있도록 하려면 웬만한 달리기 실력으로는 안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과 함께, 달리기 장사꾼이라고 부를지 메뚜기 장사꾼이라고 부를지, 물론 통행증을 지니고 합법적으로 오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장거리 이동을 달리고 달리고 또 달리고 달려야겠죠.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달리고 달리고 달려야 하는, 그래서 이렇게 생겨난 말이 아닐까 싶은, 이 힌트를 들으시기 전에는 오답자가 거의 80-90%네요 근데 이 오답도, 오늘 내는 오답도 사실 뜻이 있는 말이라고 해요. 오늘 오답도 쓰는 말이긴 한데, 근데 이렇게 북한에서 지역을 오가면서 물건을 사들여서 다른 지역에 내다 파는 장사꾼을 호칭하는 이 표현, 1번 달리기 장사꾼, 2번 메뚜기 장사꾼. 지역과 지역 사이에 혹시나 뇌물을 요하는 검열이 필요할까 싶어서 몰래 달리고 달리고 달려야 하는, 하지만 지역사회 꼭 필요한 이 장사꾼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우물정 1069번으로 오늘도 이렇게 한 뼘 한 뼘 좁혀가면서 우리가 남과 북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될 때 함께하는 그 모습을 그려가면서요. 북한의 모든 영혼들이 복음을 들고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는 날이 속히 오길 기도합니다라는 한 줄과 함께 보내주신 우리 4614님의 마음처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세요. 우리가 복음의 군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서 이렇게 복음을 들고 달려나갈 수 있는 그날이 머자는 줄 믿으면서요. 얼마 안 남은 줄을 믿으면서요.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는 이미 그 경주를 시작한 줄을 믿으면서 정답 기다리겠습니다. 오늘의 오 해피데이 한뼘차이 정답을 기다리면서 끝나는 시간까지 정답을 기다릴 텐데요. 먼저는 찬양 후에 또 수요일마다 만나보는 시간이죠.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정착 이야기. 오늘은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회에 나온 지 2개월, 3개월, 그러니까 한 계절이 채 되지 않은 한 자매님의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0: 안녕하세요. 남한 정착한 지 2개월 된 함경북도에서 온 두보라입니다.
1: 남한 정착 2개월 차에 접어든 우리 드보라 집사님과 함께하는 시간 자리로 바로 한번 우리 집사님 모셔봅니다. 안녕하세요, 집사님.
0: 안녕하세요.
1: 네, 저희가 벌써 세 번째 우리 청취자분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인데 지난 시간까지 중국에서 20여 년 동안 사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셨던 그렇게 성경을 계속해서 읽고 읊조리면서 마음판에 새기면서 나아갔던 여정들을 나눠주셨어요.
0: 네.
1: 중국에서 그때 다니셨던 교회 통해서 남한행에 오르신 건가요?
0: 신앙생활을 그 중국 그 조선족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고요.
1: 네.
0: 한국으로 오게 된 동기는 예, 우리 그 이 한국에 있는 선교사님을 통해 가지고 이 한국행을 제가 했어요.
1: 그 선교사님은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0: 네, 그 중국에 있을 때 제가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연결해 주셨던 분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을 통해서 왔어요.
1: 교회 통해서 알게
0: 교회 통해서
1: 분을 통해서. 네, 네. 근데 그곳에서 또 중국에서 외지 오지에 사시는 시골에 사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0: 네.
1: 네. 언어가 이제 우리 집사님께서는 그 이후에 계속해서 언어가 어느 정도 가져가셨지만 언어 자체에 너무 장벽을 느껴서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0: 네.
1: 근데 그 가운데 이렇게 교회를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성경을 처음 받으셨을 때 조선족분에게 받으셨을 때 사실 안 읽을 수도 있어요.
0: 네네네.
1: 근데 3개월 공안이 딱 성경책을 가져가기 직전에 그 3개월의 기간 동안 일독을 하시고
0: 네.
1: 순종 이후에 주시는 그 은혜의 걸음들이 참 너무 귀한 것 같아요.
0: 네.
1: 그렇게 한국행을 택하시고 중국에서 떠나신 다음에 제3국을 통해서 오신 거죠?
0: 네.
1: 어디 통해서 오셨어요?
0: 제가 그 라오스 제일 처음에 언제 그 라오스에서 저 공부하고 그리고 한국으로 입국했어요.
1: 얼마나 계셨어요, 라오스에서?
0: 라오스에서 한 달밖에 못 있었어요.
1: 한 달?
0: 네.
1: 다른 분에 비하면은
0: 다른 그래도 분들은 다 석 달 있었는데 네. 저는 한 달밖에 못 있었어요.

0: 그때 하나님도 역사하신 거예요. 그것도 제가 중국 이 한국으로 올 때 저희 아들 혼자 있었거든요. 중국에 네. 남겨두고 저 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했고 또 그때 저는 저 한국에 이렇게 올 때 뭐 예전에서 공부 한 석 달 하고 또 뭐 어디 뭐 대사관에서 얼마 있고 그런 거 모르고 저는 왔어요. 네. 한국행으로. 그런 거죠. 뭐 라오스나 태국까지 오면은 그냥 비행기 타고 한국으로 오는 걸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네.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게 도착해가지고 이 석 달 있어야 된다. 또 뭐 대사관이 몇 달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 한국 간다. 이 말이 제가 너무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아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빨리 저거 이 예수원에서 빨리 나가게 해주세요. 네. 한 달만에 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도 아들이 지금 거기서 중국에서 어떻게 사는지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이랬는데 매일 아침 중심 저녁으로 가서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 딱 한 달 만에 하나님도 역사하시는데 한 달 전도 아니고 한 달 후도 아니고 딱 한 달 만에 하나님도 역사하시는데 한 달 만에 지금 그때 그 경찰이들이 다 채가지고 거기 라오스 경찰들이 다 채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우리가 갑자기 이렇게 이동해가지고 그 대사관을 들어가게 됐어요.
1: 정말 하나님께서는 정말 저희의 신음소리까지
0: 맞아요. 맞아요.
1: 저희의 기도 그 한자 한자를 다 귀 기울이시고 저희보다 저희를 더
0: 알고 계시는 분이시에요. 맞아요.
1: 네. 근데 그렇게 한 달 만에 이곳에 오셔서 또 국정원에서 그리고 하나원에서 수개월의 시간을 보내셨잖아요.
0: 네네.
1: 그러면 나오신 지 두 달 정도 되셨는데 아드님과는 어떻게 연락이 닿으셨어요?
0: 네. 우리 아들하고는 연락은 다 지금 하고 있고요. 오늘 우리 아들 수술하고 있어요. 갑자기 네. 어제 그저께 전화 왔는데 엄마 그 군병원에 가서 이렇게 검사했는데 항문 낭종으로 진단 받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또 멀리 있고 하니까 저는 뭐 할 수가 뭐 한 것이 없어요. 기도받기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목사님 기도 부탁합니다.
1: 네.
0: 그래가지고 우리 아들 그 할비하고 병원에 한번 가라 그 당지 병원에 가가지고
1: 네.
0: 한번 보고 주고 수술하라 했는데 그 할배 이 집안도 아마 그 돈 때문에 그런지 아 수술 안 하고 군항 치고 약만 타가지고 온 거예요. 그 군병원에서 그 검사할 때는 그거 이거 야 수술 안 하면은 그 자기 꿈농을 못 한다고 수술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진단 받고 왔는데 장병원 가니까 그래서 약 바르고 한번 지켜보자 이래가지고 그냥 지금 그 제가 할배가 데리고 왔는데 또 심해가지고 아침에 다 또 병원에 또 데리고 간 거예요. 내가 그럼 무조건 지금 데리고 가 병원에 가라. 병원에 가서 무조건 수술 지금 시키라. 내가 그리고 돈 안 되면은 돈이 모자라면 이것을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재정이 모자라면 내가 지금 보내주겠으니까 어떻게 네. 해라. 그래가지고 아침에 제가 우리 아들 데리고 저거 할배 갔어요. 가가지고 오후에 지금 수술 시간 지금 잡았다 꼴더라고요. 네, 그래. 하나님 오면서도 자야 오면서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도 수술 잘 되게 해달라고.
1: 아멘.
0: 기도 많이 기도하고 지금 왔어요.
1: 의료진의 손 가운데 그리고 또 수술을 마치고 나서도 앞으로 회복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꼭 함께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0: 아멘.
1: 참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 가운데 매일같이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0: 맞아요.
1: 근데 또 고향 땅을 바라보시면서 그리고 한국에 정착한 지 2개월 차에 우리 집사님께서 또 특별히 북한을 두고도 아니면은 가족분들을 두고도 하고 계신 기도 제목이 있으실지 싶어요.
0: 제가 매일 정말 북한 땅을 위해서 또 부모 형제들을 위해서 하나님 저 독재 정권 하늘 무너지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고 또 우리 또 북한 땅에 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또 네. 우리 구로톡의 성도들과 또 그 지역의 성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정치범 수용소에 있는 우리 자매님들도 엄청 많아요. 항상 그 사람들 놓고 기도할 때면 너무 정말 눈물 나고 눈물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 나라 하나님 저 불쌍히 해주시고 그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주시고 정말 그 동상 우상 숭배진 않을 것이다. 그 동상 다 무너지게 해주시고 그곳에 하나님 그 교회가 세워지게 해줘서 아멘. 거기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주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그리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1: 아멘.
0: 네.
1: 긍휼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완벽한 그때 완전한 방법으로 일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0: 있습니다.
1: 아멘.
0: 우리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함께 더불어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요. 다음 시간에 또 이곳에 정착해서 지금 50일이 조금 넘었고 100일이 좀 되지 않았어요.
1: 네.
0: 이곳에서의 그 여정을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경도 청진에서 온 남한 정착 2개월차 드보라 집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신청 찬송 조수아 씨의 목소리로 함께했습니다. 5633 우리 청취자분, 오늘 함께한 드보라 자매님의 기도 꼭 이뤄지기를 저도 함께 기도합니다 라고 남겨주셨고요. 어플리케이션으로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만을 사모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의 그 이름이 선포되길 소망하는 마음까지 함께 해주셨어요.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생명 신의가를 거니는 드보라 자매님의, 그리고 북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 또 북한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형제와 자매들의 삶을 위해 기도하면서 극동방송의 오해피데이 계속해서 함께 할까요?

이렇게 복음 통일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문자 보내주고 계신데요. 우리도 주님을 향해 끊임없이 달려가는 중입니다. 멈추지 말고 늦더라도 꾸준히 달려서 결승점을 능히 통과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와, 0610님. 0610님은 우리 정답을 틀렸어도 제가 선물을 보내드리고 싶은 말씀을 함께 남겨주셨어요. 오늘 한병차의 문제가 북한에서 지역을 오가면서 물건을 사들여 다른 지역에 내다 파는, 그러니까 농촌에서는 고추를 사다가 평양에 가서 고추를 파는, 평양에서 의약품이랑 생필품을 사다가 농촌에 가서 내다 파는 이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1번 달리기 장사꾼, 2번 메뚜기 장사꾼. 둘 다 북한에 있는 말이긴 하지만 이렇게 지역을 오가면서 파는, 지역 간에 있는 그 물건들을 오가면서 파는 이들을 뭐라고 부를까요? 1번 달리기 장사꾼, 2번 메뚜기 장사꾼 가운데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참 같은 나라인데 어쩜 이렇게 언어가 틀릴까요? 주님, 남과 북이 하나 되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시면서 1494님은 달리기 장사꾼이라고 도전해 주셨네요. 저도 북한 땅 곳곳을 이곳저곳 달려보고 싶어요. 4316님, 가까이 있어도 한 번도 가지 못했던 그 땅이 그냥 궁금합니다. 속히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주님께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마석에서 출근길에 점점점 하셨어요. 4316님, 그냥 궁금한 그 마음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닐까요? 북한을 향해 갖는 물음표를 말씀과 기도로 마침표를 찍고 우리 주님께 부르짖으며 함께 복음 통일의 그날을 그려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도전해주시는 분들 중에 드리는 오해피데이에서 마련한 선물 소개할 텐데요.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믿음의 기업 JMB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 끼 제품, 건강회복을 돕는 월동부 우차,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을,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지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제주 청차 세트,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처리다육이에서 다육이를,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곡물팩 세트,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에이스 눈 마사지기,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 세트,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 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곰취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

과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을 드립니다. 복음 통일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뼘 차이 정답은 우리가 북한 땅에 복음을 들고 달려갈 그날을 꿈꾸면서 아주 잘 맞춰주셨어요. 1번 달리기 장사꾼입니다. 한 지역에서 물건을 구입해서 다른 지역으로 가져가서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도매로 공급을 하거나 판매를 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들을 달리기 장사꾼이라고 지칭하기도 하고요. 메뚜기 장사꾼이라는 말도 실제로 있어요. 근데 이 메뚜기 장사꾼은 허가된 매대가 아닌 매대에서 장사를 하는, 그러니까 단속이 오면 정말 메뚜기처럼 바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가야 되는 이 장사꾼들을 메뚜기 장사꾼이라고 합니다. 천국 가기 전에 꼭 북한 땅을 밟아보고 싶습니다. 저는 50대예요. 멸치를 정리하면서 듣고 있어요. 6531님. 복음 통일의 그날을 하나님께서 얼른 이뤄주신다면 우리 그 소망이 이뤄지지 않을까요? 오늘도 하나씩 알아갑니다. 저도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드리고 있어요. 정답이 달리기 장사꾼이군요. 어플리케이션도 남겨주셨고요. 메뚜기처럼 열심히 일해도 살기 힘든 곳이 북한이 아닐까요? 북한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메뚜기처럼 복음이 날아가기를 바랍니다. 새싹회원이신 2326님도 보내주셨어요. 아, 메뚜기처럼 복음이 달려갈 그날을 위해서 우리도 계속해서 기도의 기도의 기도의 산을 쌓기를 원합니다. 오늘 처음 방송 듣습니다. 채널 돌리다가 익숙한 찬양이 흘러나와서 고정하셨대요. 5085님 잘 오셨어요. 부디 북한 땅에도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정답까지 너무 잘 맞춰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북한에 대한 마음을 주시고 북한에 대해서 들려주시고 말씀하실 때 주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라는 그 도전의 순종으로 나아가는 모두가 되길 오늘도 소망하고 또 약속해 주시길 바라면서 정답 맞춰주신 분들은 제가 방송 후에 한 분 한 분을 문자를 읽어가면서 당첨자는 개별 연락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해피데이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3: 1분 찬송. 오늘도 안전한 운행을 응원합니다. 버스 트럭 타이어 전문점 금호타이어 무진대로점에서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아입니다. 건강을 원하시면 새벽 기도를 드리세요. 믿음의 부유를 원하시면 말씀을 들으세요. 재물의 축복을 원하시면 십일조를 드리세요. 가정의 화목을 원하시면 가정예배를 드리세요. 지혜와 지식을 원하시면 성경을 많이 보세요. 능력의 사람이 되기 원하시면 기도를 많이 드리세요. 존경받기 원하시면 겸손하세요. 어느 교회를 방문했었는데요. 엘리베이터 안에 이런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라는 글이 붙어 있었는데 방송가정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제가 소개해드렸습니다. 참 좋고 꼭 필요한 말씀을 지혜롭게 정리해둔 것 같지요. 마음에 잘 담아두셨다가 실천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모하는 방송가족들을 모시고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나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의로운 재판장 되신 하나님을 보라 편 읽어드립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이는 대신 그의 고도자락을 조금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찔렸습니다. 왜일까요? 우리 같았으면 사울을 죽이지 않고 자비를 베풀었다는 생각으로 의기양양했을 텐데 말입니다. 그의 마음에 찔림이 있었던 이유를 그가 왕의 옷자락을 벤 것이 무례한 짓이었다고 생각해서든 사울에게 수치심과 당혹감을 준 것으로 생각해서든 중요한 것은 그의 양심이 예민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세상에 추한 것을 많이 보거나 좋지 않은 일을 많이 당하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반응을 하면서 양심이 둔해지게 됩니다. 그것이

역시 자연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무리 삶이 거칠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그분의 말씀을 자신 안에 담음으로써 오히려 양심이 더 부드러워지고 예민해집니다. 양심이 둔감했던 사람도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충실하게 되면 성령에 따른 감동으로 양심이 점점 더 부드러워집니다. 그런 면에서 양심이 부드럽고 예민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매우 중요한 표지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두려워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그 과정에서 양심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을 도구로 사용하기를 기뻐하십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2절에서 당시 어떤 사람들이 자기 양심이 화인맞아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것을 경계하면서 그런 자들은 참된 신자가 아니라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참된 신자는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말한 바대로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씁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자를 통해 그분의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마음에 들어하신 이유 중 하나도 바로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영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의로운 재판장 되신 하나님을 보라 편 읽어드렸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가운데 읽어드렸어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한 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입니다. 매일 이 시간에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다양한 분들과 함께합니다. 기도와 간증, 은혜와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이 시간 복음 통일에 더욱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복음으로 통일로 출발해볼까요?

0: 김 대표의
1: 내 돈 내 산.
0: 김 대표의 내 돈 내 산 북방연구회 김영수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벌써 뭐 북한에서 대한민국으로 건너오신 지 이사 오신 지 10여 년 차셔서 이제 선선한 가을만 되면은 저희가 뭐 어디 떠나곤 하는데 이미 국내 여행이나 국외 여행이나 많이 다녀오셨을 것 같아요, 대표님.
1: 그렇죠. 외국에도 많이 다녔죠. 외국도 많이 다녔고 한국도 많이 다니지만은 또 더더욱 많이 다니는 곳이 그래도 북한이 바라보이는 북녘 우리 남쪽으로 말하면 북한 휴전선 지역 그 근처에 많이 또 가보곤 해요.
0: 네.
1: 그쪽 보게 되면 전망대들이 많잖아요. 강원도 고성에도 통일 전망대가 있고
0: 그쵸.
1: 이게 또 파주에 오주산 전망대 있고 임진각에도 또 전망대. 하여튼 곳곳이 전망대가 있어요. 북한이 바라보이는 전망대가.
0: 네.
1: 네, 그렇게 이제 또 다니기도 하고 참 이 국내외로 많이 다니죠. 북한은 여행증명서 때문에 또 여권이라는 건 일반인은 발급이 안 되기 때문에
0: 네.
1: 해외 나간다거나 북한 국내 안에서도 마음대로 다닐 수가 없는데
0: 네.
1: 참 이 대한민국 오니까 너무 헐헐 나는 자유의 몸이 돼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네.
0: 자유의 몸으로 우리 그 복음의 자유를 누리면서

그 자유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갔던 우리 대표님의 여정 가운데 네. 오늘 또 너무 귀한 내돈내산을 준비해 주신 것 같아요. 바로 함께 만나볼게요. 지난 주말 임진각 곤돌라 관광과 제3단굴 입장료로 2만 1000원이 결제됐습니다.

0: 북녘당에 보이는 인근 지역이죠.
1: 그렇죠. 임진각이면 북한이고 개성 있잖아요.
0: 네.
1: 개성 들어가는 도로에 있는 그 위치에 있어요. 뭐 개성공단이라고 옛날 그전에 그 남북한이 거기서 같이 일했던
0: 맞아요.
1: 공단 있잖아요. 그 가는 도로가 있는 게 이제 임진각이 되거든요.
0: 네.
1: 그 임진각은 또 이제 전쟁이 끝나서 포로 교환을 했던 위치기도 해요. 근데 거기 가 보면 북한이 많이 보이거든요. 개성까지 보여요. 개성 시가가 보이고 개성 공단했던 것도 보여요. 예, 그렇게 이제 북한 쪽이 보이는 곳이라서 그리고 또 보면 황해도 쭉 그 주변도 다 보이고.
0: 네.
1: 그래서 항상 이제 우리가 북에서 온 우리 친구들끼리 이제 모여서 8월 15일 때면 보통 이제 예, 그때는 명절 휴무가 있잖아요.
0: 네.
1: 그때는 차를 끌고 이제 그로 가서 북한 쪽 바라보면서 뭐 어머니 아버지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관광도 하고 그러지요.
0: 네, 네. 진짜 남다르실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0: 저도 고성 지역이랑 강화도 지역이랑 곳곳에 가서 봤는데
1: 네.
0: 거기가 이제 전자망원경도
1: 있잖아요.
0: 있죠.
1: 네.
0: 근데 그걸로 보면은 자전거 타는
1: 다 보여요.
0: 주민이나 네.
1: 일하는 것도 보이고
0: 그쵸?
1: 네, 사는 사람들이 그 집 근처에서 움직이는 거
0: 네.
1: 강아지 다니는 거 다 보이고
0: 저는 그 들판에서 네. 누워계신 주민분도 본 적 있어요.
1: 글쎄 맞습니다. 군인들도
0: 맞아요,
1: 동원
0: 맞아요.
1: 다니고 하는 일하러 다니고 하는 게
0: 초소 근처 왔다 갔다 하는 군인도
1: 맞아요,
0: 본 적이
1: 보여요.
0: 있는데 참 마음이 더 남다르실 것 같아요 대표님.
1: 그렇죠. 한 번씩 가서 볼 때마다 북한에서 살아왔던 그 옛날들이 다 추억이 다 떠오르죠. 예, 근데 그래도 또 좋은 게 뭐냐면 한쪽으로 마음은 또 이렇게 막 슬프고 또 이렇게 좀 뭐 우울해지더라도
0: 네.
1: 또 그 지역을 우리 대한민국은 또 너무든지 관광지로 잘 꾸려놨잖아요. 그래서 가다 보면 또 거기서 또 친구들끼리 관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곤돌라 같은 경우는 북한은 이 곤돌라를 이제 삭도라고 할 수 있는 건데
0: 네.
1: 삭도 여행이죠. 공중에 이제 줄 매달려 가지고 그게 이 비무장지대 쪽 그쪽으로 지나서 안쪽 뒤 갔다 나온단 말이에요.
0: 삭도.
1: 왕복으로. 예.
0: 근데 정말 다르네요.
1: 북한은 예, 북한은 삭도라 그래요. 근데 여기는 케이블카 이렇게도 그쵸? 말하는데 곤돌라가 이 케이블카를 가지고 이제 갔다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보다 보면 그 밑에 케이블카 밑에 있잖아요.
0: 네.
1: 밑에 내려다보니까 유리가 돼 있어요. 완전.
0: 무서워요. 저는.
1: 예, 고강도 유리가 돼 있어요. 그 내려다보면 완전히 아찔하거든요.
0: 네.
1: 근데 그러니까 그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울쭉했던 마음이 어디서 사라져 버려. 그래가지고 그 막 놀다가 오기도 하고 또 그날 갔을 때 우리가 삼당굴이고 주변이 가까이 있어요. 한번 가면 삼당굴도 같이 가보곤 해요.
0: 네.
1: 이 삼당굴은 이제 북한 군인들이 북한 군에서 예, 한국에 침략하기 위해서 땅으로 이제 그 군대들이 남쪽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굴을 파다가 우리 한국한테 걸렸어요. 걸려가지고 그걸 이제 우리가 적발하고 나서 차단시켜놓고 우리 땅 안에 드한 그 구간만큼만은 지금 막아놓고 관광지로 지금 잘 꾸려놨어요. 그러다 보면 북한 군인들이 그 얼마나 고생 많이 했겠습니까? 그 굴을 뚫으라고.
0: 그렇죠. 예, 근데 몰래.
1: 어처구니 없는 게 우리 대한민국의 굴 뚫는 기술은 비교가 안 되니까 그 굴이 좀 협소해요.
0: 네.
1: 예, 근데 그래도 무장을 하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이제 굴을 만든 건데 거기에 가보고 나면 한쪽으로 좀 서글프죠. 아직도 이렇게 예, 침략 야망을 가지고
0: 네.
1: 이렇게 나쁜 짓을 하려고 하는 거 보면 참 이게 김씨 3대 세습이 얼마나 나쁘고 무서운가 하는 건 예, 정말 또다시 새삼 느끼는 거죠.
0: 참 이런 얘기 가운데 저희가 지금은 장벽이 높이 쌓여져 있는 그 안쪽에서만 볼 수 있는
1: 맞습니다.
0: 이야기들이 있고 터전들이잖아요.
1: 네.
0: 얼른 또 장벽이 무너지면 서로 오가면서 볼 수 있는 지난날의 흔적들 그리고 그때는 또 다른 감정으로 지나갈 수 있겠죠.
1: 그렇죠. 제가 지금 이 자체로 그 전자망원경을 가지고 보게 되면
0: 네.
1: 북한 지역은 참 이제 어둡고 컴컴하고 뭐 삶의 약동이 없어요. 그런데
0: 네.
1: 우리 쪽에는 그래도 관광지를 꾸려가지고 그래도 이제 또 먹거리 식당도 있고 공원도 꾸려놓고 엄청 이제 잘 돼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유흥지처럼 와서 봐요. 이제 그 어린이 공원처럼 만들어가지고 이제 막 타는 이런 놀이기구도 많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는 좀 남과 북은 차이가 너무도 심하고 우리는 평화를 바라는 그런 방향으로 모든 것이 꾸려져 있는데 북한은 지금도 그 침략 야욕 한마디로
0: 네.
1: 김씨들을 위한 유교전쟁도 북한에 있을 때는 한국군과 미군이 일으킨 전쟁이라고 배웠거든요. 근데 와보니까 거짓말이더라고요. 이게 북한에 있을 때도
0: 맞아요.
1: 그런 생각했어요. 근데 어떻게 전쟁을 미군하고

0: 한국이 일으켰는데 어떻게 오히려 반대로 북한군이 서울을 먼저 침략에 들어왔을까. 참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냐 생각을 혼자 해봤는데 와보니까 맞더라고요.
1: 심지어는 그 광복절 때 다녀오셨잖아요. 네. 근데 북한에서는 광복절도 그 김씨 일가의 네. 김일성의 항일투쟁을 기념하면서 그렇죠. 만든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0: 맞습니다. 그날을 마치나 김일성이가 해방인 것처럼 만들잖아요.
1: 네.
0: 근데 실제는 미군에 의해서 일본이 항복하면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나라가 해방된 거란 말이에요.
1: 네.
0: 근데 마치나 지금 그 소련군과 김일성에 의해서 해방된 것이다. 가짜로다 교육하는 거죠. 그래서 북한이 인터넷을 지금 막는 이유가 그런 진실이 이제 밝혀질까 봐 그런 것도 알게 될까 봐 지금도 가짜 교육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터넷을 딱 막아버리는 거죠.
1: 이렇게 저희가 관광으로서도 열려있는 임진각이나 네. 제3땅굴을 우리 대표님께서 다녀오셨는데
0: 네.
1: 근데 이렇게 깨어져야 할 부분들도 많고
0: 네.
1: 그리고 또 그만큼 통일됐을 때 우리가 같이 서로 다니면서 또 어떻게 보면은 개발될 관광지들도 참 많은 것
0: 그렇죠,
1: 같아요.
0: 그렇죠. 맞습니다.
1: 깨어지고 개발되고 네.
0: 그렇죠. 저도 지금 그거 보면서 북한 땅에도 이제 8.15 되면 북한 많은 주민들이 그 근처에 나와가지고 우리처럼 좀 여러 가지 이제 곤돌라 관광도 좀 하고 여러 가지를 좀 놀이기구에서 놀면서
1: 네.
0: 남쪽 바라보면서 통일을 기원했으면 좋겠는데
1: 맞아요.
0: 전혀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참 그리고 이분도 이제 가보면서도 느낀 게 그래도 많은 사람이 오더라고요. 이 오는 이유가 그 관광하는 그 관광 비용 자체가 또 너무 저렴하잖아요. 사실은
1: 그쵸.
0: 지금 우리가 이제 곤돌라 관광하는 게 그 케이블 타고 갔다 오는 것도 12,000밖에 안 돼요. 그리고 뭐 이게 땅굴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 9,000원밖에 안 돼요. 도합 합치면 그것이 2만 원 꼴 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이거는 어찌 보면 뭐 한 시간 정도 일할 수 있는 우리는 항상 그
1: 네.
0: 일하는 걸 시간적으로 좀 비교해 볼 수밖에 없는 게 한두 시간밖에 두 시간도 안 돼요. 그래서 한 시간 반 정도. 그러니까 이거를 놓고 봤을 때는 우리는 어디 가서 놀고 즐기고 하는 것이 그렇게 우리가 일하는 데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단 말이에요.
1: 그럼요.
0: 그래서 명절 때 보면 한국 분들은 자가용차를 끌고 온 가족이 그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놀러 나가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그런 걸 놓고 봤을 때 참 이게 우리는 일하는 가치가 너무도 크구나. 한 사람이 한 달 일하면 그 일한 돈 가지고 누리는 행복이 너무도 크다 이런 걸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1: 남과 북의 그런 간극 가운데는 우리가 채우고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건 사실 기도와 말씀뿐이잖아요.
0: 맞습니다.
1: 그래서 오늘 또 이 내 돈 내 산을 준비해 주시면서도 묵상하신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대표님.
0: 네. 시편 85편의 10절 말씀. 궁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참 이 말씀을 아니. 제가 오늘 이번에 갔던 그 임진각을 좀 놓고 봤을 때 보면
1: 네.
0: 참 우리 한반도 같은 땅임에도 불구하고 남과 북이 체제로서 갈라져 있다 보니까 한 곳은 풍요와 천국 같은 삶을 누리는 데 비하면
1: 네.
0: 한쪽은 지옥 같으면서도 너무도 이제 어렵고 힘든 삶을 누리는 그걸 이제 목격하면서 참 언젠가는 하나님의 이 복음이 북한도 지금 정말 모든 주민들한테 그대로 전달돼서 북한 주민들도 우리처럼 행복한 삶을 누리는 그때가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1: 아멘. 남과 북 사이에 정말 지금은 사람의 힘으로 채울 수 없는 그 간극, 그 거리 그리고 그 모든 아픔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긍휼의 마음과 사랑과 의와 화평으로 채워주시고 우리 대표님께서 나눠주신 그 소망처럼 하나 될 그날이 머잖을 줄 믿으면서
0: 네.
1: 오늘의 내 돈 내 산은 이 소망과 함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북방연구회 김영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복음으로 통일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 우리의 더 많은 관심과 기도 그리고 헌신으로 이뤄갈 수 있습니다. 남과 북의 하나됨과 또 복음으로 회복될 한국 교회를 위해 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셋이 드라이브 문예정입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3대 왕이자 최고의 지혜자로 널리 알려져 있죠. 한 번은 스바의 여왕이 그의 명성을 듣고 도대체 얼마나 탁월한 지혜를 가졌는지 알아보려고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그의 지혜를 시험할 수 있는 문제를 냈는데요. 그것은 두 개의 화분에 담긴 꽃들 중 생화를 찾아내는 게임이었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가짜 꽃인데 그 조화를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가까운 곳에서 봐도 진짜를 찾아내기가 심히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스바의 여왕은 그 화분으로부터 조금 떨어진 곳에서 과연 어느 것이 생화인가를 가려내라고 솔로몬에게 묻는데요. 물론 확률은 50%였지만 지혜의 왕으로 소문이 자자한 솔로몬이 그것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면 큰 망신을 당할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창문을 모두 닫게 했고요. 그리고 붓을 넣어두는 필통 안에 꿀벌 몇 마리를 잡아오라고 부하에게 명령을 내렸고 부하들은 명대로 꿀벌들을 잡아 필통 안에 담아왔는데요. 그러자 그는 곧바로 그 뚜껑을 엽니다. 꿀벌들은 실내를 맴돌다가 꽃향기가 은은하게 풍겨나오는 생화 위에 앉았습니다. 솔로몬은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꿀벌들이 앉아있는 꽃이 생화라고 말했는데요. 그것을 지켜보던 스바의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에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녀는 솔로몬에게 큰 절을 하고는 경외감을 품은 눈빛으로 다시 돌아가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생화와 조화 수수께끼 이야기가 성경에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진 않지만요. 탈무드에 나온 이야기를 짧게나마 함께 나누며 스바 여왕이 성경 속에서는 솔로몬의 지혜를 시험하고자 찾아갔다가 그 지혜에 감탄하게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박학다식한 사람을 만나면 감탄하게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로 결정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을 만나면 감격하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는 하루이길 바라며 함께 드라이브를 할 준비 되셨죠?

하나님의 은혜로 첫 찬양 함께 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 달라도 뭔가 다릅니다. 오늘도 지혜가 부족하면 꾸짖지 아니하시며 넘치게 부어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또 은혜를 구하며 주신 지혜와 은혜로 너끈히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3시 드라이브 출석 단어는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땡땡을 알았나니 땡땡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며 삶을 살아가는 모든 지혜가 담긴 이것 과연 무엇일까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빈칸에 들어갈 단어가 오늘 출석 단어입니다.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유료 문자 샵 0153번으로 출석 체크해 주시고요. 또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시고

지역 광주 선택하신 후에 로그인하시고 댓글로 자유롭게 마음껏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아무 이야기 모든 신청곡 받고 있습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땡땡을 알았나니 땡땡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조찬미의 음성으로 함께 찬양한 후에 빛고울 3시 오늘도 빛고울의 한 교회를 만나봅니다. 특별히 지난 라디오 전도대회 이후에 교회에 잘 정착하여 신앙생활하고 계시는 성도님을 한 분 만나볼 텐데요. 찬양 후에 함께합니다.

0: 빅골 세식. 이 시간에는 지난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호남권 연합 라디오 전도대회 이후에 교회에 잘 정착하여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계시는 분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광주 동암교회 박현덕 목사님 그리고 류영희 성도님께서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0: 성도님 어디 가셨어요?
2: 안녕하세요. 이혜입니다.
0: 반갑습니다. 와, 목사님, 저희 네. 이제 방송 설교로 늘 함께하고 계시지만 이 시간에는

0: 처음 출연하시잖아요.
1: 네, 그렇습니다.
0: 방송 듣고 계시는 우리 방송 가족분들이 많이 반가워하시고 또 어쩐 일로 오셨나 또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직접 인사 나눠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1: 예,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광주 동암교회를 섬기고 있는 박현덕 목사입니다. 지난 그 국동방송 라디오 전도대회에 함께 참여해야 된 계기로 이 자리에 초청을 받게 됐습니다.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0: 와! 우리 류영희 성도님도 우리 방송가족분들에게 인사 한번 나눠주시죠.
2: 네, 안녕하세요. 가벼운 마음으로 갔는데 전해지는 찬양과 간증에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0: 네, 특히
2: 극동방송 그 찬양단과 네. 그 순수한 맑은 목소리, 율동, 따뜻하게 안아준 포옹에 너무나 감동받았습니다.
0: 그때 그 감동이 조금 뜨끈뜨끈하게 살아있나요?
2: 네.
0: 네. 네, 좋습니다. 오늘 그 당시 또 직접 느끼셨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는 우리 광주 극동방송에서 전도대회를 시작했던 때부터 몇 해째 쭉 함께해 오고 계세요. 우리 동암교회, 광주 동암교회가 목사님 어떤 마음으로 또 함께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1: 제가 광주 극동방송 라디오 전도대회에 참여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그 취지가 좋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한국교회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고 뭐 아직도 교회에 돌아오지 못한 분들이 계시죠. 게다가 여러 이유로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게 되면서 전도회가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 전반적으로 전도하는 분위기가 많이 위축되어 있고 특히 개척교회나 미자르교회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더 클 수밖에 없죠. 그런 상황에서 광주 국동방송 라디오 전도대회는 지역교회에 다시 한번 전도에 대한 도전을 심어주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교회들이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한 교회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지역교회가 함께 연합해서 지역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분위기를 만들어간다는 것이 참 좋았습니다. 지역교회가 복음이라는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협력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취지에 깊이 공감했고 제가 섬기고 있는 광주 동암교회도 이 전도대회에 함께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품게 돼서 참여하게 된 겁니다.
0: 이 전도대회가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영혼을 살리는 복음 전하는 일에도 의미가 있지만 지역교회가 함께 연합하고 다 같이 전도하는 일에 힘쓴다는 것이 참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1: 네, 그렇습니다.
0: 그래도 아무래도 첫 회 때 이제 경험하신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첫 회 때 전도대회 참석해서 실제적인 경험과 은혜가 있으셨기 때문에 이후에도 교회 성도님들께 광고하시고 또 우리가 열심히 함께하자 또 네. 하셨을 것 같은데요. 특별히 올해는 호남권 연합으로 진행이 됐잖아요.
1: 예, 그렇죠.
0: 규모도 더 크고 또
1: 예, 맞습니다.
0: 준비 기간도 더 길었고
1: 맞습니다.
0: 목사님 교회 가서 광고도 하고
1: 그랬죠?
0: 그렇죠.
1: 네.
0: 올해 또 어떤 감동이 있으셨는지 또 어떤 마음으로 동참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1: 네. 광주 국동방송 라디오 전도대회는 사실 저에게 큰 도전이 좀 됐습니다. 행사에 참여하면서 많은 교회가 전도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됐고 또 많은 분들이 초청이 되어서 행사장을 가득 메운 모습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국동방송 관계자분들이 열심히 뛰어다니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신 것을 보고 참 아름답게 느껴졌고요. 저는 그때 받은 감동을 우리 성도인과 함께 좀 나누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커져서 특별히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적극적으로 전도대회에 성도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알리고 또 예배 때마다 여러 모임이 있을 때마다 이 전도대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저에게도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번 전도대회가 전도를 다시 생각하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한 걸음 내딛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함께 준비를 했습니다.
0: 모두가 윈윈하는 그런 전도대회였지 않나 생각을 해요.
1: 네.
0: 교회에도 또 힘이 되고 또 극동방송도 더 힘을 얻어서
1: 네.
0: 그런 교회에 도전을 받아서 더 열심히 이 전도대회를 준비했던 것 같은데요.
1: 네, 맞습니다. 네.
0: 이 전도대회가 어쨌든 일시적인 행사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교회 자체적으로도 전과 후에 많은 노력이 또 필요합니다. 목사님, 우리 광주 동암교회는 어떤 노력들을 하셨나요?
1: 우선

0: 이제 저희 교회가 극동방송 라디오 전도대회에 참여하면서 이제 전도에 대해 큰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 우선은 가장 큰 수확이거든요.
1: 교회 전체적으로.
0: 그렇죠.
1: 네.
0: 그러니까 전도를 하려고 해도 사실 좋은 계기가
1: 그렇죠,
0: 필요하잖아요.
1: 그렇죠.
0: 그런데 극동방송에서 그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성도님들의 부담을 덜 느끼고 좀더 쉽게 주변 분들을 초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전도대회가 우리 성도들에게 전도의 좋은 출발점이 되어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라디오 전도대회에 참여할 생각이거든요. 일단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참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1: 그러니까요. 그게 진짜 중요합니다.
0: 일단은
1: 네.
0: 네, 참여를 해보셔야 돼요.
1: 네.
0: 그리고 전도대 일정이 잡히면은 이제 성도님들에게 공지하고 전도 대상자를 모집하는 일에 힘쓸 생각이고요. 또 극동방송에서 전도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보내주시거든요. 또 그런 것들도 잘 활용해서 되도록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도 내년에 있을 라디오 전도대회에 일단 참여해 보시면 좋겠고요. 일단 목표는 참여를 시키는 거죠.
1: 할렐루야.
0: 예,
1: 네.
0: 특히 저희 교회는 초청받아 오신 분들이 신앙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양육 프로그램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양육 프로그램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기대하는 것은 이제 전도대회에 사람을 초청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대회를 통해서 한 분이라도 더 교회로 초청하고 또 그분들이 복음을 듣고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데까지 계속해서 섬기려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광주 라디오 전도대회
1: 네.
0: 극동방송 이 대회가 지역 교회들의 전도에 대한 관심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또 복음을 전하는 좋은 출발점이 되어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1: 아멘, 아멘.
0: 네.
1: 우리 광주 동암교회가 아무래도 라디오 전도대회를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한 교회 중에 하나이지 않나 싶은데요.
0: 네.
1: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교회에서는 참여를 하고 양육하는 역할을 또 감당해 주시고, 또
0: 네.
1: 극동방송은 이 전도대회가 사실 참여 안 하면 손해인 프로그램이잖아요.
0: 맞습니다.
1: 전도 대상자를 위한 선물도 줘, 뭐 좋은 프로그램도 준비해. 그러니까 그렇게 또 서로가 준비하고 또 초청하고 양육하는 것까지.
0: 네.
1: 감동인 것은 이미 내년 전도대회를 위해서 양육 프로그램을 맞추셨다는 게큰 감동인데요.
0: 네.
1: 지금 목사님 곁에서 도대체 나에게 언제 질문이 오나 지금 긴장하고 계시는 류영희 성도님. 찬양 한곡 듣고 와서 우리 진짜 이번에 제대로 라디오 전도대회를 또 즐기시고 참여하시고 복음을 듣고 교회에 정착하신 그 이야기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자, 지금 목사님 이 문자 창을 보면 지금 출석 체크를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출석 단어가 또 내가 어려서부터 땡땡을 알아나니 땡땡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우리를 지혜 있게 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과연 무엇일까요? 빈칸에 들어갈 단어가 오늘의 출석 단어인데요. 여러분들의 출석 체크, 또 오늘 광주 동암교회 박현덕 목사님과 또 류영희 성도님 나오셨는데요. 응원의 메시지. 문자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찬양 들은 후에 우리 성도님의 진짜 이야기, 전도대회 이후의 이야기 함께합니다.

0: 자, 지난 라디오 전도대회 이후 교회에 잘 정착하여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계시는 우리 류영희 성도님, 광주 동암교회 박현덕 목사님과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셔서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오늘 출석 체크해 주신 분 중에 한 분, 또 우리 광주 동암교회를 응원하며 메시지 보내주신 분 중에 한 분 추첨해서 총 두 분께 아메리카노 이용권을 보내드리려고 하는데요. 크게 감동이 없으면 우리 박현덕 목사님께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여러분의 사연과 또 출석 체크, 응원의 메시지 기다리고 있는데요. 자,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왔어요. 우리 류영희 성도님. 네. 네. 이번에 어떤 분의 권유로 라디오 전도대회에 참여하시게 됐나요?
1: 네. 저희 아들 친구 엄마요.
0: 아들 친구 친구의 엄마.
1: 네.
0: 가까운 듯 먼 듯 네. 네. 멀지만 가까운 듯한 관계인데 네. 네. 아들 친구의 엄마?
1: 예. 네.
0: 아, 처음에 그러면은 직접 가셔서 실제로 가보니까 어떠셨어요?
1: 너무 좋았습니다.
0: 아, 잠깐, 저는 궁금한 게 그 네. 아들 친구의 어머님이 뭐라고 하면서 가자고 하셨어요?
1: 극동방송에 이번에 전도대회가 있는데 한번 가자 해서 일단은 한번 왔습니다.
0: 그냥 예. 좀 편안한 마음으로 한번
1: 예,
0: 오셨군요.
1: 편안한 마음으로, 예.
0: 실제로 와보니까 어떠셨어요? 뭐 기억에 남는 순서나 뭐 사람이나 어떤 순간이 있으신가요?
1: 그 가벼운 마음으로 갔는데
0: 네.
1: 그 찬양 간증 그새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0: 아, 황바울 부부와 감미연
1: 예, 예, 예.
0: 황바울 감미연 부부도 출연했었고 그때 예, 테너 정호윤님도 오셨고
1: 예.
0: 타이슨 코플린 목사님의 메시지가
1: 설교
0: 있었어요.
1: 말씀도 너무 좋았습니다. 감동받았는데
0: 그 통역 예. 듣는 가운데 감동이 있으셨어요?
1: 예, 예, 예.
0: 기억에 남는 한 구절이나 어떤 말씀이 있으신가요?
1: 이제 좀 날짜가 지나가가지고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 너무
0: 뭐 저도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뭐 먹었는지도 기억이 안 납니다. 네. 어쨌든 좋았다.
1: 예, 예, 네. 너무 좋았습니다. 예.
0: 그러셨군요. 네. 라디오 전도대회 그렇게 오셔서 감동을 받았지만 아, 내가 예수님을 잘 믿어봐야겠다. 뭐 교회에 잘 다녀봐야겠다라는 감동은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잖아요.
1: 네.
0: 그때 좀 아 교회 열심히 출석해야겠다 나가봐야겠다라는 감동이 또 있으셨나요?
1: 네, 내 힘으로만 살려고 했었다 보니 너무나 불안하고 염려가 많았는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믿으니까 평안합니다.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니 어느 곳에서도 마음이 든든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0: 아멘 아멘
1: 아멘.
0: 야, 이 고백이 그 라디오 전도대회 이후에 나온 거죠?
1: 네.
0: 그래요. 그래도 내가 그 현장에서 예수님 내 삶의 구주로 다시 고백합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고백을 하고 이후에 이제 매 주마다 교회에 출석을 하신 거잖아요.
1: 네.
0: 결정적인 어떤 감동 있으셨나요?
1: 저는 찬송 부르는 걸 좋아합니다. 찬송가는 내 사정을 다 아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찬양할 때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0: 있습니다.
1: 아무래도 그 전도대회 때도 예. 그런 찬송을 예. 통해서 또 예. 궁금한 게요. 그 전도대회 이전에는 교회에 나가신 적이 있으신가요?
0: 예.
1: 그러나 이렇게 꾸준하게 신앙생활을 하셨던 건 아닌 예. 거군요. 예. 야, 그래요. 이게 한번 대화를 나눠보면 전도대회 때 뭐 말씀 가운데 감동받으신 분도 계시고 찬송 가운데 감동받으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또 선물에 또 감동받아가지고 교회에 나오셨다는 분도 계시는데 이제 궁금합니다. 교회에 매주 이렇게 출석하시면서 스스로 느끼시는 가장 큰 변화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0: 제가 감동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일에 밤묻혀서 정신없이 살았어요. 교회 출석한 이후로 이제 일이 많아도 빨리 끝내고 예배 시간을 맞춰서 가려고 애를 씁니다.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때가 되면 이루어주시겠지 그런 마음으로 소망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네. 이 전도대회 이후 매주 교회 출석하면서 가장 큰 변화는 일에 파묻히지 않는 것. 너무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때마침 우리 6299번님이요. 광주 동암교회를 세우시고 축복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교회를 또 세우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함께 메시지로 응원 나눠주셨고요. 그래요. 류영희 성도님처럼 전도대회를 통해서 또 교회에 또 나가기 시작하고 또 찬송 가운데 은혜를 받으시고 이런 분들의 이야기가 우리 지역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또 드리고 싶어요. 이전과는 다르게 이제 전도대회 이후에 꾸준히 교회를 가게 되셨잖아요.
0: 네.
1: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 궁금해요. 뭐 예를 들면 성도님들 이렇게 하면 교회를 떠났던 분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아니면 또 교회 오는 것을 망설이고 있는 어떤 분이 계십니다. 또 권면의 이야기?
0: 저도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어색하고 모르는 게 많아요. 잘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로 기도로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1: 어색하지 않도록 네. 이렇게 잘 관심을 가져주는 게 참 중요하군요. 저는 근데 정말 번외 이야기지만 며칠 전에 저희 교회에 좀 낯선 한 분이 이렇게 교회에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적응을 도와드린다고 계속 질문을 드렸다가 그 다음 주에 안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적당한 게 중요하구나. 너무 또 괴롭히면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건 네, 제 이야기였고요. 우리 류영희 성도님의 말씀처럼 또 어색해하는 분들이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은 관심과 또 사랑을 베푸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요. 너무 짧지만 전도대회 또 어떤 마음으로 광주 동암교회가 함께하게 됐는지 또 우리 류영희 성도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교회 잘 출석하고 계시는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목사님 그리고 우리 성도님께 방송 가족들에게 또 인사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기도 제목을 나눠주셔도 좋고요. 또 축복의 메시지가 돼도 좋고요.
2: 저는 뭐 우리 광주 극동방송 라디오 전도대회가 매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1: 할렐루야.
2: 그래서
1: 아멘 아멘.
2: 정말 이 대회를 통해서 우리 지역교회가 복음을 증거하고 또 하나 되고 그래서 부흥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고요.
1: 아멘.
2: 또 이를 위해서 우리 극동방송에서 기도할 것이고 또 시청자 여러분들도 큰 기도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아멘. 지금까지 광주 동암교회 박현덕 목사님이셨고요. 우리 류영희 성도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방송 가족들한테 하셔도 좋고요. 방송 듣고 있을 가족에게 한 말씀 하셔도 좋고요.
0: 살다 보니 너무나 힘들 때가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믿음으로 가는 게 제일인 것 같아요. 열심히 교회 다녔으면 좋겠고 새로운 분들도 좀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0: 감사합니다.
1: 그래요.

0: 혹시라도 지금 교회를 떠나고 계신 분들 귀 쫑긋 세우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광주동암교회 박현덕 목사님 그리고 류영희 성도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앞으로 수요일 오후 3시에는요 빅골 3시 지난 라디오 전도대회를 통해서 또 받은 감동 또 교회에 잘 정착하신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도대회를 통해서 교회 잘 출석하고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 사연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출석 단어죠. 또 내가 어려서부터 땡땡을 알아나니 땡땡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과연 땡땡은 무엇일까요? 빈칸에 들어갈 단어로 출석 체크해 주시고요. 찬양 후에 정답과 함께 선물 받으실 분 발표합니다. 샵 0153번입니다.

6420번님 모두들 감기 조심하세요 라고 메시지 보내주셨는데요. 그래요. 아침 저녁으로 쌀쌀합니다. 일교차가 큰 날씨라서 감기 걸리기 쉬운데요. 감기 조심, 마음 감기 조심, 모두들 감기 조심하세요. 8586번님 저도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서 일생 살며 큰 힘이 됩니다 라고 하셨고요. 0654-5503-8586-5634번님 출석 단어로 잘 보내주셨는데 그래요. 오늘 출석 단어는 성경이었습니다. 우리를 지혜 있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죠. 정답 보내주신 분 중에 문자 뒷번호 1066번님, 1206번님께 아메리카노 이용권 보내드립니다. 축하드려요. 오늘도 성경을 가까이 하여 말씀을 가까이 하여 우리 주님을 가까이 하여 주님 주신 지혜로 또 은혜로 살아가시길 응원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문예정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EBC 1분 칼럼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합니다. 말씀에는 서대천 목사님입니다.
1: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온 자는 더 이상 옛 창조의 한계를 따라 살지 않고 새 창조의 존재,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한 생명 속에 속한 자로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죽음을 대신 짊어지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심으로 닫힌 에덴의 문을 여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첫 걸음이 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약속한 새 하늘과 새 땅은 단순히 미래의 장소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 안에서 이미 시작된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이미 시작된 천국의 현실을 이 땅에서 증거하고 드러내며 복음의 향기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영원한 생명을 품고 사는 자입니다. 이제는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눈물과 사랑, 그 간절함을 회복하고 나의 죄보다 크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믿음으로, 새로운 시작으로 나아가는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FEBC 1분 칼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전시 및 체험 부스와 다채로운 음식 부스가 준비되어 있고 축하 음악회로 음악그룹 세시봉, 뮤지컬 배우 차지연 씨, 그리고 극동방송 연합 어린이 합창단이 함께합니다. 일시는 10월 17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이고 장소는 한양대학교 대운동장 및 노천극장입니다. 담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 우물정 0153번으로 홈커밍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동광주노회에서는 동광주노회 주일학교 교역자 및 교사를 대상으로 주일학교 교사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일시는 9월 12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이고 장소는 광주 북구 삼정로에 위치한 광주두암중앙교회입니다. 참여 신청과 자세한 사항은 010-9377-2800번, 010-9377-28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다니엘 기도회와 광주지역복음화협의회는 리스타트 광주를 주제로 토크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9월 18일 금요일 저녁 7시이고 장소는 전남대학교 민주마루입니다. 강사는 영화 부흥의 제작자인 윤학렬 감독이고 찬양 인도는 우미쉘 워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전화 6413국에 4922번, 02-6413-492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동구 남문로에 위치한 동구겨자씨교회는 정영숙 권사 초청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9월 20일 주일 오전 11시이고 장소는 동구겨자씨교회 2층 예배당입니다.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계신 부모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226국에 2288번, 062-226-228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MIP 기도하는 엄마들은 자녀들의 삶을 기도로 관여하라를 주제로 3주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9월 29일부터 10월 13일까지 매주 화요일에 진행되고 장소는 광주 남구 회재로에 위치한 광주도성교회입니다. 자녀와 학교를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부모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참여 신청과 자세한 사항은 010-4740-4190번, 010-4740-419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북구 인방울대로에 위치한 찬송하는 교회는 영혼의 때를 위하여를 주제로 추석 명절 부흥성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9월 24일 목요일부터 26일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7시이고 장소는 찬송하는 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575국에 0691번, 062-575에 06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하트 아카데미에서는 AI의 지성과 인간의 영성이란을 주제로 2학기 아카데미를 진행합니다. 일시는 9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 오후 3시 30분부터 7시까지이며 장소는 광주 서남교회 지하 1층 세미나실입니다. 지역 목회자 또는 신학과 인문학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자세한 사항은 010-5634-0301번, 010-5634-030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국에 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원로 목사님입니다.
2: 저도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가 하는 것을 의심하게 되는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세상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으로 상식처럼 돼 있어요. 근데 이건 얼마나 무서운 거짓말인지 몰라요. 은행에 가도 학교에 가도 관공서에 가도

하나님은 안 계시다는 게 전제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아요. 근데 이건 정말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사실은 자기가 죄로 인해서 영이 죽어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눈의 시각을 잃으면 물체가 있어도 못 보는 것처럼 우리가 청각을 잃으면 소리가 있어도 못 듣는 것과 똑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어디 계시냐 보여주면 내가 믿지 그래요.

0: 죄가 하나님과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안 믿어져도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의 핵심이 그것이에요. 착하게 살라 바르게 살라가 아니고 죄사함의 축복의 비밀이거든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고 나면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답답해하시는 분들 혹 이 방송을 들으신다면 하나님이 안 계셔서 내가 경험을 못한 게 아니고 내 죄 때문에 내 영이 죽어서 하나님을 전혀 내가 인식을 못하는 거다 하는 사실을 정말 믿으시고 그 죄사함의 십자가 복음을 꼭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원로 목사님이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야기로 듣는 말씀 아가페 스토리 바이블. 예레미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라마에서 한 소리가 들리니 그것은 괴로움과 슬픔으로 울부짖는 소리이다. 라헬이 자기 자녀를 위해 운다. 그 자녀가 죽었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 우는 소리를 그치고 네 눈에서 눈물을 거두어라. 네가 한 일에 상이 있을 것이며 백성이 원수의 나라에서 돌아올 것이다. 너의 장래에는 희망이 있으니 네 자녀가 고향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에브라임의 슬피 우는 소리를 분명히 들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벌하셨으므로 내가 교훈을 얻었습니다. 나는 길들여지지 않은 송아지와 같았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돌이켜 주십시오.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떠나 헤맸지만 이제는 뉘우치고 있습니다. 내 잘못을 깨달은 후에는 가슴을 치며 슬퍼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저지른 어리석은 짓 때문에 부끄럽고 수치스럽습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가장 귀한 아들이요 귀여워하는 아들이다. 내가 가끔 이스라엘을 꼬지졌지만 나는 여전히 이스라엘을 기억한다. 내 마음이 이스라엘을 무척 사랑하니 내가 다시 그를 가엾게 여길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전여 이스라엘아, 푯말을 세우고 길 표지판을 만들어라. 길을 잘 살펴보아라. 네가 걸었던 길을 주의하여 보아라. 전여 이스라엘아, 돌아오너라. 네 고향 마을로 돌아오너라. 방탕한 딸아, 네가 언제까지 헤매겠느냐. 여호와가 이 땅에 세일을 일으킬 것이니 여자가 남자를 안을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유다 백성을 옛날처럼 다시 회복시킬 때에 유다 땅과 그 온 마을에 사는 백성이 이러한 말을 다시 할 것이다. 너 정의의 보금자리 거룩한 산이

여,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베푸실 것이다. 그때 유다와 그 모든 마을의 백성이 평화롭게 모여 살 것이며 농부들과 양떼를 몰고 다니는 목자들이 평화롭게 모여 살 것이다. 내가 목말라 지친 자에게는 물을 주고 배고파 힘없는 자에게는 배불리 먹을 것을 주겠다. 나 예레미야는 그 말을 듣고 단잠에서 깨어나 눈을 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보아라, 날이 이를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과 가축의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게 할 것이다. 옛적에는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를 감시하며 그들을 뽑고 허물고 멸망시키고 재앙에 빠뜨렸으나 이제는 세우고 심는 일을 철저히 하겠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그날이 오면 백성이 다시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자녀의 이가 시게 되었다 라는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오직 각 사람이 자기의 죄 때문에 죽을 것이다. 신 포도주를 먹은 그 사람의 이만 시게 될 것이다.

보아라, 날이 이를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그날이 오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에게 새 언약을 세울 것이다. 그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붙잡고 이집트 땅에서 끌어내던 때에 세운 언약과 다른 것이다. 나는 그들의 남편이 되었으나 그들은 그 언약을 깨뜨렸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나 내가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집과 언약을 맺을 것이니 나의 법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고 그들의 가슴에 새겨두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날이 오면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이나 형제에게 여호와를 알도록 가르칠 필요가 없다. 이는 모든 백성이 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 여호와가 낮에는 해를 주어 빛을 비추게 하고 밤에는 달과 별들을 지정하여 빛을 비추게 하였다. 또 바다를 뒤흔들어 파도 소리가 나게 하였다.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다. 나 여호와 앞에서 이 법칙이 어긋나지 않는 한 이스라엘의 자손도 내 앞에서 항상 나라로서 존재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만약 사람이 위로 하늘을 잴 수 있고 아래로 땅의 기초를 잴 수 있다면 몰라도 그런 일이 있기 전에는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한 일로 그들을 저버리지 않을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보아라, 때가 이를 것이다. 그날이 오면 나 여호와를 위해 예루살렘이 다시 세워질 것이다.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모퉁이 문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다시 세워질 것이다. 측량하는 줄이 가래 번덕까지 곧게 이어지다가 고아 쪽으로 꺾어질 것이다. 시체와 잿더미로 가득 찬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서 동쪽의 말문, 모퉁이까지 이르는 모든 밭이 여호와의 거룩한 땅이 되고 다시는 무너지거나 허물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시드기야가 유다 왕으로 있은 지 10년째 되는 해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해는 느부갓네살 왕이 나라를 다스린 지 18년 되는 해입니다. 그때 바빌로니아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언자 예레미야는 유다 왕궁의 경호대뜰에 갇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를 그곳에 가둔 사람은 유다 왕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가 물었습니다. 그대는 어찌하여 그런 예언을 하였소? 예레미야가 한 예언은 이러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예루살렘 성을 바빌로니아 왕에게 넘겨주겠다. 느부갓네살이 이 성을 점령할 것이다. 유다왕 시드기야는 바빌로니아 군대에게서 벗어나지 못하고 꼼짝없이 바빌로니아 왕에게 넘겨져 바빌로니아 왕과 얼굴을 맞대고 직접 이야기하게 될 것이다. 바빌로니아 왕이 시드기야를 바빌론으로 데려갈 것이니 시드기야는 내가 내리는 벌이 끝날 때까지 그곳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너희가 바빌로니아 군대와 싸워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예레미야가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소. 예레미야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네게 와서 이렇게 말할 것이다. 당신은 나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니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십시오. 그 밭을 사는 것이 당신의 권리이자 책임입니다. 얼마 후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경호대들로 나를 찾아와 말했소.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십시오. 그 땅을 사는 것이 당신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그 땅을 사서 당신의 것으로 삼으십시오. 그래서 나는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임을 깨달았소.

말씀 낭독 콘텐츠를 듣고 싶다면 유튜브에서 광주 극동 방송을 검색해 보세요. 말씀 낭독은 유튜브 광주 극동 방송 채널에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0: 오늘 이 시간은 광주 선운지하차도 옆에 위치한 선운교회 서헌주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 30장 1절에서 6절을 본문으로 손가락과 달, 상징과 예수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예수님은 승리를 추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성공이 아니라 승리하는 삶입니다. 승리하는 삶을 보여주실 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어린 나귀를 타시고 또 악을 심판하실 때는 백마를 타시는데요. 고대 문화를 보면 왕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 그걸 승리의 입성이라 하고요. 그때는 말을 탑니다. 말은 힘과 권위를 상징하는데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승리의 입성을 하실 때 어린 나귀를 타십니다. 왜 말을 안 타고 나귀를 타시지? 스가랴 선지자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모든 사람이 승리를 소망하는데 승리로 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메타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승리로 가실 때 예수님은 낮아지셨고 겸손하셨고 그러면서 십자가의 과정을 몸으로 직접 체험하십니다. 우리가 결과를 원하지만 과정은 감당하기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승리로 결과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신실하게 동참하면 그 사람은 성장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린 나귀를 타시는데요. 계시록을 보면 백마를 타십니다. 이때는 악을 심판하시고 승리를 완성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 승리했는가? 계시록에 또 하나 승리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니라. 이 사람들은 예수를 신실하게 주로 고백하면서 십자가 보혈 은혜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흰옷은 십자가 보혈로 내 죄가 사해졌다는 겁니다.

세마포옷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 죄가 사함을 받고 그것을 옳다고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승리이고 승리로 가는 과정에 나귀를 타신 예수님, 겸손을 배워야 하고 이 겸손의 절정이 십자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하시고 예수님은 백마를 타시고 악을 심판하면서 승리를 완성하십니다. 이제 오늘은 계시록 20장 천년 왕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계시록을 보면서 제가 알고 싶어하는 궁금증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궁금증이 계시록을 전하면서 많이 풀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다 풀린 건 아닙니다. 말씀을 보면서 뭔가 개운하지 않는 어떤 답답함을 만날 때도 솔직히 있습니다. 오늘은 계시록 20장 천년왕국의 이야기인데요. 천사가 용을 천년 동안 결박하고 또 예수를 신실하게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천년 동안 왕 노릇한다. 이게 천년왕국의 이야기인데요. 이 천년왕국에도 전천년설이 있고 후천년설이 있고 무천년설이 있는 걸 자꾸 듣습니다. 전천년설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이 시작된다. 후천년설은 천년왕국이 시작된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무천년설은 예수님이 오시고 재림하기까지가 천년왕국이고 천년이라는 숫자는 상징이다. 이렇게 나름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디에 속한 것일까?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저는 무천년설에 좀 가깝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천년을 숫자로 보는 게 아니라 상징과 의미로 파가는 견해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어떤 견해가 있는데요. 제가 계시록으로 말씀을 전하고 특히 이 계시록의 말씀을 극동방송을 통해서 듣는 가족들 중에 다른 의견도 있는데요.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그렇게만 다루느냐 듣기도 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가? 어떤 견해를 아는 것은 지식이지만 그 지식이 우리를 구원하는 건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여러 견해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시록에서 전하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믿음은 굉장히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계시록에서 전하는 진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이 부분은 정통적인 신학자들은 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준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계시록은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면 계시록은 시작도 예수이고 마지막도 예수이고 그 안에 등장하는 모든 상징도 예수님이 악을 심판하시고 예수가 승리한다는 이야기로 일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가 주이고 진리라는 그 믿음을 그 당시 배경 속에서 신실하게 생명을 걸고 지킨 사람들, 그들이 이긴 자들입니다. 또 그들이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이고 흰옷입은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허다한 무리들입니다. 계시록에서 예수가 주라는 것을 발견하면 그는 계시록을 제대로 이해한 것이고 예수가 주가 아니라 다른 이름을 만난다고 하면 그건 미혹을 당한 겁니다. 그건 거짓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계시록을 알려고 하는데요. 천년 왕국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는 질문이 이런 겁니다. 천년 왕국이 언제 시작되는가?

어디에서 시작되고 그때는 무슨 징조가 있는가? 이 질문을 할 때 이 질문에 가장 쉽게 답하는 사람들이 이단들입니다. 우리는 질문을 바꾸어야 합니다. 천년왕국은 언제 어디에서가 아니라 예수를 믿고 예수를 신실하게 주로 고백하면서 살아간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계시록에서 전하는 질문은 그런 겁니다. 그 당시에 당신은 어디에 속해 있느냐? 로마에 속해 있느냐? 로마에 속해 있다는 건 로마 황제가 주라는 고백을 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을 받고 또 가이사르 퀴리오스, 로마 황제를 주로 고백하는 것, 그것은 내가 이제 로마에 속해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예수가 주이다. 예수스 퀴리오스는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계시록에서 다루는 진짜 핵심 질문은 너는 어디에 속해 있느냐 하는 겁니다. 황제를 신격화하는 로마에 속해 있느냐,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느냐, 이 질문을 계시록은 하고 있습니다. 천년왕국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용을 잡은 이의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그리고 천사가 용을 결박하고 무저갱에 넣는데 그때 용이 뱀, 마귀, 사단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천년 동안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러면 사단의 본질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 미혹하는 영이라는 겁니다. 그 당시 배경에는 로마가 교회를 핍박하고 황제를 주로 섬기라고 강요하는데 그 배후에는 사단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단은 예수가 아니라 로마 황제를 주로 섬기도록 미혹하고 또 믿는 자를 넘어뜨리려고 여러 가지 회유하고 타협하게 하고 그런 세력이라는 겁니다. 사단은 믿는 자를 넘어뜨리려고 미혹하는데요. 그러면 용을 잡으니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에덴 동산에서 여자가 뱀의 유혹에 하나님 금하신 열매를 따먹습니다. 그 열매를 따먹는데 그 뱀의 배후에는 누가 있는가? 사단의 영적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사단은 어떤 대상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떠나도록 계속 미혹합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영적 배경에는 누가 있는가? 베드로가 예수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하는데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은 그 말을 하게 된 배경에는 하나님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가려고 할 때 그리하지 마옵소서 막는 것은 그 배후에는 사단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결과를 보는 게 아니라 그 결과의 어떤 사건 속에 있는 영적 배경이 누구인가, 그걸 분별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미혹하는 영적 세력들이 우리 안에 교묘하게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게 합니다. 우리의 삶의 배후에 성령의 인도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천년왕국이 언제 일어나는가,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그 질문보다 중요한 핵심 질문이 있습니다. 그 천년왕국에 누가 참여하는가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 동참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천년 왕국에 동참한 사람은 예수를 증언한 사람입니다. 예수가 주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를 로마가 박해하고 경제적인 불이익이 있어도 신실하게 고백한 사람들, 예수를 증언한 사람들이 참여하는 곳이 바로 천년왕국의 구원입니다. 또 그들은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고난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수를 증언하는 것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예수를 증언하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들이 고난을 받는데 그들이 구체적으로 그 당시에 경험한 게 무엇인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았다. 그 당시에 로마가 박해하는 상황 속에서 로마를 직접 언급하기 어려우니까 로마의 상징 언어로 짐승이 쓰였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이 그의 우상에게 바로 황제를 신격화하면서 황제를 주로 고백하라고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강요하고 회유하고 그랬습니다. 로마 제국이 그들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 이것은 로마가 계속 로마 황제를 주로 고백하라고 강요를 할 때 요한은 666이라는 상징 언어를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666은 네로 황제를 가리키는 게마티리아 숫자의 언어이고요. 네로가 의미하는 건 우상화, 신격화의 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황제 신격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이마에 표를 받는 것이고 거기에 굴복하고 살아가는 것이 손에 그 표를 받는 겁니다. 이마와 손에 그의 표지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천년 왕국에 참여한다는 건 그들이 로마 황제를 주로 고백하지 않고 예수를 신실하게 고백하면서 믿음을 지켰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보면 어린 양을 증언하는 데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고 황제를 경배하게 하는 데는 사단의 영적 배경이 있다는 겁니다. 계시록에서 누가 주님이고 누구를 예배하느냐 이걸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시록을 비밀 암호를 푸는 책으로 이해하면서 계시록의 본질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계시록은 비밀 암호를 푸는 책이 아닙니다. 그 모든 상징은 예수를 주로 고백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람이 계시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 군대에서 유격 훈련을 받을 때 경험인데요. 군에 입대하고 군종이 되었습니다. 군종을 훈련해서 많은 열애를 받았습니다. 훈련을 하면 군종은 초코파이나 바니사탕, 요구르트 그걸 포장해서 훈련 현장에 나누어 주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보통 훈련을 받지 않았는데 한 번은 모든 병사는 유격 훈련을 받으라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유격 훈련을 받게 되었는데요. 훈련을 안 받다가 군대에서 가장 어려운 훈련이라고 하는 유격 훈련을 받으려고 하니까 저도 걱정이 되고 연대 본부에서도 서군종이 유격훈련 잘 받을 수 있을까? 염려하는 분위기가 생겼습니다. 유격훈련에서 낙오할 수 있는 관심사병이 되었습니다.
순간 저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교회 이미지도 있고.

목사님에게도 누가 되고 내가 유교 훈련을 잘 받아야 하는데 잘 받을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많이 매달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유교 훈련을 받는데요. 그때 말씀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할수 있다, 한다, 된다, 해보자.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수 있다 한다 된다 해보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유격훈련을 잘 받을 수 있느니라. 유격훈련이 끝날 때 연대에 연병장에 모여서 중대장님이 훈화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자리에서 서군종이 유격훈련 정말 잘 받았다. 칭찬을 해 주었고 연대에 있던 많은 군인들도 우리와 같은 박수를 쳐 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외웠던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나에게 힘을 주었는데 지금 내가 다시 유격훈련을 받는다고 가정을 하고 이 말씀을 외울 때 이 말씀이 나에게 힘을 줄까? 이 질문을 살짝 해보았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군에 있을 때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에게 새 힘을 주시고 그걸 감당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잘할 수 있게 도와주신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겼는데 지금은 다르게 새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할 때 감옥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의 의미는 실은 이런 겁니다. 내가 유격훈련 잘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라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래도 낙심하거나 실망하지는 말자. 자족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년 시절에 저는 그 본래의 말씀의 의미를 몰랐고 그런데 내가 품은 마음이 내 삶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내가 말씀을 이해한 대로 행동을 하게 했고 거기에 어울리는 능력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말씀의 진실이 무엇이냐도 중요하지만 그 진실을 내가 어떻게 믿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영향력은 달라진다는 겁니다. 신학교에 다닐 때 신학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손가락이 달을 가리키는데 달은 안 보고 손가락만 보더라. 누가 이 말을 했는지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되지만 그때 들은 이 이야기는 삶에서 굉장히 많이 생각나게 합니다. 보아야 하는 것은 안 보고 엉뚱한 것만 보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계시록의 경우가 그런 게 참 많이 있습니다. 계시록에서 상징은 많이 등장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이름들도 등장을 합니다. 사람들은 상징과 그 의미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상징과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상징과 의미가 가리키는 예수의 승리하심이 본질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안 보고 다른 것만 해석하고 그러면서 예수를 약화시키고 그 사람이 스스로를 신격화하고 있다고 하면 계시록의 본질을 벗어나도 한참 벗어난다는 겁니다. 계시록의 상징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통치와 구원, 악의 심판의 도구들입니다. 그 모든 증언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고 승리하심을 증언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신의 이름을 넣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는 내가 성경에서 예언한 약속의 목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주장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록에서 이루겠다고 약속을 하셨다. 계시록의 사건이 실제로 이루어졌다. 내가 그 사건을 직접 보고 들은 사람이다. 그러면서 내가 성경에서 말한 약속의 목자이고 또 내가 가르치는 말씀을 깨달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미혹을 받게 되는데요. 계시록은 이 계시를 누가 해석하고 풀어주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0: 중요한 건이 계시록이 누구를 주로 증언하느냐입니다. 요한도 하늘에 올라가서 많은 상징을 봅니다. 그가 해석해 주지만 요한이 경계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자신이 주인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받은 말씀을 증언하는 사람이고 그 증언의 중심에는 예수가 주이고 구원자이고 승리자이다. 그런데 예수를 가리키지 않고 자기 손가락을 보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손가락만 보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는 계시록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계시록에서 주장과 모든 예언이 자신에게로 향하게 하면 그건 가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줄 때 그 예언은, 증언은 진실이 됩니다. 성령의 역사는 일관되게 예수를 증언합니다. 사단의 역사는 예수를, 말씀을 약화시키고 짐승을 경배하게 합니다. 짐승이 의미하는 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신격화시키는 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된 목자는 예수가 주이고 그리스도임을 증언합니다. 상징은 예수가 주라는 진리로 향하고 있고, 상징을 안다는 건 예수를 주로 신실하게 고백한다는 것을 포함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참여하기를 원하는데요. 그러면 천년왕국에 참여한 사람은 예수를 주로 증언한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베임을 당한 순교자들입니다. 짐승과 우상을 섬기지 않고 이마와 손에 그들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신실하게 예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예수를 신실하게 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그 믿음이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한다는 겁니다. 내 믿음이 누구를 주로 고백하느냐? 손가락이 가리키는 예수를 주로 고백할 것인가? 손가락을 보고 성경을 해석해 주는 그 사람을 주로 고백할 것인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아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는 겁니다. 고난이 와도 예수를 신실하게 주로 믿고 고백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그들의 믿음이 복이 있고 거룩하다고 요한 계시록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성경을 해석하고 그 지식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알고 그곳에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그 믿음을 지킨 사람들,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걸 요한 계시록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신실하게 주로 고백하면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승리하는 삶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 늘 푸른 초장 지금까지 광주 선운지하 차도 옆에 위치한 선운교회 서헌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10-8611-6667번 선운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1분 찬송.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안전한 빛으로 국민의 안전을 비추는 바닥신호등 전문 생산업체 주식회사 성풍솔레드가 함께합니다.

1분 찬송.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안전한 빛으로 국민의 안전을 비추는 바닥신호등 전문 생산업체 주식회사 성풍솔레드에서 함께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의 찬양.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은혜로운 찬양들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삶의 찬양 지금 출발합니다.

0: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루터, 증언거리, 칼빈 선생님이 이 개혁운동이 학문과 영성을 겸비했어요. 이 세 분 어른도 학문성의 최고의 학문성이었어. 교수였고 책을 칼 기독교 강조 보세요. 정말 그 속에 진주 같은 말이 없는. 그러나 그 어른들에게는 영성이 있었단 말이야. 영성, 학문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학문이 영성의 말씀으로 지배를 받아서 말씀을 통하고 글을 쓸 때 우리에게 가슴을 울려준 거요. 그러니까 학문이 필요한 거요. 그러나 이 학문의 명예의 물질의 이성의 지배를 받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지배를. 한국에 인류학교 나오고 미국에서 학문성이 있어. 칼빈 대학교, 후리 대학교, 위스덤 미스터 신학교. 자기 나름대로는 학문성이 확 있지. 그걸 믿는 거예요. 자기 머리를 믿는 거예요. 학문을 믿는 의지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지 안 믿나? 11조 내고 감사한금 내고 주일날 나오지. 그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학문에 더해서 의지하는 거예요. 우상인데 우상인지를 모르고 가르치는 거로 사명으로 끝나니까 감각이 없는 거예요. 양심에 그 사람 대놓고 너는 예수 안 믿는다 그랬어요. 예수 안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학문 학교를 더 의지하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다. 그렇게 신학이 학문이 아니라는 걸 도리도리 하다가 지금은 말이야 3년 전부터 슬슬 바뀌어지는 거예요. 바뀌어졌을 때 종교개혁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그런 신학자들을 통해서. 그래서 그게 일어나 개혁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저는 학자를 통해서 백석총회를 통해서 백석대학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개혁의 운동이 일어나야 되지 않나. 나는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그걸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우대솔라 개혁주의 신학을 얘기하고 성경에 하나님 말씀을 얘기해도 그런가 보다. 그렇지. 아, 참 그렇지. 그것도 오뚝 인상이 되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온 그 죄, 원죄, 죄를 인정하는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믿기 때문에 절대로 십자가를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골고다의 산생에서 십자가를 지면서 다 이뤘다고 하는 이것을 믿어야 돼요. 내 죄 때문에 이거를 안 믿으면요 절대로 목회자가 또 쓰러지는 거예요. 왜? 그 다음에 그걸 믿어야 부활의 신앙. 부활의 신앙이 없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하고 부활을 믿는다. 그건 거짓말.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니라. 아담부터 온 모든 그 원죄를 그것을 인정하고 나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걸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믿지 않으면 오늘의 백석총회 오늘의 백석대교는 존재하지 않아요. 원죄를 소유한 인간은 누구나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스스로 자신의 죄를 씻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0: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몸을 세우며 마음도 세워지는 젊음의 옷. 기능성 속옷의 대표 기업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했습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은 광주 광산구 사암로에 위치한 광주 청사교회 백윤영 목사님께서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4절을 본문으로 과거의 문, 미래의 문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토르 위고의 소설 레미제라블에는 장발장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굶주린 조카들을 위해서 빵 한 조각을 훔쳤다가 오랜 세월 감옥살이를 합니다. 형기를 마치고 출옥했지만 진정한 자유인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노란 통행증이 들려 있었습니다. 전과자라는 사실을 알리는 일종의 증명서 같은 것이었어요. 어디를 가든지 그것을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름보다 통행증을 먼저 보았습니다. 여관은 문을 닫았고 사람들은 그를 내쫓았습니다. 장발장은 감옥에서 나왔지만 과거 감옥 밖까지, 과거는 감옥 밖까지 따라왔습니다. 쇠사슬은 풀렸지만 전과자라는 이름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새롭게 살고 싶어도 세상은 계속 그의 과거를 펼쳐 보였습니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달라질 수 없다. 너의 미래도 과거와 같을 것이다. 사람들은 장발장이 들어오기도 전에 그의 앞에서 문을 닫곤 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이 장발장에게 문을 열어줍니다. 미리엘 주교였습니다. 그를 집 안으로 맞아들이고 따뜻한 음식과 잠자리를 내어줍니다. 그런데 장발장은 그 은혜를 배신하고 밤중에 뭘 은그릇을 훔쳐서 달아납니다. 경찰에 붙잡혀서 다시 주교 앞에 끌려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 순간, 과연 장발장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에도 세상이 부끄러운 이름을 붙인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이름은 라합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냥 라합이라고 부르지 않고 1절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히브리서도 기생 라합이라고 부르고 야고보서도 기생 라합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이 라합을 기생이라고 부르는 것은 오늘날의 특정한 성매매 형태와 내용이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당시 여러 정황을 따져보면 사람들을 묶게 하는, 그래서 요세푸스 사가는 여관 주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여관처럼 머무는 공간에서 성적으로도 부정한 직업에 관여했을 것으로 보는 게 자연스러워요. 정확하게 오늘날과 같이 성매매업 이런 것들로 상상할 수

수는 없지만은 여전히 부정한 일이 일어났던 그런 장소였고 그 일들을 관여했던 사람이 라합입니다.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름 앞에는 지우기 어려운 과거가 붙어 있었습니다. 장발장에게는 노란 통행증이 있었다면 라합에게는 기생이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리고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도덕적으로, 민족적으로 구원과 멀리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게다가 라합의 집은 어디에 있었냐? 여리고 성벽 위에 있었습니다. 15절에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했다. 여리고 성이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무너지죠. 그런데 그의 집이 어디에 있었어요? 여리고 성벽 위에. 여리고 성과 운명을 함께할 수밖에 없는 사람. 선택권이 없어 보입니다. 과거를 바꿀 수가 없어요. 출신민족 바꿀 수가 없어요. 무너질 성벽에서 집을 옮길 수도 없어요. 사람들은 라합의 과거를 보았어요. 여리고는 라합의 한계를 규정해요. 너는 기생이다. 너는 여리고 사람이다. 너의 운명은 이 성과 함께 끝날 것이다.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라합의 과거보다 더 큰 미래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어느 날 여호수아가 보낸 두 정탐꾼이 여리고 성에 들어옵니다. 그들이 들어간 곳이 라합의 집이었습니다. 여리고 왕은 정탐꾼이 들어왔다는, 일종의 스파이가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을 라합에게 즉시 보냅니다. 3절,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라합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리고 왕의 명령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할 것인가? 여러분들은 이 순간 어떻게 하실래요? 여리고의 성문은 이미 닫혔습니다. 당시 여리고 사람들은 성문을 닫으면 자신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네요. 근데 이미 지금 성 안에 누가 들어와 있어요? 스파이가 들어와 있죠. 사람들은 성문을 닫았지만 라합은 자신의 집에 문을 열어서 두 정탐꾼을 맞아들였습니다. 옥상에 올라가서 버려놓은 3대 아래에 그들을 숨겨주었습니다. 6절,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왕이 보낸 사람들한테는 뭐라고 말했나요? 정탐꾼들이 이미 성 밖으로 나갔을 것이다. 5절,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여기서 거짓말의 정의를 우리는 바로 하고 넘어가야죠. 어떤 분은 나는 거짓말을 못해 이러면서 저기 숨었습니다. 여리고는 문을 닫았고 라합은 문을 열었습니다. 여리고는 하나님의 역사를 막으려고 했고 라합은 하나님의 역사에 자기 집을 내어드렸습니다. 라합의 집은 과거에 수많은 낯선 사람들이 드나들던 곳이었지요. 거기서 성적으로 문란한 일도 이루어졌다고 했죠. 그런데 정탐꾼을 자기 집으로 맞아들인 순간부터 그 집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지요. 죄인들이 드나들던 집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는 집이 됐죠. 부끄러움의 장소가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됩니다. 그렇다면 라합은 어떻게 이런 위험한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정탐꾼들이 잠들기 전에 라합이 옥상으로 올라가 자신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9절,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아직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군대는 요단도 건너지 않았어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여리고는 견고하고 이스라엘은 지금 성 밖에 있잖아요. 그런데 라합은 눈앞의 성벽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믿었죠. 라합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알아요. 홍해를 마르게 하신 일과 아모리 왕 시혼과 옥을 면하신 일을 우리가 들었다는 거야. 11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라합은 이 기적을 직접 본 사람이 아니죠.
소문으로 들었다는 거야.

그런데 그 소문으로 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라합은 여리고에서 태어났지만 여리고의 운명을 선택하지 않았어. 과거에는 여리고의 방식으로 살았지만은 미래까지 여리고의 방식으로 살지 않겠다 결단을 했어요. 하나님의 소식을 듣는 순간, 하나님에 관하여 소문으로 듣는 순간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기적을 만드는 인생은, 승리하는 인생은, 선교적 삶을 사는 인생은 과거가 없는 인생이 아니에요. 과거가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 결단을 한 인생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라합이 원래는 성 위에 집이 있어요. 여리고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도 아니에요. 성과 함께 멸망당할 사람인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항상 노란 통행증처럼 기생이란 이름이 따라다닌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으로 결단을 했어요. 그런데 자기 목숨만 구한 게 아니라 온 가족을 구원하죠. 12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라. 라합은 자신 때문에 가족까지 부끄러웠을 수 있잖아요. 아니 여러분 자식이 기생이라면 나한테 목사님 내 딸이 사실 서울에서 기생합니다 이런 말 하기가 쉬운 게 아니단 말이에요. 여관집 주인이지만 그 여관집 주인은 그냥 주인만이 아니라 성적 문란함에 관여했을 여인으로 이렇게 학자들은 정리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이름 때문에 가족까지 부끄러웠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위기의 순간에 가족을 품고 구원을 간구합니다. 자신의 미래만 연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의 미래를 붙잡고 결단한 사람이 누구예요? 라합이에요. 청탐꾼들은 약속합니다.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고 부모와 형제와 가족을 집안으로 모으라고 합니다. 붉은 줄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붉은 줄이 내려진 집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살 것이다. 약속을 했어요. 라합은 즉시 붉은 줄을 창문에 메어 두었어요. 붉은 줄은 단순한 표시 정도가 아니라 이 집은 이제 여리고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속했습니다라는 믿음의 선언과도 같은 것이지요. 라합의 몸은 여리고 성 안에 있었지만 그는 믿음으로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의 군대가 여리고 성에 도착합니다. 여세 동안을 돌고 일곱째 날에는 일곱 번을 돈 뒤 큰 소리를 외치니까 그 견고한 성이 무너져 내립니다. 여리고 사람들이 믿었던 성문도 군대도 두꺼운 성벽도 우리 성전순례에서 여리고 성이 얼마나 견고한 성인지 그 흔적들을 보고 왔습니다. 굳게 믿었지요. 문을 닫으면 우리는 보호를 받는다. 여리고 사람들이 믿었던 성문도 군대도 두꺼운 성벽도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는데 성벽 위에 살던 마땅히 먼저 죽어야 될 성벽 위에 살던 라합과 그의 가족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가장 위험스러웠던 집이 가장 위험스럽게 보였던 집이 가장 안전한 구원의 집이 되었네요. 6장 25절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다.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이 밖으로 쫓겨나 죽었는데 이방인 라합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어요. 여리고 성문을 닫고 안에 숨은 사람들은 멸망당했지만 하나님의 사람에게 자기 집의 문을 연 라합은 살아남았어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놀라운 반전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산삼 한 뿌리입니다. 제가 설교 시간마다 산삼 한 뿌리씩을 주기 위해서 캐내고 캐내거든요.

도라지가 아니라 산삼 한 뿌리. 라합은 과거를 지우지 못했어요. 그러나 과거가 미래를 지배하지 못하게 했어요. 여리고 성벽 위에 집에서 태어났지만 무너진 여리고와 함께 그의 인생을 끝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자기 집의 문을 열었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놀랍게 하나님께서 라합의 생명과 가족과 미래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믿음으로 문을 연 한 사람 때문에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와 온 가족이 살아남아요. 그러나 라합의 미래는 목숨을 건 것으로만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번에 풍해를 통하여 도전받은 게 이 대목이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병에 걸리면 내 병 고쳐서 연장시켜주세요. 감옥에 갇히면 감옥문 열리게 해주세요. 여기까지만 기도했는데 선교적 교회는, 선교적 인생은 그 기도로 끝내면 안 된다는 거야. 내 병 고치시면서 반드시 평상에 누워있는 동안에도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해주세요. 감옥문이 열리면서 전도의 문도 열리게 해주세요. 라합의 미래는 목숨을 건 것만으로 끝나지 않았어. 마태복음 1장 5절을 보면 라합은 살몬과 결혼하여 보아스를 낳아요. 보아스는 룻과 결혼하여 오벳을 낳아요. 오벳은 이새를 낳아요.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아요. 라합은 결국 다윗의 조상이 되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갑니다. 사람들은 라합에게 기생이라는 과거를 붙였지만 하나님은 라합을 메시아의 조상이라는 미래 속으로 넣으셨습니다. 라합은 두 정탐꾼을 자기 집에 숨겨두었다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 작은 순종 속에 아직 태어나지 않은 보아스와 다윗의 미래를 숨겨두었어요. 라합은 두 사람의 생명을 살렸지만은 하나님은 라합의 가문을 통하여 온 세상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라합의 집에 들어간 두 사람만 보았지만 하나님은 그 집에서 나올 거대한 미래를 보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똑같습니다. 이 교회에 우리가 두 부부가 등록을 했지만은 사람들은 그 두 사람만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두 부부를 통하여 펼쳐질 놀라운 미래의 복음 확장 역사를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 기독교사들이 최소한 이 안목을 가진 사람이라고 믿어요. 그냥 어린아이로 보지 않아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는 한 사람의 믿음의 선택을 우습게 여기지 않아야 돼요. 오늘도 제이와 서경이가 장학생이 돼서 공동체 앞에 축복을 받았는데 우리는 이런 일들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돈으로 치면 얼마 안 될 수 있지만 킹덤 미션을 통하여서 이 일이 이루어진다. 이걸 우습게 보면 안 돼. 여러분과 제가 믿음이 없이는요 교회 사는 일을요 유치찬란하게 보는 거죠. 내 감정 따라 해버리는 것이죠. 기분 나쁘면 안 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으로 보는 사람은 이 미래의 역사가 어떠한지를 아는 사람은 절대로 교회가 하는 일에 방관자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광주의 근대 문화를 책임지고 있는 학교와 병원들이 어떻게 세워진 줄 아시잖아요. 헛간을 개조해서 이곳이 병원이다 한 게 지금 기독병원입니다. 그냥 김윤수라는 사람 유진별 목사님한테 내 딸을 위해 학교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시작되니까 소피아 여고입니다. 소피아 여중고입니다. 소피아 학교입니다. 저는요 광주 청사교회를 등록하는 사람들을 청사교회 사역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을 참 우습게 보지 않습니다. 왜? 우리 교회는 일단 절대 아무나 못 옵니다. 전 이게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는 소문이 나서 절대로 어떤 교회 시험 들었다고 우르르 몰려오는 경우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샬롬 아카데미도 절대 아무나 못 옵니다. 저는 제가 35세에 담임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제 밑에 누가 와서 부교전을 하겠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준 바 되지 않고는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만난 거예요. 그런데 어느덧 이 교회에서 부름받은 이유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그 사역 시작에서 숨겨두었던 미래의 찬란한 역사를 보지 못하고 흔들리는 거죠. 저는

하나님들하고 얘기를 하면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물론 다 통하는 건 아닌 것 같지만 최소한 이 교회를 바라보는 눈빛과 고백이 일단은 분명해요. 이 교회를 지켜왔던 초기 멤버들도 마찬가지예요. 망할 수밖에 없는 이름들을 달고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 조건대로 이 교회가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역사를 바꿀 하나님의 미래를 품은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믿음 좋은 권사님들 중에 신학생들을 많이 도운 분들이 계셨어요. 너무 초라한 사람인데 기도 많이 한 권사님 눈에는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위대한 부흥을 이루실 것 같다면서 학비를 대준 것은 물론이거니와 내 딸을 주면서 기꺼이 사위로 맞아들이는 이런 간증들이 많습니다. 어찌 광주청사교회 등록하는 일을 여러분이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청사교회를 떠나는 일을 그렇게 쉽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이 교회에서 은혜 받았다고 그 했던 그 고백은 또 무엇이며, 그래서 유행가 가사가 다 와다. 사랑했다는 말도 거짓말, 뭐 했다는 말도 거짓말, 세상의 모든 거짓말 다 해놓고. 근데 또 어때? 행여나 그 마음 돌이킬 수 있으니 난 오늘도 너의 그 자리를 남겨둔 채 너를 기다려본다. 엄마가 기분 나쁘면 살롬을 떠나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사무엘이라고, 이번 부흥회 때도 우리 학생들이 사무엘이다, 우리 학생들이 이 시대의 소년 다윗이다 이렇게 말해줬는데도 엄마가 기분 나쁘면 샬롬 그만둬버리는 거야. 네 눈에는 네 아들로 보이지만 하나님 눈에는 사무엘이고 다윗이라는 걸 왜 너는 잊지, 너는 보지 못하냐는 거지.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잘생긴 아이임을 보고 모세를 죽이지 않았잖아요. 쌍꺼풀이 있고 콧날이 어떻겠다는 얘기입니까? 그 잘생겼다는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거야. 토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라합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문을 열었을 때 그 집의 용도가 바뀌고 가족의 운명이 바뀌고 가문의 미래가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인생은 결단의 연속이에요. 여리고 왕을 택할 것인가, 하나님의 사람 영접할 것인가, 이때 믿음으로 결단을 해야 되는데 믿음의 근거는 뭐냐? 소문으로 들었던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못 들으니 믿음이 안 생기는 거죠. 과거를 붙들고 우는 인생이 아니라 복음의 문을 열어서, 복음의 부르심 앞에 문을 열어서 미래를 바꿔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 이제 선교적 인생을 살자. 사람 낚는 어부, 사람을 섬겨서 그 사람을 인류 역사의 중심에 세우는 그 일 좀 나랑 같이 해보자. 나이와 상관없다잖아요. 내 나이가 어때서 노래해도 세상은 나이 제한을 둬버리잖아요. 하나님은 나이 제한을 두지 않겠다잖아요. 선교적 부르심 앞에 아멘만 하면 라합처럼 하나님이 쓰시겠다잖아요. 여러분의 집이, 우리 교회가 라합의 집과 같은 선교의 집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광주 청사교회가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과거에 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정도면 됐습니다라고 우리는 안 좋아하지 않았다는, 계속 부르심 앞에, 계속 부르심 앞에 아멘으로 일어서는 교회. 그런데 그 목사가 이상하다면서 가슴 아프게 하는 장로님들이 아니라, 목사님 힘냅시다, 그 남자들이 모여서 당회라고 이렇게 뭐 회의를 하는데 부인들이 뒤에서 파르체를 들고 아따 까불고 있네, 정신 차리라 그러시오, 이게 아니라 말없이 눈물 쏟아주며 기도해주는 우리 장로님들의 부인, 그리고 오늘도 기도했던 것처럼 사역할 만큼 했는데 은퇴하고 조금 편안한 삶을 살까 하고 청사교회에 왔을 수도 있는데 오히려 더 큰 헌신의 자리로 부르실 때마다 아멘으로 나가며 새벽 용사의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사는 협동 교육자의 한 분 한 분을 대할 때 우리 교회는 참 멋진 교회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 제가 이번 주 금요일에 새벽 예배를 못 나왔더니 이매소리가 나를 보자마자 새벽에 어디 가셨어요? 집에 있었는데 왜 안 나왔어요? 나오기 싫어서 안 나왔다. 난 한 번씩 주일도 나오기 싫어. 그런데 아내가 꼭 가야 된다고 해서 올

0: 때가 많아. 이며소리 하는 말이 멘탈 좀 잡으셔야 되겠네. 멘탈 좀 잡으셔야 되겠네. 멋진 교회 아니에요? 청년이 새벽 되면 나와가지고 목사님이 안 보이니까 어디 갔냐 나보고. 우리 주일학생들 얼마나 멋져요. 오늘도 대승이가 지승이가 했나? 예배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 하, 그런 애들이 어디 있겠어. 지금 주일을 대배 드린 애들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어진이 우리 군대에서도 11종급 휴가 나와도 새벽 예배. 과거에 매이지 않고 오늘의 부르심 앞에 일어서는 교회. 우리 인생 돌아보니까 라합과 같은 인생 아닙니까? 과거에 우리의 다 이름들이 있었어요. 소망이 없는 인생들, 성 위에서 그냥 무너질 인생들, 여리고 수준의 삶을 살았던 인생들. 그런데 믿음의 결단 한 방이 우리 집을 선교회 집으로 만들어버려요. 와, 청사교회 결단 한 방이, 선포 한 방이 우산동을 부흥의 땅으로 만들어버려요. 처음에 말씀드린 장발장을 기억하십니까? 경찰은 훔친 은그릇을 들고 장발장을 미리엘 주교에게 데려왔습니다. 그때 주교는 뜻밖의 말을 합니다. 내가 그에게 준 것입니다. 그리고 은촛대까지 내어주면서 왜 이것은 가져가지 않았느냐? 주교는 장발장의 죄를 가볍게 여긴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은혜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죄보다 더 큰 미래를 선택하게 한 것입니다. 역시 장발장은 그 은혜의 부르심 앞에 무너져요. 소설이지만은 참 우리 기독교 신앙을 닮았어요. 은혜 앞에 무너져서 이후에 자신의 이름과 재산과 삶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다 내어주지 않습니까? 장발장의 결론입니다. 우리를 부르실 부디 선교적 삶을 결단하시면 우리 인생은 선교적 인생이 될 것이고 우리 집은 선교의 집이 될 것이고 나 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 한 사람의 결단이 온 집안 식구를, 이 인류를, 이 지역을, 광주를, 우리 교회 결단 하나가 우리 교회 결단으로 끝나지 않아요. 샬롬 학생들의 결단 하나가 그곳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사는 이걸 볼 수 있어야 돼. 이걸 보지 못하는 사람은 기독교사 아니에요. 과거의 문을 닫고 미래의 문을 여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광주 광산구 사암로에 위치한 광주 청사교회 백윤영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 전화 062-943-8656번 광주 청사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날씨가 좋은 날 드라이브를 나설 때 깨끗하게 세차하고 반짝이는 창문을 보면서 괜히 콧노래가 나오고 마음이 설렐 때가 있잖아요. 앞 유리에 얼룩 하나 없이 투명하게 닦여있으면 탁 트인 파란 하늘과 주변 풍경을 보며 그렇게 달리는 것만으로도 하루의 피로가 싹 풀리는 기분이 들죠. 우리의 마음도 이 투명한 유리창처럼 늘 맑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한 주의 중간쯤 오다 보면 때로는 사소한 스트레스나 일상의 작은 먼지들로 우리의 시야가 흐려지기도 하지만요. 그럴 때일수록 영적 시야를 맑고 깨끗하게 닦아내야 합니다. 상쾌한 드라이브를 위해 창문을 시원하게 닦아내듯 우리의 영혼도 깨끗하게 닦아내면 금세 기쁨과 감사로 맑아진 시야를 되찾을 수 있게 되니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빛이 비추는 길로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떤 분주함 속에서도 내일을 기대하는 믿음의 시야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온종일 쌓인 마음의 얼룩을 털어내고 주님의 밝은 빛 안에서 에너지를 충전하는 저녁 되시길 소망하면서 9월 16일 수요일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시작합니다.

0: 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오늘 첫 곡으로 잔치 공동체에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들으면서 출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영훈입니다. 영적 시야가 맑아진다는 건 우리 삶 구석구석에 숨겨진 하나님의 깜짝 선물과 그런 감사의 이유들을 발견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주중에 바쁜 일상에 마음이 가려져 놓칠 때도 많지만요, 바로 그때가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때인 것이죠. 주님이 보여주시는 길은 경치 좋은 드라이브 코스처럼 가슴 설레는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오직 기도의 창문을 활짝 열고 주님의 말씀을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으신 하나님은 분명 우리가 지나온 길도 또 남은 한 주 동안 걸어갈 길도 기대와 소망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저녁은 나를 짓누르고 어렵게 했던 모든 어려움, 생각 다 털어버리시고요. 신실하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 수요일 저녁을 마음껏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 주의 반환점을 도는 오늘 수요일, 각자의 자리에서 밝고 씩씩하게 달려오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퇴근길, 또 지친 일상을 걸어가는 저녁길, 또 수요예배 가는 길, 행저질라와 함께해서 더 유쾌하고 든든한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 여러분의 기분 좋은 이야기, 수요일 출석 체크, 신나는 찬양 신청 다 환영합니다. 문자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입니다. 극동방송 앱과 카톡은 무료로 함께하실 수 있어요. 이어서 행저질라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1: 맛집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에서 방송에 참여한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기업 아마란스에서 종합화장품, 드리며 섬기고 나누며 전하는 승리체육사에서 스포츠용품, 향기가 가득한 커피 B&G 커피 코리아에서 커피 원두를, 캘리그라피 작가 그향 장미라 선생의 글씨와 그림이 있는 말씀액자를, 땅에서 시작된 모든 계획 자연주의 뷰티 브랜드 그라운드 플랜에서 화장품,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맛있는 시간, 양인재과 육각커피, 레스토랑 바리에에서 통합 이용권을, 대한민국 도자기 역사의 중심 믿음의 기업 한국도자기에서 접시세트.

네, 찬양 맛집 행저질라 박현의 오른길 따르라 의의 길을 기프티드의 일어나라 주의 백성 지선의 감사 이렇게 세 곡의 찬양 함께하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시야를 깨끗하게 관리하면 평범했던 수요일 하루도 돌아보니 온통 주님의 감사와 은혜로 가득 차있다는 걸 새삼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치열한 일상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응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때 우리 마음은 아주 든든함을 느끼게 되잖아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더 큰 힘으로 다가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어두운 길도 환한 길로 바꾸어주시는 그 빛 덕분에 우리는 남은 한 주를 주신 힘과 능력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혹시라도 마음 상한 일이 있으셨다면 이 저녁에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앞길을 비추시는 주님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가득 넘쳐날 줄 믿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 위에서 또 따뜻한 식탁 위에서 또 예배의 현장에서 주님이 주시는 밝은 평안을 가득 누리는 행복한 수요일 저녁 되시길 소망합니다.

브라운 워십의 예수나의 첫사랑 대신에 아이빅밴드의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정자레의 광야를 지나며, 아, 찬양 맛집 횡저질라에서 이렇게 찬양 세 곡 함께하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시선을 품고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오늘은 답답한 수요일이 되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 주님이 예비하신 귀한 하루가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피곤한 이야기들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힘과 기쁨을 약속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그렇게 우리가 음성에 귀 기울이고 시선을 고정하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감사의 노래가 흘러나온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마음에 묻었던 크고 작은 먼지들 이제는 훌훌 털어버리시고요. 밝은 얼굴로 우리를 맞이해 주시는 주님의 따뜻한 품에 안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은 우리의 삶을 기대 이상으로 채워주십니다. 이 저녁 선명하고 깨끗해진 믿음의 눈으로 더 큰 은혜를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회복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실 줄 믿습니다.

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찬양 들려드리면서 정말 우리 은혜 많이 나눴잖아요. 이렇게 받았던 은혜를 놓치지 않으시고 행복하고 즐거운 수요일 저녁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오영훈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말씀에게 길을 묻다. 인생의 모든 문제, 하나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인생의 길을 찾는 시간. 수요일 오늘은 광주 서구 쌍촌로에 위치한 목원교회 정춘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늘 승리하고 늘 강건하고 늘 평안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귀한 하루를 잘 인도해 주시고 또한 마무리도 잘하게 주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혹시 오늘 마음속에 근심이 있었습니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두려움이 있으셨습니까? 겉으로는 괜찮은 것처럼 살았지만 마음 깊은 곳에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이 자리를 잡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 말씀은 근심할 일이 전혀 생기지 않는다는 약속이 아닙니다. 두려운 일을 만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약속 또한 아닙니다. 근심과 두려움이 찾아와도 그것에 지배당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근심보다는 믿음으로, 두려움보다는 소망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부터 27절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모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쉽게 흔들리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작은 일에도 밤새 마음이 흔들리는지도 잘 알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들려올 수 있습니다. 너희 마음을 근심에게 넘겨주지 말아라. 두려움에게 너희 마음의 주인자리를 내주지 말아라. 뺏기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그리고는 26절에서 성령을 약속하셨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27절에서는 평안을 약속하시죠.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기에 중요한 연결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계시죠? 주님의 평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근심과 두려움에 지배당하지 않아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첫째, 근심은 마음을 흔들지만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붙드십니다. 27절에 나타난 근심하다 이 말은 헬라어로 타라소입니다. 흔들리다, 동요하다, 혼란스럽게 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잔잔한 물에 막대기로 이렇게 휘저으면 물결이 요동을 하죠. 그처럼 어떤 문제가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와 마음 전체를 휘저어놓는 것, 이것이 바로 근심입니다. 문제는 하나밖에 없는데요. 생각은 10가지, 20가지로 점점점 번져갑니다. 한 사람이 내게 했던 말을 하루 종일 생각합니다. 한 번의 실패를 가지고 마치 인생 전체가 실패한 것처럼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내일의 일을 저녁 내내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근심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음이 그렇게 흔들리도록 내버려 두지 말아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심이 찾아오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근심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이렇게 이끌어가고 나를

걸리기 때문입니다. 근심이 마음을 점령하면 미래도 어둡게 보이고 사람도 어둡게 보이고 심지어 하나님까지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도록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않냐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성령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이 문제를 극복하는 비결 중에 비결입니다.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의 중심을 딱 잡아주도록, 흔들리던 마음에 닻이 딱 내려지도록,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둘째,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믿음을 선택해야 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도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다윗도 두려웠죠. 시편 56편 3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이 말씀이 참 소중합니다. 다윗은 나는 절대로 두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이라고 말을 합니다. 두려워하는 날이 어디 한두 날이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에게 두려운 날이 존재합니다. 병원의 검사를 기다리는 날은 긴장이 되고 두렵습니다. 자녀들의 앞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며 두려워합니다. 우리 노후를 생각하면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두려움이 한 번도 찾아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나는 무엇을 바라보느냐, 무엇을 의지하느냐,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두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두려움이 없는 감정이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다니엘을 생각해 볼까요? 사자굴 앞에 서야 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풀무불 앞에 서야 했습니다. 전혀 두렵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원하는 대로 주시면 믿겠습니다.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여기에 깊은 평안이 찾아옵니다. 하박국 선자도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죠.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조건은 사라져도 하나님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잃더라도 하나님을 잃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평안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 뿌리를 내릴 때 평안이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심이 찾아올 때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을 맡깁시다. 근심은 우리의 마음을 흔들지만 성령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십니다. 문제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올 때 믿음을 선택합시다. 믿음은 두려움이 전혀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두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버지와 함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천둥이 치고 번개가 번쩍였습니다. 놀란 아이는 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도 아이의 손을 더 힘껏 붙잡아 주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아이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는 힘보다 아버지가 아이의 손을 붙잡고 있는 힘이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붙잡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강력하게 붙들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도 우리를 붙드셨고 눈물을 흘릴 때도 우리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길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늘 우리 곁에 계셨습니다. 두려울 때도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손의 힘이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은 결코 약해질 수 없습니다.
오늘 마음에 큰 근심 있으십니까?

0: 근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두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다윗처럼 고백합시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다. 앞길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 염려를 기도로 바꾸어서 늘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 수요일 저녁 지금까지 광주 서구 쌍촌로에 위치한 목원교회 정춘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 전화 376국에 0153번, 062-376-0153번으로 전화주시거나 06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극동방송 라디오 수요예배. 이 시간은 회중예배에 참석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극동방송에서 라디오 수요예배를 준비했습니다. 성경책을 앞에 펼쳐놓으시고 이 예배에 같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봉선중앙교회 예배 실황 그리고 김효민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1: 인생의 주관자이신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과 그 즐거움들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2: 아멘.
1: 광야의 길을 지날 때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며 찬송과 기도의 삶으로 주님을 모시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 아멘.
1: 진실하신 하나님은 저희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에 저희들로 어떠한 현실의 상황과 형편에서도 감사와 평강의 삶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사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하늘로부터 내려주는 만복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 아멘.
1: 세계 각국에서 전해져오는 전쟁과 자연재해, 기근과 핍박의 소문들이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2: 아멘.
1: 그들의 고통의 소리에 여호와 하나님의 귀를 기울이시고 그 땅을 향하여 얼굴을 드시사 선한 일을 행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시키심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 아멘.
1: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는 가운데 진행되는 각종 양육훈련을 통해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만남을 갖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며 믿음의 털을 굳건히 다지며 말씀과 기도의 양기둥들을 세워가는 값진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 아멘.
1: 소그룹 사역인 목장 모임을 성령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 아멘.
1: 모이기를 힘쓰고 모일 때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들 속에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2: 아멘.
1: 시간시간마다 악한 마귀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2: 아멘.
1: 예배를 인도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성령 충만함의 은혜와 영혼의 평강과 마음의 평안을 간구합니다. 맡기신 목회 사역들을 능히 감당케 하실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모두가 성도 각자에게 부어주시는 크신 은혜를 풍성히 맛보아 누리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 아멘.
1: 원치 않는 육신의 질병과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지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고 치유와 회복과 형통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2: 아멘.
1: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좌정하셔서 세세 무궁토록 홀로 높임 받으시옵소서.
2: 아멘.
1: 예배 시종일관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2: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요엘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엘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1270쪽에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그들이 내 포도주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지금 재난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네팔의 대홍수 이미 말씀드렸었는데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고 합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제 그런 피해는 더 극심해질 것입니다. 마치 브레이크가 없는 것처럼 지구온난화는 더욱 빨라질 것이고요.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재난들이 계속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지난 여름에 아주 극한 극폭염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대한민국도 40도를 넘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심해질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전쟁 계속되는데 지금 대통령은 아주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미국의 파병 요청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입니다.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득실을 따져봐야 하겠지만 우리나라 역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전쟁에 말려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쟁, 기후위기, 경제적 어려움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이걸 복합적 재난이라고, 복합적 재난. 이제는 앞으로의 시대는요, 복합적 재난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한 가지, 한두 가지 재난이 아니라 그냥 같이 몰려오는 거예요. 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앞으로 전쟁도 더 많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기후위기로 인해서 이제 세계 식량 위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럼 식량 문제를 위해서 이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자국민의 보호를 위해서 침략을 행할지도 몰라요. 가뭄이 계속되어지면 이제 물이 계속 이전에도 부족한데 더 많이 부족하게 되어지면은 이제는 물 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이제 전쟁으로 더 확산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에너지를 위해서 이제 전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전쟁, 기후위기, 전쟁 같이 연결되어져 있고요. 경제적 어려움도 다 연결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복합적 재난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국가적으로 뭐 세계적으로 겪는 재난만이 아니라 개인의 삶에서도 끊임없이 우리는 재난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저 우리 성도들의 상황만 살펴봐도요, 계속 건강에 위기를 겪는 분들이 참 많아요. 건강을 잃어버리고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여러 가지 그 어려움들이 막 순식간에 찾아와서 재난 수준의 폭풍처럼 경험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위기 앞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몰려오고 있는 거대한 위기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저 한탄하고 그저 두려워하고만 있어야 됩니까? 이 상황은 그래요. 상황은 낙심되어지고 상황은 한탄할 수밖에 없고 상황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다른데 있죠. 이 재난의 한복판에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깨어날 것을 촉구하고 계신 거예요. 그냥 이 재난 앞에서 힘들어하고 이 재난 앞에서 두려워하고 그냥 주저앉아 있는 거 그거 하나님 원하지 않으셔요. 오히려 이런 재난들이 찾아왔을 때 이런 위기의 상황들이 다가왔을 때 그때 고개를 들고 주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그때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시 깨어나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주님의 뜻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엘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끔찍한 재앙이 임할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재앙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요엘 선지자는 질문으로 시작하는데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질문을 해요 지금. 누구에게? 늙은 자들에게. 많은 노인들에게. 이제 너희도 그런 일 겪어봤냐? 들어본 적 있어?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 일 없다는 거죠. 겪어보지도 못했다라는 거. 그거 확인해보게 하는 거예요.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들은 그곳에서 보고 들은 적 있어? 너희 조상들에게 들어봤어? 그런 일 있었다고? 전 세계 곳곳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보고 들은 사람이 있어? 무슨 말 하는 겁니까? 듣도 보도 못한 무시무시한 재앙이 유다를 덮쳐온다라는 것입니다. 그거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도 막 이 폭염이 지난 여름에 폭염이 오면 뭐 몇십 년 만에 뭐 이 폭염이 있고 뭐 처음 지금 처음 맞이하는 뭐

폭염이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또 가뭄이 오면 뭐 몇 년 만에 뭐 최대 가뭄이 왔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재앙은요 듣도 보도 못한 재앙이다라는 거예요. 조상들에게도 들어보지 못했던 일들이고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무시무시한 재앙이 그들에게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래도 살만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들이 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언하는 거잖아요. 예언. 앞으로 그런 일이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은 풍족해요. 지금은 먹고 살만합니다. 5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보면요. 이들은 지금 포도주를 마음껏 마시고 뭐 취할 정도로 포도 농사도 잘 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아멘. 그들이 지금 포도주를 마시고 있어요. 너무 마셔서 취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포도 농사가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풍족하다는 거예요. 단 포도주를 지금 마음껏 마시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끊어진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전에도 없었던 일이고 이후에도 일어나지 않을 재앙이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풍족하게 누리고 있지만 지금은 마음껏 먹고 마시고 있지만 그러나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재앙이 임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3절 말씀해 보니까요.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이 엄청난 재앙이 있었다는 것을 대를 이어 전하라는 겁니다. 자손들이 모르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말하고 또 전하고 과거에 이렇게 엄청난 재앙이 있었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했는데 우리에게 이런 재앙이 임했었어. 그게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데 도대체 무슨 재앙이기에 그렇습니까?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아멘. 여기에 곤충들 나와요.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 그런데 모두가 메뚜기과 곤충들입니다. 메뚜기 재앙이에요. 메뚜기 재앙. 팥중이가 먼저 한번 휘젓고 지나가요. 근데 바로 메뚜기가 또 찾아와요. 메뚜기가 지나간 자리에 또 느치가 찾아와요. 느치가 지나간 자리에 황충이 찾아와요. 사중 재앙으로 재앙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갉아먹고 간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황폐해지는 겁니다. 메뚜기? 아니, 메뚜기, 나 메뚜기 많이 잡아봤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죠. 메뚜기 잡아서 혹시 구워 먹어보신 분이 있습니까? 아주 고소하잖아요. 저는 메뚜기 잡아서 구워 먹어본 적이 있었는데, 영양가 많거든요. 뭐 그런 좋은 추억을 갖고 있는 분들은 실감이 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메뚜기가 몰려온다. 메뚜기 잡아먹으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 한두 마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을 빼곡하게 채운 메뚜기가 재앙입니다, 재앙. 어렸을 때 영화를 본 기억이 있는데요. 돼지라는 영화입니다, 돼지. 여러분들도 많이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돼지. 근데 다른 장면은 하나도 생각이 안 납니다. 생각나는 장면이 있어요. 메뚜기 떼가 습격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캄캄해지는 거예요. 뭐, 먹구름이 몰려오듯이 그냥 먹구름이 아니에요. 메뚜기 떼가 하늘을 덮어갖고 캄캄하게 그냥 시커먼 구름이 몰려오듯이 그렇게 몰려와서 그냥 쓸어가는 거예요. 그때 영화 그 오랜 세월 지났는데 그 장면은 지금 기억이 나고 있어요. 그 장면. 다른 건 전혀 기억이 안 나요. 그만큼 잊혀지지 않을 정도로 아주 끔찍한 장면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재앙이 온다. 아, 지금도 메뚜기 떼가 습격하는 경우도 있어요. 막 방송에서 뉴스에도 막 보도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요. 영화에서 보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무후무한 메뚜기 재앙을 말하는 겁니다.

6절에는 그 재앙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6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한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아멘. 여기 다른 한민족은 메뚜기 떼를 말하는 겁니다. 메뚜기 떼가 왔는데 그때는 아주 강하고 무수하다고 얘기합니다. 강하고 수가 많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메뚜기의 그 이빨과 어금니가 사자의 이빨과 어금니처럼 강하다고 사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한 번 걸리면 나만 하는 거 없는 거예요. 사자가 딱 동물을 물면요.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동물의 안골 본다든가 아프리카 초원 장면을 우리 TV에서 본 적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동물들이 떼를 지어 갈 때 사자가 어슬렁어슬렁 되어져요. 그러다가 뒤에 처지는 한 놈이 있으면은 순식간에 달려가고 낚아챈단 말이죠. 물리면 이제 그건 죽는 거잖아요. 어느 순간 살도 다 밥이 되어지고 뼈만 남는. 그런데 지금 메뚜기 떼를 말하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메뚜기의 이빨과 어금니가 사자의 이빨과 어금니처럼 무섭고 강하다라는 겁니다. 한번 걸리면 나만 하는 거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아니고요. 여러 번 메뚜기 떼가 지나가는 겁니다. 팥쥐, 메뚜기, 니치, 황충. 팥쥐가 지나가고 남은 것은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지나가고 남은 것은 니치가 먹고, 그렇게 여러 번 지금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메뚜기 재앙이. 이 재앙으로 인해서 유다 땅이 완전히 초토화될 것입니다. 그거 지금 요엘 선지자가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7절 말씀에 보면요.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포도주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아멘. 여기 포도나무가 나오고요. 무화과나무가 나오는데 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주시는 축복의 상징이잖아요. 그 성경에 포도나무 열매를 많이 맺고 무화과나무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것은 번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왔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들에게는 포도주가 떨어지는 법이 없었습니다. 늘 풍성했습니다. 그냥 먹고 취할 정도입니다. 더불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만이 아니라 뒤에 11절, 12절에 보니까요. 11절 하반절에 보면 밀이 나오고 보리가 나와요. 밀, 보리,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대추나무, 사과나무 각종 나무의 나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다 풍성하게 열매를 맺고 있었어요. 밀, 보리 수확이 많았고요.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그것만이 아니라 석류나무, 대추나무, 사과나무까지도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정도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시들고 말라버리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요.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마르니 떨어지며 말랐고 다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마지막에 보니까요.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그리고 12절의 마지막에는요. 사람의 이름으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아, 풍성할 때는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즐겁습니까? 열매를 풍성하게 거둘 수 있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다 말라버렸어요. 다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는 사람들의 즐거움도 말랐습니다. 더 이상 즐거워할 수가 없어요. 만족이 없습니다. 다 잃어버렸으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잃어버리면 허전하잖아요. 즐거움이 사라지잖아요. 그것 때문에 낙심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유다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이 내리실 재앙을 설교하고 있는데 재앙도 그런 재앙이 없는 거예요. 파멸도 그런 파멸이 없는 겁니다.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축복의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풍성한 축복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마 복을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가 지금 그렇지 못한 거예요. 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를 통해서요,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온도계와 같은 거예요. 포도나무, 무화과나무의 이 상황, 상태가 영적 온도계와 같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일들이죠. 결과는 지금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남아나는 것이 없어요. 다 말라버렸습니다. 하얗게 말라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백성들, 하나님이 참고 참고 참아주시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경고가 일어나는데 아직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좀 전에 읽었는데요.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렇게 선지자가 책망을 해요. 선지자의 책망을 들을 정도로 이들은 영적 위기를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풍요에 빠져 살고 있는 거예요. 살만 하다라는 것이죠. 전혀 부족함이 없으니까. 마음껏 마시고 취할 정도니까요. 육체적으로 풍요롭고 뭐 삶에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되어지고 그러면서 영적인 무감각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가장 무서운 질병 아닐까요? 그들에게 임한 끔찍한 재난은요, 단순히 식량이 떨어지는 것 그거 아니에요. 그들이 이제까지 풍성하게 소출을 맺었는데 소출 다 사라지고 이제는 모든 삶의 근거가 사라진 것, 그것이 그들의 끔찍한 재난이기보다는요,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그게 더 끔찍한 재난이에요. 9절 말씀해 보면은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0절의 마지막에 보니까요,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았고요. 이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어요, 이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단절된 겁니다. 이게 그들에게 비극입니다. 재난 그 자체보다 더 무서운 것은요, 재난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 더 무서운 거예요. 재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재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때 주님 바라보고, 재난 가운데서 내가 정말 견딜 수 없이 아파하면서 씨름하고 있지만 그때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는요, 그래도 소망이 있어요. 하지만 재난 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고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그게 더 절망입니다. 여러분, 영적 무감각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계속 그 상태로 있으면 안 돼요. 깨어있는 분들이 돼야 됩니다. 어제 저녁에도 밤늦게까지 교회에서 막 기도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모습 보면서 오늘 이 말씀 전하잖아요. 야, 저분이 깨어있는 분이네,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8절에 보면요, 처녀가 나와요. 처녀가, 약혼한 처녀입니다. 근데 이 처녀가 약혼자를 잃어버렸어요. 애곡하고 있습니다. 애곡하고 있어요.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애곡하라는 거예요. 약혼자를 잃어버린 처녀처럼 애통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왜 처녀가 애곡합니까? 어렸을 때 정혼을 했는데 그 남자가 죽어버린 거예요. 결혼도 안 하고. 근데 결혼도 못 해보고 과부가 된 거예요. 얼마나 원통합니까? 예전에는, 당시의 문화는 약혼하면 결혼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결혼, 이게 같이 아직 결혼도, 약혼만 하고 결혼은 안 했는데, 그 남자는 죽어버렸고, 과부가 돼버린 거예요. 얼마나, 원통한 마음이겠습니까? 처녀가 애곡한단 말이죠. 근데, 지금 선지자는요, 그런 처녀처럼, 약혼자를 잃어버린 처녀가 애곡하는 것처럼 애곡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애곡해야 됩니다. 애통해야 됩니다. 육신의 건강을 잃어버리고, 재물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우리가 아파하죠. 근데 그것보다요,
메말라버린 영혼 때문에

무너져버린 예배 자리를 바라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애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서 있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방황하는 나의 모습 바라보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애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아직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무 재난이 없다 할지라도 지금 나의 그 상태를 발견했다고 한다면 그것이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빨리 애통해야 됩니다. 지금 선지자는 애통을 하고 합니다. 애곡하라고 합니다. 특별히 제사장들에게 애곡하라고 합니다. 13절에 보니까요.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세 번씩이나 언급하는데요. 제사장들아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제단에 수종 두는 자들아. 그 다음에 내 하나님께 수종 두는 자들아. 다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이잖아요. 제사장이나 아니면 제사장을 함께 도와서 일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슬피 울지어다. 너희는 울지어다. 굵은 배에 올 있고 새벽 밤이 새도록 누워서 애통하면서 기도할지어다. 그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제사장들이 문제였습니다. 이 제사장들이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백성들을 바르게 지도하고 영적으로 이끌어가야 될 자리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먼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이들이 먼저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삶을 잘 감당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되어야 되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들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그들은 더 이상 넉넉함도 없고 이제 하나님의 전에 드릴 것도 없습니다. 그 정도 처리가 돼버렸어요. 이들이 먼저 애통하면서 회개해야 합니다.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 비극입니다. 우리가 번영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요. 내가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 문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는 것이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요엘 선지자는 오늘 보면 14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금식을 선포하고 다 성전으로 불러 모으라는 거예요. 장로들도 불러 모으고 모든 주민들도 다 성전으로 불러 모아서 함께 여호와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나의 힘과 세상의 지혜로는 결코 안 된다는 걸 인정하고 우리 하나님께 두 손 들어야 됩니다. 겸손히 우리 연약함 인정합시다. 우리가 재난당하고 여러 가지 위기를 당하는데 여러분들 이 재난, 이 위기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실 분은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환난 당하십니까? 그 환난 가운데서 여러분들 지키실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재난을 멈추게 하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재난의 시대 더 이제 계속 될 겁니다. 그때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저는 이 재난의 소식이 들릴 때마다 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사건 사고가 날 때마다 늘 생각되는 것이 있어요. 아, 제자훈련 더 열심히 해야지. 제자훈련 더 열심히 해야지. 왜 그렇습니까? 저에게 맡겨진 사명은요, 성도들 믿음으로 세우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어떤 상황이 펼쳐지든지, 어떤 환란이 다가오든지, 환란이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어려운 상황들이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런데 어려움이 다가와도, 환란이 다가와도, 어떤 위기의 상황이 펼쳐져도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잖아요. 그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훈련을 시켜야 돼요. 우리 청년들 군대 들어가잖아요. 훈련소 먼저 가거든요. 왜 훈련소에 들어갑니까? 그래도 훈련을 제대로 받아야지 나중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해야 될 것은 우리 성도님들을 복음으로 잘 양육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잘 세워지면은 재난이 와도 위기가 와도 어떤 사람들 주저앉아 있지만 믿음을 훈련받은 사람들은 그 상황들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 바라보고 그때 주님 의지하면서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훈련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자, 저를 신뢰하고 따라만 와주시면 됩니다. 십자가 주님을 더 바라보십시오. 더 복음의 은혜 가운데 나가시길 바랍니다.

재난 당할 때 위기 가운데 있을 때요, 그냥 슬퍼하고 낙마하고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혼자 외롭게 그냥 주저앉으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 어려운 분들 많이 있는데 잘 견뎌내는 분들은요, 기도 부탁을 하신 분들이에요. 늘 옆에 있는 분들에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난 너무 힘들어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 분들은 잘 견뎌내더라고요. 근데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오로지 혼자만이 알고 견뎌내는 분들은요, 잘 못 견뎌요. 계속 힘들어요. 계속 막 우울하고요. 낙심되고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예요. 지금 성전에 다 모으라고 했잖아요. 장로들을 모으고 주민들을 다 하나님의 성전에 모아서 함께 여호와께 부르짖으라고 했습니다. 함께 모여야 됩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됩니다. 함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부터 시작하는 우리 목장 속으로 공동체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날지 모르지만 하나님 만나게 하신 그 삶과 함께 믿음으로 화합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장 모임에 잘 참여하십시오. 그게 우리가 이 위기의 시대를 견딜 수 있는 힘이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무슨 말씀입니까? 그날이 가까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있는데 그날이 있는데 더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종말의 때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이럴 때 더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면서 함께 믿음으로 화합하고 지금 이 시대 위기의 시대를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더 모이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더 모여서 하나님 은혜를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실 겁니다. 우리가 부르죠. 함께 모여서 부르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우리를 온전히 싸매실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심각한 재난의 시대라고 했잖아요. 복합적인 재난의 시대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면요, 하나님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고난받을 때 주님을 더 경험할 수 있거든요. 제가 고난을 통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몇 년째 제 아내와 함께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을 많이 찾았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정말 많이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많이 누렸습니다. 비록 아내는 천국에 갔지만 하나님 은혜를 많이 누렸습니다. 아내 천국 갔어도 하나님 은혜 많이 주셨어요. 왜냐하면 아내가 남긴 거 참 많더라고요. 뭐 매일 저는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사모님 남겨놓으신 기도문을 보고 제 자녀를 위해서, 제 손주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에게 들어요. 목사님들에게 듣고요. 사모님들에게도 듣고요. 사모님도 그 책을 가지고 기도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제도 제가 그런 얘기 어떤 사모님에게 들었거든요.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을 경험할 때 그 고난 가운데 더 주님을 바라보시고요, 더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오히려 더 깨워서 이 재난의 때 더 깨워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보고 계시고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을 보신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이 땅을 고쳐주시고 황무해진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생수를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깨워서 눈물로 기도하는 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은혜를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재난의 때를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당하는 이런 여러 가지 환난들이 있는데 낙심하거나 주저앉아 있지 않겠습니다. 얼굴을 들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더 힘써 기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베풀

부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함과 교통 축복하심의 역사가 비록 위기의 때, 재난의 때이지만 오직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까지 광주 남구 제성로에 위치한 봉선중앙교회 예배 실황 그리고 김효민 목사님의 말씀으로 극동방송 라디오 수요예배 함께했습니다.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 전화 655국에 1225번 062-655-1225번 봉선중앙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에서는 매주 수요일 저녁 7시에 라디오 수요예배, 주일 오전 11시에는 라디오 주일예배, 그리고 매일 새벽 5시에는 새벽예배를 보내드립니다. 계신 곳이 어디든 참된 예배자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BS의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1: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 예창 FEBC 게시판입니다. 극동방송은 창사 70주년을 기념해 극동방송 홈커밍 데이를 개최합니다. 극동방송의 70년 역사를 만나는 전시 및 체험 부스와 다채로운 음식 부스가 준비되어 있고 축하 음악회로 음악그룹 세시봉, 뮤지컬 배우 차지연 씨, 그리고 극동방송 연합 어린이 합창단이 함께합니다. 일시는 10월 17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이고 장소는 한양대학교 대운동장 및 노천극장입니다. 담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 우물정 0153번으로 홈커밍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광주 다니엘 기도회와 광주학원 복음화협의회는 리스타트 광주를 주제로 토크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9월 18일 금요일 저녁 7시이고 장소는 전남대학교 민주마루입니다. 강사는 영화 부흥의 제작자인 윤학렬 감독이고 찬양 인도는 우미쉘 워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전화 6413국에 4922번, 02-6413-492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동구 남문로에 위치한 동구 겨자씨 교회는 정영숙권사 초청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9월 20일 주일 오전 11시이고 장소는 동구 겨자씨 교회 2층 예배당입니다.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계신 부모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226국에 2288번, 062-226-228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MIP 기도하는 엄마들은 자녀들의 삶을 기도로 관여하라를 주제로 3주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9월 29일부터 10월 13일까지 매주 화요일에 진행되고 장소는 광주 남구 회재로에 위치한 광주 도성교회입니다. 자녀와 학교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는 어머니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참여 신청과 자세한 사항은 010-4740-4190번, 010-4740-419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북구 인방울대로에 위치한 찬송하는 교회는 영혼의 때를 위하여를 주제로 추석 명절 부흥성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9월 24일 목요일부터

16일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7시이고 장소는 찬송하는 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575-0691번 062-575-06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하트 아카데미에서는 AI의 지성과 인간의 영성이란을 주제로 2학

0: 신학과 인문학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자세한 사항은 010-5634-0301번 010-5634-030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광주 극동방송에서는 나라와 민족 그리고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여호수아 돌파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일시는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이고 장소는 광주 서구 상무번영로에 위치한 광주 극동방송 1층 공개홀입니다. 함께하는 기도에 뜻이 있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373국에 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국에 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 사역자 지선입니다. 찰스 스윈돌의 책에 보면 재미있고 또 은혜스러운 글귀가 있는데요. 모세

제가 광야에서 박사학위 4개를 받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첫째는 무명 박사입니다. 광야에서는 아무도 모세를 알아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시간 박사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을 배웠죠. 그리고 셋째, 고독 박사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침묵의 고요, 또 고독의 깊이를 배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박사학위는요, 불편 박사입니다. 광야의 거친 환경은 불편했지만 이 불편함을 통해 그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연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 광야를 걷는 길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 우리 모두 기억해야겠습니다. 광야에서도 감사하는 시간, 또 그래서 찬양이 흐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여러분의 삶을 응원하면서 오늘도 풍성한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첫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내 삶의 노래로 수요일 순서 찬양 세 곡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강성훈의 고난 내용은 편히실 곳과 찬송이어서 강명식의 광야로 그리고 마지막 들으신 찬양 송정미 사모님의 부름 받아 나선 이 몸 듣고 오셨어요. 광야를 걷는 것은 때로는 불편하고 또 고독하기도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기회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하는데요. 이 시간 그러한 광야의 길을 걷고 계신 분들 찬양 들으시면서 감사가 넘쳐나는 쉼의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9

3330으로 듣고 싶은 찬양들, 또 함께 나누고픈 이야기들, 기도 제목들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먼저 기도 제목 신청해주신 분들 있으세요? 0280번님께서 제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우리 친구와 친구 어머니를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이 시간 찬양 흐를 때 저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864번님께서는 찬송 들으며 기도하는 이 시간 힘이 나고 계시다고요. 아우, 감사합니다. 그리고 3664번님의 신청 찬양 이어가려고 합니다. 주품에 신청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참으로 힘든 하루였습니다. 마음도 몸도 지친 하루였지만 찬양으로 위로받고 싶습니다 하시면서 이 찬양 신청해 주셨어요. 지금 바로 함께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친 영혼을 새롭게 일으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가 넘치시고 찬양의 은혜가 넘치시길 축복하며 3664번님의 신청 찬양 주품에 함께 듣고 오시죠.

네, 기도하는 그 시간 이지연의 찬양까지 듣고 왔습니다. 광야에서도 감사하는 이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한웅재 목사님의 찬송 들으셨습니다. 앞서 들으신 곡은 권석준의 다시 살게 하소서 찬양도 들으셨고요. 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함께하고 있는 내 삶의 노래로 여러분의 신청 찬양으로 꾸며가고 있습니다. 샵 9330 이곳으로 계속해서 기도 제목과 신청 찬양 보내주시고요. 1548번님께서 문자 주셨는데요. 찬양을 좋아하기에 항상 듣고 계시다고요. 우리 부부는 투병 생활 중입니다. 특히 남편이 위암, 대장암, 투병 중 폐렴까지 와서 위기입니다. 잘 견뎌내기를 그리고 성령에 의해 온전하여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남편과 함께 이 방송 듣고 계시다고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이렇게 담담하게 문자를 보내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픔과 또 상처에 이 시간 손을 대시고 치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계속해서 방송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548번님 두 분 모두 힘내시고요. 그리고 5868번님께서는 아름다운 밤입니다 하시면서 지금 이 시간에도 술과 담배, 마약, 도박에 중독되어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영혼들, 그 영혼들이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하시면서 또 강력한 기도 제목 보내주셨어요. 정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참 많죠. 기도하지 않고 세월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해야겠습니다. 이렇게 기도 제목들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5265번님께서 찬송가 212장 신청해 주셨는데요. 이 찬송 함께 들으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향해 모함하고 악한 말을 쉴 새 없이 내뱉는 동료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또 이렇게 기도 제목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아무리 정당해도 우리 누군가를 모함하거나 내 마음대로 그 일을 해석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누군가가 계속해서 아파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우리 모든 애청자분들이 바로 주님의 귀한 성도이신 줄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 기도가 넘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붙들고 찬양 함께 듣겠습니다. 너 성결키 위해.

광야를 볼 때 불안하고 겁이 나기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사실 잊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광야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 제목들 그리고 함께 나누는 찬양들로 서로의 삶을 응원하는 마음이 가득한 내 삶의 노래로 내일 풍성한 찬양으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또 문자 보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내일 이 시간 풍성한 찬양 들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의 멜로디. 찬양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1: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극동방송 찬양 FM입니다. FEBC

주일 드라마 인생의 어려운 질문들 시리즈 첫 번째 시간. 하나님은 정말 계시는가? 번역 구성 정경원, 연출 박진탁. 당신이 고통스런 질병에 걸린 적이 있다면, 다른 누군가에 의해 끔찍한 학대를 당한 적이 있다면, 혹은 식량이 떨어지거나 살 집이 없거나 추운 겨울 따뜻한 옷 한 벌이 없어 본 적이 있다면 아마 당신도 다른 수많은 사람들처럼 이런 질문을 던져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이렇게 많은 아픔과 고통이 있는데 정말 이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존재할 수 있을까? 태초부터 인류는 수많은 어려운 질문들을 던지며 살아왔죠. 세상에는 왜 그렇게 많은 악이 존재할까? 사람들은 왜 서로를 죽이는 걸까?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질문에 대한 간단한 대답을 찾기는 힘들죠. 특히 우리 삶을 달라지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답은 더 찾기 힘듭니다. 만일 지금 당신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다면 당신은 오늘 그 답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존재하시며 지금까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고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자기를 드러내셨죠. 기록된 말씀에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번 시리즈에서 우리는 평생을 살면서 몇 번씩은 하게 되는 어려운 질문들을 하나하나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은 그중 가장 기본적인 질문인 하나님은 정말 계시는가에 대한 답을 하나님의 말씀에 소개된 일들과 사람들의 입을 통해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같이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 한 명인 도마라고 합니다. 제가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지 못했을 겁니다. 제자 중 아는 친구나 친척도 없었고, 그렇다고 종교적 훈련을 받거나 한 적도 없었을 뿐 아니라 제자로서 가질 만한 재능 같은 것도 전혀 없었으니까요. 무엇보다도 전 제자가 되고 싶은 생각도 없었습니다. 저는 상인이었습니다. 뭐 제가 뭘 운영한 건 아니고, 정확히 말하자면 아버지께서 부자들 신발 만드는 가죽을 사고 파는 상인이셨죠. 그 일을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최소한 가족들이 먹고 살 정도의 돈을 버셨는데, 전 아버지께 일을 배울수록 소질이 없다는 걸 깨달았죠. 전 진짜 구제불능 백수였다고 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께서 아버지 가게를 찾아오셔서 제게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셨을 때 전 전혀 주저하지 않았죠. 아버지께서도 오히려 기뻐하실 정도였습니다. 전 옷 몇 벌을 챙겨서는 뒤도 안 돌아보고 집을 나섰죠. 하지만 곧 그곳에서도 잘 정착하기 어렵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이 종교 집단에 제자로 들어간다는

0: 그것부터가 당초에 말이 안 되는 거였죠.
1: 도마, 여기 이쪽으로 와서 불 좀 쬐요.
0: 예. 고마워요.
1: 전 빌립이라고 해요. 여기 이쪽으로 앉으세요.
0: 예. 고맙습니다.
1: 도마 맞죠? 엄청난 부자 상인이라던데.
0: 에? 아니 누가 그래요?
1: 저기 예수님하고 얘기하고 있는 덩치 큰 사람 있죠?
0: 예.
1: 시몬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인데 도마네 가게가 예루살렘에서 최고의 가죽공 중 한 명이 하는 데라고 그랬는데 곧 만나게 될 거예요. 베드로는 모르는 게 없으니까 궁금한 건 다 물어봐도 돼요.
0: 아, 시몬 베드로가 저에 대해선 잘못 알았네요. 전 장사에 소질이 전혀 없는 장사꾼입니다. 가죽은 아예 다를 줄도 몰라요.
1: 아, 진짜. 제가 베드로를 평생 알고 지냈거든요. 사실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 생활을 한 세월을 보면 최고의 어부가 되고도 남았어야 하는데 사실 베드로는 고기잡이엔 챔병이에요. 각자 자기 분야의 부적응자들만 모였네요. 저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진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기분으로 살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0: 뭐 아직 잘 아는 게 없어서요.
1: 그럼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왜 따라왔어요?
0: 제 얘기 말고 뭐 다른 얘기하면 안 돼요? 네?
1: 아, 죄송합니다. 너무 캐물었네요. 저기 베드로 옆에 있는 사람 있죠?
0: 예.
1: 나다나엘이라고 저하고 나다나엘은 벳세다에 살았어요. 베드로와 동생 안드레도 벳세다 출신이에요.
0: 저 빼고 다 갈릴리 출신인 거예요?
1: 대부분이 그렇죠. 야고보와 요한도 갈릴리 출신이고. 나다나엘이 어떻게 예수님 제자가 됐는지 아세요? 요한과 제가 예수님을 따라 갈릴리로 가고 있는데 벳세다 근처까지 갔을 때 제가 예수님께 제 친구 나다나엘을 만나러 가도 되겠냐고 여쭤봤거든요. 그때가 4시쯤 됐으니 지금쯤이면 나다나엘은 호숫가에 있을 거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갑자기 네 친구는 아버지 집 뒤에 있는 무화과나무 아래 앉아있다 하시는 거예요.
0: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1: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도 그때 비슷하게 물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보라고 하시길래 갔더니 진짜 거기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전 제 친구지만 한 번도 그 친구가 거기에 있는 걸 본 적이 없었거든요.
0: 근데 얘기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1: 어쨌든 제가 그 친구를 보고 모세가 율법책에 썼고 예언자들도 기록한 그분을 찾았다. 나사렛 사람 요셉의 아들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시라고 그랬더니
0: 혹시 진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생각해요? 빌립, 난 뭐 종교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메시아가 나사렛 출신일 것 같진 않은데요.
1: 제 친구도 딱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친구를 일으켜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라고 데리고 갔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가 예수님께로 오는 걸 보시곤 여기 참 이스라엘 사람이 있다. 이 사람에게는 거짓된 것이 하나도 없구나 하시는 거예요. 제 친구가 자기를 어떻게 아시냐고 하니 필립이 너를 부르러 가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는 것을 보았다 하셨죠.
0: 근데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셨다잖아요.
1: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실 때는 우리가 벳세다에서 한 시간 거리쯤 떨어진 곳에 있었거든요.
0: 빌리, 지금 예수님께서 뭐 특별한 능력이라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1: 바로 그거예요. 내가 직접 경험한 거라니까요. 근데 그때뿐이 아니에요. 말로는 왜 그렇게 됐는지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을 너무나 많이 봤거든요.
0: 난 별로 안 믿기네요.
1: 믿게 될 거예요. 도마도 앞으로 그런 걸 보게 되면 나처럼 믿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0: 어딜 가려고요?
1: 죄송한데 제가 잘못 온 것 같네요. 집에 가야겠어요.
0: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은 거 아니었어요?
1: 그러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0: 그럼 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는 걸 안 믿는 거예요?
1: 예, 안 믿어요. 왜 안 믿는지도 말해줄까요? 난 하나님이 있다는 것도 안 믿거든요. 이해됐어요?

0: 뭐 예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전 그때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빌립이 곧 따라와 절 잡았고 딱히 돌아가고 싶지도 않았던 저는 마지못해 조금 더 있어보는 걸로 결정했죠. 그리고 갈릴리에 여러 날을 더 머물면서 머리는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그리고 우린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갔죠. 빌리, 여기는 어디예요?
1: 베데스다라는 곳이에요. 여기선 안 보이는데 저쪽에 행각이 하나 있는데 예. 아픈 사람들, 중풍병자들이 행각에 있는 못 주변에 모여있어요.
0: 아니, 왜요?
1: 전해지는 말에 따르면 하나님의 천사가 그 못에 내려와 물을 휘저어놓는데요.
0: 천사요? 저는 천사가 있다고 믿지 않아요.
1: 어쨌든 그래서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무슨 병에 걸렸든지 다 낫는다고 해요.
0: 근데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냥 미신 같은데.
1: 저기 보이네요. 예수님께서 문 옆에 있는 어떤 노인과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전 시므온이라고 합니다.
3: 여기서 이렇게 생활한 지 얼마나 됐나?
2: 제가 38년 전에 이 꼴이 돼서 아직까지 거질 못하고 있습니다.
3: 낫기를 원하는가?
2: 선생님, 저 물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제가 연못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물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언제나 다른 사람이 저보다 먼저 들어갑니다.
3: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 가지고 걸어가거라.
2: 걸을 수 있다. 보세요, 보세요, 제가 걸어요. 내가 걸을 수 있다. 여기 다 난다.
0: 그 현장에 천사가 물을 휘젓거나 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치셨다는 건 너무나 분명했죠.
1: 도마, 어떻게 생각해요? 아직도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0: 대체 뭘 어떻게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1: 하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저 사람을 말 한마디로 고치시는 걸 봤잖아요. 저건 누가 봐도 신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기적이죠.
0: 38년 동안 못 걸었다 하고 결국 걷는 사람을 보기는 했죠.
1: 그럼 도마는 저 사람이 거짓말을 했다고 믿는 거예요?
0: 아니요. 내 말은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진짜 계시고 우리를 보살피고 계신다는 걸 믿으려면 한 번의 기적으로는 어렵지 않겠어요?
1: 지금 기적을 봤다는 건 인정하는군요.
0: 뭐 달리 설명할 방법이...
1: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른 기적도 보여주시면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우리를 돌보신다는 걸 믿을 수 있겠다는 거잖아요.
0: 제가 아직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0: 제가 질문 하나 해도 돼요?
1: 어, 얼마든지요.
0: 예수님께서는 이런 기적들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라고 하세요?
1: 날 따라와 보세요.
0: 네? 아니, 어디 가려고요?
1: 예수님 찾으러요. 가서 직접 물어보세요.
0: 아니, 내가 직접 물어보라고요? 빌리, 난 그냥
1: 그냥 가요. 가서 예수님께 물어보면 돼요.

빌립은 이미 하나님이 존재하시는지에 대한 도마의 질문이 해결된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오랜 시간을 지내면서 하나님의 존재 여부를 넘어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지에 대해 알게 됐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창조주십니다. 이 세상과 그 안에 모든 만물을 지으셨죠. 하늘, 땅, 달, 별 등 온 우주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데 심지어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는 또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으로 도망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넘치시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하시고 부어주십니다. 매일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전 우주의 하나님께 우리는 어떤 보답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이제 제가 짧은 기도를 할 것입니다. 제 기도를 듣고 저를 따라 같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일 드라마 인생의 어려운 질문들 시리즈 첫 번째 시간. 하나님은 정말 계시는가? 출연 서령범, 홍성원, 장민혁, 임호기, 해설 서혜정, 번역 구성 정경원, 연출 박진탁. 주일 드라마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샵 1069번으로 문자 혹은 극동방송과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맺어 청취 소감을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문자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주일 드라마는 크라이스트 더 월드 미니스트리 협찬입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요즘 환절기라 많은 사람들이 감기 걸려있죠. 우리 방송 가족들 건강하신지요? 오늘 감기를 예방하는 좋은 습관 나누면서 시작할게요. 먼저 외출하고 돌아온 후에는 손을 잘 닦고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과로를 피하고 골고루 식사를 하고요. 충분한 수면, 규칙적인 운동, 또 사람이 많은 곳에 갈 때는 마스크를 쓰는 것이 감기를 예방하는 좋은 습관이라고 합니다. 감기 바이러스는 사람의 손에서 문손잡이, 키보드로 옮겨가서 최소 3시간 정도는 살아있다고 해요. 감기 걸린 사람이 키보드를 조작하고 나서 다른 사람이 그 키보드를 만지거나 문손잡이를 만지면 감기에 걸릴 확률이 좀 더 높아지겠지요. 그러니까 물건을 만진 손을 수시로 청결하게 닦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창문을 열어 공기를 환기시키는 것도 중요하겠지요. 밀폐된 건물에서 오염된 공기가 많아지면 산소가 부족해져서 눈과 코, 목 등의 점막이 쉽게 메마를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수칙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잘 지키셔서 건강하게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 말씀 시편 100편 함께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지혜 말씀 시편 100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이에요. 은혜 찬송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18절 말씀입니다. 지친 사람에게 조건을 붙이지 않으십니다. 그냥 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주의 절반을 지나온 이 밤 그 초청 앞에 나아가며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마이클 카드의 Love Crucified Rose 였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예수님은 짐을 진 사람에게 더 힘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힘들 때 보통 이를 악뭅니다. 더 버티고 더 애쓰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짐을 지고 그냥 내게로 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짐을 다 내려놓고 자격을 갖춘 다음에 오라고 하신 게 아니라 무거운 그대로 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오늘 어깨가 무거우셨던 분이 계시다면 그 짐을 진 채로 예수님께로 가시면 됩니다. 쉼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오벳의 수고하고 무거운, 조준모의 구주를 생각만 해도, 김도연의 부름받아 나선이 몸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김도연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샬롬 나잇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A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Brandon Lake의 Gratitude, Rachel Lampa의 Turn Your Eyes Upon Jesus, Phil Wickham의 Homesick for Heaven까지 전해드렸습니다. 8951번 쓰시는 분께서 윌러브의 임래 신청할 수 있을까요? 라고 예,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30번님께서 도현님 안녕하세요. 자녀 박유나가 고3입니다. 수시 원서를 냅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합격되고 달란트를 사용하여 주님께 기쁘게 사용하시길 기도합니다. 라고 예, 참 고3 힘겹습니다. 근데 또 이 과정을 겪으면서 현실도 보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또 계획들을 보게 하는 뭐 고3뿐만 아니라 많은 어려움의 시기, 야 내가 이걸 통과해야 되는 그런 시기에 우리의 눈을 들어서 또 하나님을 보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유나 자녀 박유나 고3 이분이 합격하기도 하고 또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또 이 땅에는 많은 고3 여러분 힘내시고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합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유효린과 문정미가 함께한 예수나를 오라하네, 그리고 주리의 예수내 구주, 소망의 바다에 그분의 길을 간다는 것은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인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미국의 인디언 부족인 호피족은 320년간 복음의 문이 닫혀 있는 부족이었습니다. 수많은 미국의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했지만 이들은 단 한 번도 복음의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호피족은 다른 부족들보다 토속 민족을 더 굳건히 숭배했고요. 백인들에게 당한 안 좋은 기억이 많았습니다. 32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지만 단 한 명도 마음을 돌리지 않을 정도로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한 선교사님이 이 부족에게 마침내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선교사님도 처음엔 완강한 벽 앞에 부딪혔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중에 인디언들을 진정한 형제 자매로 생각하지 않고 가르쳐야 할 미개한 부족으로만 생각하고 있음을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그러자 거짓말처럼 복음이 흘러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호피족이 거주하는 지역엔 교회가 세워졌고요. 다른 인디언들을 전도하기 위한 선교센터까지 세워졌습니다. 선교사님은 호피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비결을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10% 의지했을 땐 하나님은 10%만 책임져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50% 의지했을 땐 하나님은 50%를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100%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3,000%, 6,000%, 10,000%로 채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부족한 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겠죠. 날 들어 세상에 복음을 전하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요. 신뢰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줌 있는 사람 일어나 김상훈의 찬송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히즈윌의 믿음이 없이는 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하나님을 100%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3000%, 6000%, 10000%로 채워주셨습니다. 이 선교사님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 말씀,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려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아멘입니다. 주님, 이런 믿음을 저에게 주옵소서라는 분들 유료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면 이 믿음의 말씀 받아보실 수 있고요. 별그대에서 들려드리는 찬양 궁금하신 분들은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기도 제목, 듣고 싶은 찬양 다 좋습니다. 보내주세요. 유료문자 샵 1069인데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찬양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제는 찬송가에도 실려있는 찬송가인데요.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리셨죠.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믿음도 은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예, 제가 그것을 하겠습니다. 순종 또한 믿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어떤 역경 속에서도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두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 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 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의 걸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 결단이 용기가 순종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성꽃 붙잡고요. 내게 주어진 이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자고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말 중에 하나는 바로 감사입니다.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에 감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심에 감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님의 일에 사용해 주심에 감사. 무엇보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신 그 구원의 은혜에 영원히 감사. 이렇듯 우리가 살면서 감사하지 않을 일들은 하나도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날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송정미의 지금까지 지내온 것으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날마다 고백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홍지승의 저 장미꽃 위에 이슬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연희엘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홍이삭의 하나님의 세계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오한나의 전심으로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조던 스미스의 How Great Thou Art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제니스 게인즈의 죄 좀 맡은 우리 구주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오버플로우의 내가 노래하는 이유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올레브의 서로의 결이 되어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켈리 윌라드의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심플리4의 고난 내용은 편의실 곡과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는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오벳의 Jesus Lamb of God 띄워드리고요. 그래서 언어인증의 여기에 모인 우리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전 세계가 참 불안하다라는 얘기는 계속되는 것 같아요. 전 세계가 한시도 평안하고 평온했던 적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 만큼 곳곳에서 전쟁도 싸움도 또는 자연재해로 인한 심각한 많은 어려움들도 있고요.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경제적인 어려움들 또 북한에서는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들로 각자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평안한 삶, 그렇죠? 샬롬의 그 은혜일 텐데요. 우리는 우리의 삶이 조금 더 편안해지고 또 살만해지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북녘의 성도들은 뭐 장군님의 은덕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하지만 어떤 사람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삶의 평안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북녘에 계신 성도님들이 그 얘기하시는 당과 수령에 의해서 얻어지는 그런 복이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님들이 또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돈이나 권력 또는 지도자가 잘해서 얻어지는 그런 것들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사모합니다. 그 은혜 안에 거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서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길 주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첫 찬양 크룩스의 멋진 화음이 돋보이는 찬양이었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전해드렸는데요. 죄의 길에서 벗어나서 주님 앞으로 나아갔을 때 우리가 갖게 되는 은혜와 복, 삶의 어려움을 대하는 태도부터가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될 거예요. 우리의 삶이 참 불안하고 그리고 걱정 근심 속에서 사로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는 넉넉히 이겨가며 은혜 안에 거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또 주님의 은혜가 나를 살립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FM과 AM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들께 복음의 깊은 소식과 그리고 외부의 정보들 함께 전해드릴 텐데요. AM 1188kHz, 제주극동방송 AM 1566kHz 뿐만 아니라 또 대한민국 각 지역에서는 FM 채널을 통해서도 또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이 방송을 함께 하시는 여러분의 청취 소감과 받으신 은혜들, 또 복음 통일을 위한 한 줄의 기도와 응원의 메시지도 또 함께 남겨주시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찬양과 함께 남북한 출신 청년들이 함께 이야기 나누는 통일에 대한 이야기, 너와 나의 어울림 준비하고 있고요. 또 간추린 소식과 남북한의 자세한 목요일의 날씨도 전해드리겠습니다.

0: 통일이 될 그날까지 남북 간 청년들과 함께 통일에 대해 준비하고 기도하는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1: 너와 나의 올리.
0: 오늘도 너와 나의 올리 함께 할 남북 간 2030 청년분들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자, 각자 인사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4: 네, 북한에서 온 현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청진에서 온 철수입니다.
5: 안녕하세요. 남한 사람 옥순입니다.
6: 웅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웅이, 옥순, 철수, 현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눌 텐데요. 오늘은 우리 북에서 오신 분들 세 분이나 계시니까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먼저 오늘의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7: 여러분은 우리나라에 입국한 탈북민 지원 정책에 대해 잘 알고 계시나요? 어느덧 우리 곁에는 북한에서 태어났지만 대한민국

0: 한국으로 이주한 탈북민 3만 5천여 명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진 것을 모두 버리고 혈혈단신 대한민국 땅에 도착한 탈북민들에게는 국가 차원의 지원이 다양하게 있는데요.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정착보조금도 지원합니다. 또한 학업을 할 수 있도록 교육 지원도 있고요. 직업을 구할 수 있도록 기술 등 각종 교육도 실시가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탈북민분들 가운데는 낯선 대한민국에서의 삶에 적응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고요. 국가 차원의 정책이 다양하지 못하다 보니 탈북민분들 각자에 맞는 세세한 지원이 더 많이 필요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통일을 먼저 준비할 수 있도록 이 땅에 보내주신 탈북민. 이들이 성공적으로 대한민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어떤 지원이 국가적으로 또 교회나 민간 차원에서 더 필요할까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남북한 출신 청년들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1: 자, 탈북민분들에 대한 지원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평가를 솔직하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건 없는지 아니면 또 감사하고 좋은 점은 우리 칭찬을 또 해주기도 하고 했으면 좋겠는데요. 북에서 오신 분이 세 분이나 되세요. 그럼 옥순이 궁금하죠?
2: 네. 네.
1: 어떤 지원들이 네. 예, 한국에 입국하면서부터 있는지.
2: 네. 지금 약간 정책이 조금씩 더
1: 바뀌고 있죠.
2: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1: 이 중에 가장 오래되신 분이 누구세요?
2: 저랑 비슷한
1: 철순이 현이님.
2: 저는 한 10여 년 전에 왔는데요. 일단은 가장 크게 세 가지인 것 같아요. 네. 초기 정착 지원이랑 이제 경제적 자립, 사회적 통합 차원에서 지원 정책을 하는데 제가 사회적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이제 초기 정착 지원이거든요.
1: 네.
2: 초기에 오게 되면 150만 원을 줬어요.
1: 지원금으로.
2: 네. 지원금으로. 네. 그래서 그걸로 이제 브로커비를 갚고 이거 6개월 정도는 40만 원씩 네. 지원을 해줬던 것 같은데 그걸 다 합쳐가지고 브로커비로 내고 나니까 남는 돈이
1: 그렇죠.
2: 없었었거든요. 하나 네. 아쉬웠던 점은 성인이 돼야 집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게 만으로 21살이 돼야 제가 기억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거를 알고 있는데
1: 주거 지원을 해주는데 예, 탈북민 분들께는 정착할 수 있도록 집을 네. 주는데 이게 성인만 주는군요.
2: 네. 그래서 그 왔을 때 당시에 거주할 공간이 없었어요.
1: 그때 10대였어요.
2: 근데 20대, 21살이 안 돼서 안 됐어가지고. 네. 그래서 선택의 여지가 없이 이제 뭐 대안학교로 가면 이제
1: 기숙사에 있으니까.
2: 주거지를 목표로 해가지고 대안학교를 갔었는데 그 대안학교도 이제 여러 가지를 따져보고 네. 나에 맞는 곳을 가면 좋잖아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잘
1: 처음에는 좀 어려웠던
2: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초기 지원 과정에서 조금 한 10년 전에 오신 분들은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어떤지 모르겠네요.
1: 네, 최근에 오신.
3: 제가 왔을 때 이제 지원을 받았던 거는 저도 이제 미성년 네. 시기에 왔어가지고 기억나는 건 방금 말씀하신 초기 정착 지원금을 받았는데 그거는 제 계좌로 들어가기보다는 어머니가 먼저
1: 와 계셨으니까
3: 네, 아마 부모님이 이거 관리를 해주시는 그런 걸 쪽으로 가셨고
1: 네.
3: 그리고 지금 대학교 다니는 등록금 지원을 받고
4: 있어요.
3: 네, 근데 이게 너무 감사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4: 네. 네. 이 사실을 저는 오늘 처음 알았던 사실은 우리 어머니가 바꿔도 말을 안 하는 말이구나.
1: 아니, 우리 철수님을 데려오기 위해서 부모님이 얼마나 큰 비용을 또 지불을 하셨겠어요.
4: 아니, 그럼요. 아니, 당연히 불만은 없지만 네. 그 사실을 처음 알았다.
1: 네. 이제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탈북민분들은 연령에 상관없이 처음 대학 들어갔을 때 대학비를 지원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2: 네.
1: 근데 원래는 만 35세 미만이었는데
2: 맞아요.
1: 이제 바뀌었습니다.
4: 네. 네.
1: 워낙 이제 나이 있어서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5: 맞아요. 그럼 졸업할 때까지 전액이 다 지원이
4: 8학기.
1: 그렇습니다. 8학기. 네.
4: 그래, 이걸 두고 사실 우리 옥순 동무가 좀 한국에서 태어난 친구들이 좀 상대적 박탈감 같은 걸 느낄 수도 있다. 왜냐면 주변에서 얘기를 해봐도 야, 너네는 대학교 들어가는 게 경쟁도 너네끼리 하고 등록금까지 지원받으면 어이, 우리는 뭐가 되냐 이런 느낌을 좀 느끼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1: 네.
4: 그래, 옥순 동무는 어떠셨는지.
5: 전 졸업을 꽤 한 지가 오래돼서 그런 박탈감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아 나도 그렇지 않을까 받을 수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아.
1: 근데 사회적 배려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네. 사회를 이게
2: 이 관련해가지고도 저도 되게 약간 많은 얘기들을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가 돼요. 20년 네. 동안 대학교라는 목표를 해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렇게 수능 보고 왔는데 저희는 특별전형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거를 사실

0: 한국에 있는 친구들도 이제 중국 가가지고 수능에 실패해가지고 국경대 들어가는 친구들도 있고 이제 이렇게 좀다 투별전형 문은 다 열려 있거든요. 근데
1: 네.
0: 탈북민들한테 그런 것들을 느끼는 이유도 좀 이해가 되기는 하는데 탈북 입장에는 조금 상처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2: 그렇죠.
0: 이건 제 개인의 주관적인 생각이고 사회정책적으로 봤을 때는 이득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 맞아요.
0: 첫 번째는 탈북민들이 대학교를 졸업을 함으로 인해서 사회적 자존감이 올라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1: 네.
0: 그래서 그게 이제 사회적 기능을 하는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 생각을 하고 국가에서 대한민국에서 탈북민들 대학교 등록금, 입시에서 뭐 투표를 약간 전형 기회를 주는 거는 사회적 차원에서 굉장히 좋은 거라고
1: 맞아요.
0: 생각을 합니다.
3: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 탈북민들이 한국에 오면 지원을 받고 있는데 그게 사실 많은 분들이 좀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한국에 왔을 때 사회적 배려나 이런 혜택들을 받는 기본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들이 원래는 우리나라 헌법 3조에 의해서 대한민국 국민이었는데 북한에 있음으로써 국민으로서의 어떠한 이익도 누리지 못했던 거예요.
1: 맞아요.
3: 그런데 우리가 대한민국에 들어옴으로써 그 국적이 회복이 되었으니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국민으로서의 기본 권리를 다시 돌려드립니다.
1: 네.
3: 이런 의미에서 대학 등록금이나 이런 것들도 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근데 입학하는데 좀 일종의 쉬운 문들이 열려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들이 졸업하는 문턱은 똑같아요.
1: 맞아요.
3: 그러니까 한국에서 태어난 친구들은 5단계까지 노력을 해서 대학에 들어간다면 10까지 5만큼만 노력해 졸업하면 되는데 우리는 한3 정도에 들어가서 10까지 졸업하려면 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도 이탈률도 높고. 네.
1: 근데 말 되게 똑똑하게 잘한다. 배운 사람 같아요. 네.
3: 남조선 공교육대.
0: 교육을 잘했네요.
1: 아, 그러니까요. 아니, 이제 북한 이탈 주민분들이 한국에서 국적을 회복해서 성공적으로 정착을 하고 한 구성원으로서 국민으로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사회와 또 정부의 역할이고요. 그것을 돕기 위해서 주변에서 이제 한국 교회나 민간 차원에서 많은 도움이 있는데 어떤 정착도 지원 가운데 좀 부족하거나 그랬던 것들은 없으세요? 어떠세요?
4: 저는 일단 부족하다고 느꼈다기보다는 조금 아쉬웠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한국에 왔을 때 이렇게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대안학교라는 그런 학교를 갈수 있는 선택지보다는 그냥 남한
0: 맞죠.
4: 학생들과의 같은 교류를 할수 있는
0: 맞아요.
4: 장이 가지는
0: 맞아요.
4: 게 조금 사회적인 활동을 함에 있어서 앞으로 나아가서도 조금 도움이 되지 않나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0: 맞아, 맞아. 저게 되게 중요한 거. 저도 대안학교 어쩔 수 없이 갔잖아요. 근데 2년을 있었는데 영어 교과서 하나를 제대로 진도를 안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혼자서 공부를 하긴 하셨는데 제가 미국에 있는 친구랑 비교를 하면 미국은 거의 야생에 던지듯이 던져버린대요.
1: 네.
0: 그래서 사회에서 같이 이렇게 부딪히면서 배우잖아요. 저도 약간 그런 바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내가 그냥 대한민국 고등학교에 가서 이렇게 좀 부딪히면서 할수 있었으면 여기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문화를 공유하는지에 대해서 빨리 배울 수 있었을 텐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할수 있는 뭔가가 좀 생기면 좋을 것 같아요.
1: 사실은 탈북민 그 청소년들을 위한 대안학교가 생긴 이유가
0: 네네.
1: 대한민국의 기존의 학교에서 적응을 좀 하지 못하거나 학업을
0: 네네네.
1: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보완적인 기능으로 생긴 건데 오히려 적응하는 데는 조금 힘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0: 대안학교 장점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에서 이제 정기적인 교육 받지 못하고 온 친구들한테는 대안학교가 되게 좋을 수도 있거든요.
1: 그렇죠.
0: 근데 이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나왔을 때 내가 대안학교를 갈 것인지 일반 고등학교를 갈 것인지 선택을 할수 있는 그런 약간 좀 중간적 역할을 하는 어떤
4: 네, 맞습니다.
0: 그런
4: 네.
0: 시스템이 있으면 참 좋겠다.
2: 아니면 다녀보고 중간에 뭐 일반 학교로
4: 그것도
3: 가능해요. 가능해요.
1: 그렇게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대안학교에 또 있다 보면 거기서 어울리게 되고
2: 친구들도 거기서 사귀고
1: 예, 그렇게 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네.
3: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 학교만 다녔어요. 한국에 와서 초등학교 6학년 2학기로 들어가서 중, 고, 대학, 대학원까지 쫙 다녔는데 근데 이게 다니면서 보고 또 요즘에 최근에 제가 이 교육 관련해서 연구하는 분들이랑 잠깐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북한에서 신규로 들어오는 탈북민 분들이 몇 명 없잖아요.
1: 그렇죠.
3: 주로 중국에서 태어난 2세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 친구들은 북한에서 오신 부모님들이 교육에 대해서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기초가 없는 상태에서 일반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이 정도는 알겠지. 그러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인데 한글을 모르는 케이스가 있고 네. 그래서 이 교육의 있던 지원의 방향이 조금은 교육계 관련해서 기초교육을 지원하는 제도가 조금씩 보완이 되면 좋겠다. 아. 그런 필요들이 요즘 좀

0: 대두가 되고 있는 것
1: 그래서
0: 같아요.
1: 그래서 이제 그런 기초 학력 신장을 위해서 공교육에서 하지 못하는 것들을 좀 교회에서나 네네. 이런 공부방이나 이런 데서 좀 감당해서 하는 곳들이 종종 생겨나고 있죠. 네네네. 탈북민 거주 지역 주변에서 그런 것들 사역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이런 생각할 거예요. 와, 탈북민들은 꽤 많은 지원을 했구나. 근데 이분들이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동안 이런 혜택을 받은 것을 또 대한민국의 구성원으로서 또 나누고 또 맞아, 섬기는데 맞아. 그런 봉사활동도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네.
2: 아, 맞아요. 수혜자에서 이제는 한 곳에 좀 더 돌려주자라는 네. 입장에서 여러 가지 그 활동들을 했었었거든요. 네. 그거의 계기가 됐던 것도 사회적 통합 차원에서의 역할은 교회가 더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부보다. 그중에 만났던 분이 계세요. 지금도 교회를 다니고 계시는데 존 아랴라고 선생님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또 삼성에서 또 되게 좋은 자리에 계셨거든요. 네. 야근을 하고 새벽 6시에 퇴근해서 8시에 저 가야로 오신 거예요.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아, 나도 좀 이렇게 좀 나누면 살아야겠다 해가지고 한 3년 정도 이제 그 수학이나 영어를 이제
1: 공부를 봐줬어요.
2: 공부를 해줬었어요.
1: 나도 가르쳐줘.
2: 맞아요. 그런 탈북민들도 꽤 네. 이제 많은 것 같아요. 좀 사회로부터 받고 독립이 되니까 좀 나누고자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네. 네. 이제, 그렇답니다.
0: 탈북민의 역사가 30년이에요. 30년의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사회적으로 안정된 탈북민들이 많이 계시고
1: 그렇죠.
0: 그분들이 이제는 요즘 탈북민 사회에서 유행하는 말이 수혜자에서 기여자가 되자 말씀하신 것처럼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서 기쁘다. 야. 이런 말들 하시는 거예요.
2: 진짜 놀랐네요.
0: 그죠?
2: 어쩌지? 아,
0: 그래서 이런 움직임이 요즘 많이 이제 일어나고 있어서 네. 그동안 대한민국 국민들의 세금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이제는 사회로 돌아가고 있다.
1: 야.
3: 멋있네요.
1: 곳곳에서 우리 탈북민 출신 뭐 소위 사회적으로 성공했다라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지 않더라도 정말 열심히 대한민국의 구성원으로서 각자의 역할을 정말 충실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네. 단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이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네. 색안경을 끼지 않고 바라봐 주셨으면 하는 네, 그런 네. 바람이 좀 있지 않으십니까?
3: 네, 맞아요. 저도 그 극동 아카데미 들으면서 처음으로 이제 북에서 온 친구들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같이
1: 방송을 하고
3: 아, 네, 만난 네. 세 분이나 계신데 그동안은 잘 몰랐는데 막 대화할 기회도 없고 그래서 보면은 더 똑똑하신 것 같고 더 열심히 사시고
1: 북에서 오신 분들이 이렇게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큰 역할을 했습니다.
0: 맞습니다.
1: 그래서 저희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한국교회, 북한 선교회, 통일선교회 열매들이 네. 이 땅에 와 있는 탈북민분들이세요.
0: 맞습니다.
1: 대부분은 네. 한국교회 또 선교사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정착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됐고요. 네. 앞으로도 그런 역할을 한국교회가 더 많이 해야 됩니다.
0: 사실은 한국교회가 북한 주민들도 많이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1: 그렇죠.
0: 한국교회가 네. 탈북민들에게 해주는 지원이 우리가 사실 받으면 북한에는 가족에게 많이 돌려드리는데 네. 우리 한국에서 한 1달러 정도 되는 가치가 있으면 북에서는 옥수수 한 7kg 정도 살 수 있어요.
1: 네.
0: 한국에서 탈북민들을 통해 주시는 지원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이 살고 있고 그걸 통해서 잘 적응한 우리가 이제 일어나서 한국교회에게 또 그 간증을 전해드리고
1: 네.
0: 그 간증이 다시 북한 주민들을 살리고 이런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진다면 복음 통일은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
1: 네. 그동안의 탈북민 지원 정책이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미흡했던 것들은 조금 더 보완이 되고 있고 탈북민 분들이나 또 많은 각계각층의 이제 조언으로 더 나아지고 있는데 아직 멀었어요. 통일이 될 그날까지 지원은 계속해서 지속이 되어야 되겠고
3: 네.
1: 또 정부가 하지 못하는 것들은 우리 민간 차원에서 한국 교회를 중심으로 더 많이 함께 돕고 함께 해야 되지 않을까. 가장 중요한 건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3: 네.
1: 자, 오늘은 탈북민 지원 정책을 북에서 오신 혜택을 입으신 세 분과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함께 나누실 우리 남한 출신 한 분과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귀한 이야기 감사하고요. 이분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4: 웅이었습니다.
3: 옥순이었습니다.
0: 철수
2: 편이었습니다.
1: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미국 연방법원이 북한과 이란이 하마스 등 무장 세력의 테러 공격을 지원한 책임이 있다며 피해자들에게 약 6,50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북한이 미사일과 초대형 방사포, 드론 등을 동시에 동원한 합동화학훈련을 실시하면서 다양한 무기를 연계한 타격 능력을 과시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북한이 러시아 파병과 무기 지원으로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는 가운데 최대 5만 명의 병력을 추가로 파병할 가능성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국경경비사령부가 한미일 연합훈련 프리덤 엣지를 앞두고 평안북도 주둔부대에 최고 수준의 경계태세를 지시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이란과 친이란 후티반군의 공세로 호르무즈 해협과 홍해에 이어 핵심 송유관까지 위협받으면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 수출길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러시아가 폴란드 국경에서 불과 2km 떨어진 우크라이나 철도 시설을 드론으로 공격하면서 나토 접경 지역의 긴장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지만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행을 보장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올해 농수산식품 수출액이 역대 가장 빠른 253일 만에 100억 달러를 돌파한 가운데 라면과 신선식품 수출이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조선일보가 보도합니다. 미국 연방법원이 지난 2023년 10월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을 비롯한 여러 테러 사건과 관련해 북한과 이란의 지원 책임을 인정하고 약 6,50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미국 버지니아주 동부 연방법원은 테러 공격으로 피해를 본 미국인과 직계 가족 등 47명이 북한과 이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북한과 이란이 이란 혁명수비대와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세력 헤즈볼라 등의 무기와 훈련, 재정적 지원을 제공했다며 피해에 대한 연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판결문은 북한을 이란의 강력한 국가 단위 파트너로 표현하면서 양국이 1980년대부터 미사일과 로켓 개발에 협력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2000년대에는 북한군 인력이 레바논 남부에서 지하 군사시설과 터널 건설을 지원했으며 원고들은 이 같은 터널 체계가 하마스의 10월 7일 공격에도 사용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소송에 응하지 않아 이번 판결은 궐석 판결로 내려졌는데요. 실제 북한이 직접 배상금을 지급할 가능성은 낮지만 피해자들은 미국의 테러 지원국 피해 기금이나 해외에 동결된 북한 자산 등을 통해 일부 배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600mm 초대형 방사포, 전략순항미사일에 드론까지 동시에 동원한 협동화력습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북한은 서로 다른 종류의 무게체계를 동시에 운용하면서 목표물을 집중 타격하는 능력을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특히 탄도미사일과 방사포, 순항미사일뿐 아니라 최근 전쟁에서 중요성이 크게 높아진 무인기까지 함께 운용했다는 점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각종 미사일과 방사포의 성능을 시험하는 훈련을 반복해왔지만 최근에는 여러 무기체계를 하나의 작전 안에서 연계해 운용하는 능력을 강화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은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확대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병력을 파견하면서 현대전의 실전 경험도 축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드론이 정찰과 공격뿐 아니라 포병과 미사일의 표적을 찾아내는 데까지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북한군이 러시아에서 얻은 전쟁 경험과 전술을 자국의 훈련과 무기 운용 방식에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의 다양한 무기체계가 실제 전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연계될 수 있는지 관련 훈련과 군사 동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과 무기를 지원하면서 상당한 경제적 이익과 실전 경험을 얻고 있고 앞으로 최대 5만 명의 병력을 추가 파병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영국 BBC는 전문가들의 분석을 토대로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과 미사일 등 각종 무기를 공급하고 병력을 파견해 벌어들인 수입이 약 100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전했는데요. 이는 북한 경제 규모를 고려하면 상당한 수준으로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이 북한의 중요한 외화 확보 수단이 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북한은 러시아에 대규모 포탄과 미사일을 공급한 데 이어 직접 병력까지 파견하면서 양국 간 군사협력의 수준을 크게 끌어올렸는데요.
파병

된 북한군은 우크라이나 군과의 전투를 통해 드론과 포병, 전자전 등이 결합된 현대전의 실전 경험도 쌓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군이 기존에 경험하기 어려웠던 드론 중심의 전장 환경을 직접 접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북한군의 전술 변화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현금뿐 아니라 군사기술과 에너지, 식량 등의 지원을 받을 가능성도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러시아의 병력 수요가 계속될 경우 북한이 최대 5만 명 규모의 추가 병력을 보내면서 양국의 군사협력이 한층 더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국경경비사령부가 한국과 미국, 일본의 다영역 연합훈련 프리덤 엣지를 앞두고 평안북도 주둔 제31 여단의 최고 수준의 경계태세인 전투 동원 준비태세 전환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데일리 NK 평안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해당 명령은 지난 4일 긴급 하달됐고 장병들은 완전 무장한 상태로 주야간 24시간 잠복 근무에 들어갔는데요. 비상 상황을 틈탄 탈영과 탈북을 막기 위해 접경 지역의 야간 수색 주기도 기존 2시간에서 40분 간격으로 크게 단축됐습니다. 국경 일대 초소에는 실탄 120발과 수류탄 2발씩을 지급했으며 비인가 국경 접근자에 대해서는 즉각 사격할 수 있는 권한도 일선 초소장들에게 위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첫산군과 염주군 등 해안 지역에서는 레이더를 상시 가동하고 해상 탈북 차단 설비도 추가 설치하는 등 경계와 봉쇄를 강화했는데요. 하지만 식량과 부식물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장기간 완전 무장 근무가 이어지면서 병사들 사이에서는 피로와 배급 부족에 대한 불만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간 선박의 야간 운항과 강변 작업까지 금지되면서 주민들의 생계 활동에도 차질이 빚어졌고 식량과 생필품 유통이 끊길 수 있다는 불안도 커졌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세계 최대의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란과 친이란 세력에 잇따른 공세로 주요 원유 수출로가 동시에 위협받는 심각한 안보 위기에 놓였습니다. 지난 2월 말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으로 촉발된 전쟁 이후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이란의 통항 방해가 이어지고 있고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은 홍해 남부에서 해상 통제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후티 반군은 지난 7월 사우디 선박에 대한 봉쇄를 선언한 데 이어 이달 초 홍해 입구의 항구 도시 모카와 인근 섬을 잇따라 장악했습니다. 여기에 지난 11일에는 이라크 내 친이란 민병대 소행으로 추정되는 드론 공격으로 사우디의 핵심 동서 송유관 가압장이 파손됐습니다. 이 송유관은 하루 최대 700만 배럴의 원유를 수송할 수 있어 호르무즈 해협을 대신하는 우회 수출로로 활용되었는데요. 하지만 홍해의 불안에 이어 송유관까지 타격을 받으면서 사우디의 안전한 원유 수출로가 사실상 모두 위협받게 됐습니다. 후티 반군의 공격 여파로 사우디의 아시아행 원유 수출량도 지난 6월 하루 340만 배럴에서 8월에는 12만 8천 배럴까지 급감했는데요. 사우디는 파키스탄, 튀르키예 등과 방위 협정을 맺고 있지만 실질적인 군사 개입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미국도 추가 개입에 소극적이어서 대응 선택지가 제한적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러시아가 폴란드 국경에서 불과 2km가량 떨어진 우크라이나 서부의 철도 시설을 드론으로 공격하면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접경 지역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공격이 발생한 곳은 우크라이나와 폴란드를 잇는 주요 철도 노선 인근으로 러시아의 공격이 나토 회원국의 국경 가까이까지 이어졌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보리스 존슨 전 영국 총리와 칼 빌트 전 스웨덴 총리, 데이비드 퍼트레이어스 전 미국 중앙정보국 국장 등이 탄 열차가 공격에 앞서 해당 노선을 지나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다만 이들이 탄 열차가 러시아의 공격 목표였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러시아는 철도와 에너지 시설 등 우크라이나의 주요 기반 시설에 대한 드론과 미사일 공격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특히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군사 인도적 지원에 들어가는 주요 통로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폴란드 국경과 가까운 지역에서 러시아의 공격이 이어질 경우 우크라이나 전

전쟁의 긴장이 나토 회원국 주변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상대국의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그동안 발전소와 정유시설, 송전망 등 상대국의 에너지 기반 시설을 공격하면서 전쟁 수행 능력과 경제에 타격을 가해왔는데요. 특히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격은 전력 공급과 주민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면서 전쟁의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로 떠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양측이 에너지 시설 공격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실제 합의가 어떻게 이행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불확실성이 남아 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공격 중단 자체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지 않았지만 러시아가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실질적인 이행 보장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서는 전쟁을 끝내기 위한 외교적 논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전선에서는 여전히 공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에너지 시설 공격 중단이 실제로 지켜질 경우 향후 더 폭넓은 휴전이나 평화 협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올해 우리나라 농수산 식품 수출액이 역대 가장 빠른 253일 만에 1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올해 농수산 식품 수출액은 지난 10일 기준 100억 달러, 우리 돈 약 13조 4,500억 원을 돌파해 지난해보다 19일 빠른 역대 최단기간 기록을 세웠는데요. 농수산식품 수출액은 2021년 처음 연간 100억 달러를 넘어선 이후 해마다 달성 시점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최대 수출국은 미국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9% 증가한 18억 1,448만 달러를 기록했고 중국 수출도 14% 늘었습니다. 특히 아랍에미레이트 수출은 3억 3,171만 달러로 49.9%나 급증했는데요. 품목별로는 라면 수출액이 13억 760만 달러로 27.2% 증가했고 신선식품 가운데 딸기는 15.5%, 포도는 64.6% 늘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현지 소비자의 반복 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수출 품목과 시장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9월 17일 목요일 대한민국과 북한 날씨입니다. 목요일 남한은 전국의 하늘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오전부터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고요.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제주도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남한의 아침 최저기온 12도에서 20도, 낮 최고기온은 24도에서 29도로 전망됩니다. 북한은 전 지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7도에서 20도로 출발하고요. 낮 최고기온은 19도에서 27도로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먼저 수도권과 충청도 지역은 대체로 전 지역의 하늘에 구름이 가득하겠는데요. 충청도에서는 오후부터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서울과 대전 17도, 세종 16도, 낮 최고기온은 서울과 대전, 세종 모두 27도로 전망됩니다. 강원도는 대체로 전 지역이 하늘이 흐리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속초 17도, 강릉 16도, 철원 12도, 낮 최고기온은 속초 24도, 철원 26도, 강릉 24도로 예상됩니다. 전라북도는 대체로 오전에 하늘이 흐리다가 오후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는데요. 전라남도와 경상도는 하루 동안 하늘에 구름이 가득하겠습니다. 전라도와 경상도의 아침 최저기온 전주와 대구 17도, 구미 15도, 낮 최고기온은 전주 28도, 대구와 구미 26도로 예상됩니다. 제주도는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전 지역에서 강한 바람도 함께 불어올 예정입니다. 제주도의 아침 최저기온 서귀포와 이어도가 22도, 제주 19도, 낮 최고기온은 서귀포 27도, 제주와 이어도가 26도로 전망됩니다.

있다. 다음은 북한 날씨입니다. 평안도와 자강도는 대체로 오전에 하늘이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는데요. 황해도는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흐려지겠습니다. 평양과 안주, 장현과 개성, 사리원에서는 오후부터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평양과 개성 14도, 강계 9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평양과 강계

0: 22도, 청진 21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는 오전에 하늘이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고요. 서해 북부는 오전부터 구름이 가득하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17일 목요일 날씨였습니다.
1: 5217 성도님께서 문자 주셨습니다.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와 함께하면서 복음 통일을 꿈꿀 수 있어서 하나님께 참 감사합니다. 북녘에 계신 성도 여러분 모두 오늘도 힘내시고요. 또 대한민국의 한국교회 성도 모두가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복음 통일을 위해 앞장서는 귀한 하루 맞이하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곳곳에서 한 분 한 분씩 복음 통일을 위해서 같이 마음 모아주시는 여러분이 계셔서 저도 더 힘을 낼 수가 있네요.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저는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고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이었고요.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며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2: 나 어느 날 꿈속을
1: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 70년 은혜 70년

아파트 화재 시 국민 행동요령 캠페인. 우리 집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대피가 가능한 경우에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주세요. 이때 출입문은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말아주세요. 우리 집에 화재가 났는데 대피가 어려운 경우에는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으로 틈새를 막고 119에 신고 후 구조 요청을 해주세요. 다른 집에 화재가 났을 때는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 집 안에서 대기하면서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 후 안내방송에 따라 행동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집으로도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나가서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에는 빠르게 구조 요청을 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소방청과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무언가 임계점에 다다랐을 때 그동안 쌓아왔던 단편적인 그 무언가들이 놀랍게 연결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해석이 시작되기도 하죠. 그런데 임계점이 다다르기까지는 꾸준한 모습, 성실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성경 속에서도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는데요. 때가 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꾸준히 예배하며 기도하며 구제하던 고넬류의 집에 어느 날 하루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람의 나아만 장군은 요단강 물에 7번을 다 채우며 씻었을 때 병이 나았죠.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임계점,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지 않을까요? 그 하나님의 시간표에 다다를 때까지 낙심치 않고 신실하게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오늘의 첫 찬송 내 맘이 낙심되며 찬양사역자 이정림 사모님이었습니다. 이어서 이 세상 험하고 그리고 주 음성 외에는 두 곡의 찬양까지 올려드렸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의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누가복음 18장 1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에 대하여 비유를 들어. 우리 주님께서는 비유를 들어가면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해야 할 것을 그리고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일러주셨습니다. 언제나 우리 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표가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또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이어서 두 곡의 찬송 함께 올려드립니다. 도노마리아 김동현 씨의 우리 기도를 그리고 박신화 콰이어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진 프란시스코 밀러라고 하는 화가가 있죠. 아름다운 정원과 농부들을 그려 우리에게 익히 알려져 있는 화가이지만은 그가 젊었을 때에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밀레는 화려한 거실에 걸리는 그림이 아니라 생명력 있는 그림을 그리고자 애썼습니다. 이러한 밀레는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 철학자 루소와 아내가 있었습니다. 밀레가 접목을 하고 있는 농부, 그리고 있었을 때에 그림 한 점 팔리지 못한 밀레는 온기 없는 냄방에서 그림을 그려야 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은 굶고 있었습니다. 식량과 땔감이 떨어져 있었던 것이죠. 어서 빨리 이 그림을 팔아서 양식을 구해야 되는데, 밀레가 주섬주섬 옷을 입고 있는데 친구 루소가 찾아옵니다. 여보게 밀레, 내가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왔네. 드디어 자네가 그린 그림을 이해하고 사주겠다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말일세. 루소는 자기 일처럼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에게 돈을 주며 대신 그림을 골라오라고 부탁을 했네. 자, 여기에 돈이 있으니 받게. 루소는 두툼한 지폐봉지를 밀러에게 건네주면서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막 끝낸 접목을 하고 있는 농부의 그림을 들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지났을 때에 밀레가 루소의 집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쪽 벽에 낯익은 그림 한 점이 걸려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몇 년 전에 밀레가 그린 접목을 하고 있는 농부였었습니다. 루소의 따뜻한 마음을 안 밀레는 가슴이 뭉클했다고 그러죠. 그 순간 밀레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차오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벗의 생활고가 딱했지만은 그보다 벗의 자존심을 지켜줄 줄 알았던 루소의 배려 속에 참된 우정을 찾아보았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진실한 친구를 필요로 한다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한 친구로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그러한 분을 친구로 삼으면 이 세상 살아가는데 외롭지 않고 항상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찬양 서울 바합창단이었고요.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찬양까지 두 곡의 찬송 올려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또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세 곡의 찬양 함께 하신 후에는 고향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은혜 이야기들 찬송가 한 소절 한 소절 찬양 후에 함께 만나볼게요.

0: 안녕하십니까. 저는 양강도에서 온 나혈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172 빈들의 마른 풀같이입니다. 죽을 만큼 힘들게 세상에서 헤매이며 떨어졌던 저의 인생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저를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주님을 날마다 찬송하며 또 찬양하고 싶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이 찬송을 늘 부르고 싶고 또 제가 부르는 이 노래가 북한이 동포들에게 힘과 용기가 되어 남북의 장벽을 허물고 하루빨리 주님 안에서 삶의 소망을 안고 함께 살고 싶은 바람입니다.
1: 사망에서 영생의 길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북녘 양강도에서 온 라헬 자매의 고백인데요.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라헬 자매의 선곡이죠. 빈들의 마른 풀 같이 함께합니다.

철 따라 무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갈급한 심령 위에 찬양으로 답하여 봅니다. 양강도에서 온 라헬 자매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빈들의 마른 풀같이 조금 전 올려드린 향기로운 나무 앨범의 찬양에 이어서요. 나무엔 목사님의 목소리로 다시 한번 찬송합니다.

단비를 내리시는 이 땅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한 장이 쓰여지는 그리고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고도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오늘이라는 이 하루를 선물해 주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께 언제나 가장 최고의 것을 내어드리며 가장 최선으로 예배하며

큰 목소리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의 시간, 신앙생활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하루를 구하면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를 출발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북방선교의 기수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보내드립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계속해서 우리 주님의 말씀 함께합니다. 남포교회 최태준 목사님께서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본문으로 열왕기상 강의 두 번째 시간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오늘 본문은 다윗이 죽을 날에 가까이 오자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입니다.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이 땅에서 살아야 할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자기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말들을 하는 겁니다. 다윗은 두 가지 유언을 합니다. 첫 번째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이제 솔로몬이 이어받은 이 왕위가 어디에 서야 견고한지 또 왕이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잘 다스리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힘이 있어야 자신의 왕위를 지킬 수 있고 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나라를 통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힘이 될 만한 것들, 군대를 장악한다든지 아니면 자기를 지지하는 세력들을 힘으로 삼아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다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왕이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지 않아야 할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신명기 17장에 보면 왕이 되려는 자는 해서는 안 될 세 가지의 금기 사항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야 할 것과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야 할 것, 그리고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아두지 말 것입니다. 사실 이 세 가지는 세상이 힘이라고 여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건들입니다. 병마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힘을 발휘하는 전쟁 무기입니다. 큰 힘이 되죠. 아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당시에는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정략적으로 결혼을 통하여서 서로 결속되고 그렇게 해야 나라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많이 둔다라고 하는 것은 정략적 결속에 관한 힘입니다. 은금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 힘입니다.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세상에서 큰 힘을 발휘하는 것들입니다. 세상의 모든 왕들이 이 힘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통치할 왕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 강력한 힘이라고 할 것들을 쫓아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 단 하나 그가 힘으로 삼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주의 말씀을 평생 곁에 두어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야 하고

또 율법에서 말씀하는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에 청종하여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서서 교만한 마음을 갖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나라를 다스려 갈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그의 왕위와 나라를 견고하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왕권은 군사력과 외교력 그리고 경제적인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을 경배하며 주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때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다윗이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다윗은 솔로몬에게 그가 처리해야 할 후속 조치들에 대한 내용을 유언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세 명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수르야의 아들 요압입니다. 사실 요압은 평생 동안 다윗의 군대 장관으로서 충성을 한 사람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요압은 자기의 동생을 죽인 아브넬을 속여서 비열하게 죽였고 또 자기의 자리를 빼앗았다고 생각하는 아마사를 죽였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평화로울 수 있는 때에 전쟁을 일으키게 만든 일이라고 여겼고 그 피가 그에게 책임으로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요압은 충성된 군인이지만 그러나 잔인하게 사람을 죽인 살인죄가 그에게 있습니다. 다윗은 그 책임을 이 요압에게 지게 하라는 유언을 한 겁니다. 다음으로는 바르실레입니다. 이 바르실레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마하나임에 있을 때에 찾아와서 많은 음식으로 섬겼던 인물입니다. 압살롬의 반역이 실패로 돌아간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다윗이 바르실레에게 나와 같이 예루살렘 성으로 갑시다. 당신을 내가 평생 공개하겠다. 이렇게 제안했지만 바르실레는 자신의 연로함과 노쇠함을 이유로 들어 거절하고 아들 김함을 다윗에게 보내게 됩니다. 다윗은 유언으로 남기는 자리에서 이 바르실레가 자신에게 베풀었던 그 선의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그 은혜를 베풀라는 당부를 잊지 않고 유언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게라의 아들 시므이입니다. 이 시므이는 사울의 친족입니다. 사울의 친족이기 때문에 사울의 왕조가 다윗에 의해서 무너졌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다윗 때문에 사울의 친족으로서 누리던 모든 특권들을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윗에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리가 없습니다. 이 다윗이 승승장구할 것 같았지만 생각지 못하게 자기의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서 도망가는 모습을 보게 되자 길가에 나와서 온갖 퍼부을 수 있는 악담을 저주로 다 뱉어냈습니다. 피 흘린 사악한 자여, 내가 사울의 집안에 피를 흘렸는데 하나님께서 이를 갚아주시고 있다. 내 아들이 너의 나라를 뒤이어 갈 것이다. 라고 하는 악담을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바뀌었죠. 압살롬의 반역이 실패로 돌아가고 이제 다윗은 다시 왕으로서 예루살렘 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대로라고 한다면 시므이는 자기가 한말 때문에 다윗의 보복을 받을 것이라 두려워서 돌아가는 다윗 앞에 나아가서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그 용서를 구하는 시므이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하면서 칼로 죽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 시므이를 무죄한자로 여기지 말라는 요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다윗은 용서했지만 그렇다고 시므이가 무죄한 자가 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시므이의 죄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을 저

저주하고 모함했습니다. 악한 말로 험담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자기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해석하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은 자기에게 선의를 베푼 자를 잊지 않고 잘 대해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부탁을 하고 있고 또 자기를 거스르거나 힘들게 했던 사람들에게는 마치 뒤끝이 있는 사람처럼 그들을 결코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말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다윗의 유언은 앞으로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려가는 일에 있어서 미리 정적들을 제거하게 하는 그런 유언도 아니고 누군가에게 입은 은혜를 갚고자 하는 그런 유언도 아닙니다. 다윗의 유언이 무엇을 의도하고 있는지를 보려면 이 사건, 이 유언을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 저자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기록을 남기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열왕기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일차적으로 보는 지엽적인 문제들에 묶일 것이 아니라 훨씬 더 큰 신앙의 원리, 이스라엘을 이끌어가야 할 왕이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기는 유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열왕기 저자는 똑같은 이러한 상황에 처할 이 말씀을 읽는 독자들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이 상황에서 이 같은 조건 속에서 무엇을 힘으로 삼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다윗의 언약을 다시 생각해 보면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 내가 내 뒤에 날, 내 씨를 내 뒤를 이어 왕이 되게 하겠다.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에서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행하시는 모든 행위들을 이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다윗의 일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중요한 사실이 솔로몬에게 남기는 유언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다 내어 맡기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한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너의 왕위와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의미가 그 유언 안에 다 담겨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평생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또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배우면서 그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것들에 따라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막상 우리의 사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풀린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이런 불행한 일들은 내 생애에는 없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 불행한 일들이 여지없이 우리의 삶에 끼어들어옵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우리는 많은 생각들을 해보게 되죠.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에 갔는가? 하나님의 그동안 말씀을 통하여서 내게 주신 그 담대하라, 내가 책임진다, 그러니 너희 두려워하지 마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금 어떻게 지키고 계시는가? 우리는 수없이 많은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든지 아니면 원래 현실이라는 것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나라고 하는 운명론적인 그런 자리에 무너지게 됩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이 잘못됐는가? 저는 잘못되었다기보다는 그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던질 질문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너는 무엇을 힘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었느냐? 너가 힘으로 삼는 그것이 너의 생애를 책임질 수 있다고 믿고 있었느냐? 그렇지 않다면 너에게는 무엇이 힘이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던져야 하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손,
주의 도우시는 손길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기도할 때 자주 씁니다. 제 경험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저도 제가 열심히 해서 해보고 싶은 것, 이루고 싶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또 할 수 있으니 하려고 굉장히 무던히 애를 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표현이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없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내 삶은 그렇게 뭐 안 되는 일들로 채워지고 끝나야 되는가? 그렇지 않더라고요. 나보다 내게 더 큰 뜻을 품고 계신 하나님께서 내가 매몰되어 있는 상황이나 아니면 내가 한거할 수 없는 묶여있는 어떤 그런 조건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더 크게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었고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선하신 손,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결국 빈손이라고 하는 뜻인데 하나님은 이 내 빈손을 비워둔 것으로 놓아두시지 않고 오히려 풍성하게 넘치고 채워지는 하나님의 손으로 부어주신 것들이 훨씬 더 많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핀 말씀이 다윗의 유언입니다. 우리도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부르실 날이 있고 부르시면 가야 하는데 그때 우리는 우리의 가족들에게 유언으로 어떤 말을 남길까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무엇으로 여러분은 유언을 남기시겠습니까? 물론 자녀들이 좋아할 유언이 있겠죠. 사실은 너희가 모르는 땅이 많이 있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자녀들은 굉장히 기뻐하고 좋아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 자녀들의 생애를 정말 복되게 책임져 줄 수 있을까 생각하면 저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자식들이 평생을 가장 부유하고 넉넉하고 복된 자리에서 살게 하려면 어떤 유언이어야 할까? 다를 것 없습니다. 하나님 믿고 살아라 라고 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하나 더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내 생애에서 이루신 일들을 돌아보면서 자녀에게 남길 유언이 하나님 믿고 잘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유언을 남기려면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이 오늘 나 스스로에게 되묻고 다윗의 유언을 통하여 답을 찾아야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다윗은 세상적으로 가장 위대한 왕이었고 가장 성공한 왕이었습니다. 전쟁에서 패배할 줄 모르는 왕이었고 주변의 모든 나라의 왕들의 항복을 받아낸 왕이었습니다. 광활한 영토를 통치하였고 주변 나라의 복종 아래 정말 부국강병을 이룬 왕입니다. 세상 모두가 부러워할 권력의 최정점에 서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남긴 유언은 역설적이게도 세상의 힘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 이 단순하지만 그러나 영원한 진리가 되는 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유언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평생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과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윗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생애를 들여다보면 그는 평생 하나님과 그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여 살기를 애썼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삶의 처지와 정황과 자리가 어떠하든지와 상관없이 바로 거기에서 주의 말씀을 찾아내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도망만 다니다가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의 자비로우신 은혜 앞에

0: 자기가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한 사람입니다. 블레셋에 가서는 자기의 목숨을 미친 채 하며 구걸해야 할 정도로 비참한 자리에 처해 있었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구원된 것은 하나님의 손이 붙들어 주신 은혜의 결과라는 사실을 알기에 수치스러워하거나 모욕스러워하지 않고 구원의 주 되신 하나님을 찬송했던 자입니다. 죄를 지었을 땐 어떠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모태 가운데 잉태된 사람입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죄인입니다. 그러니 부디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간절한 용서의 은혜를 구했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이 다윗을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주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그의 생애에 역사에 오신 하나님이심을 알기에 이제 자신의 생애 마지막에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자신의 하나님을 그대로 간증하고 있는 것이 그의 유언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제 솔로몬을 이어서 주의 나라의 왕이 될 사람들의 그 왕됨과 그 통치 안에 그대로 녹아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왕이 그리고 그 백성이 가뭄에 콩나듯 드러날 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사라지지 않고 마치 도도히 흐르는 강물처럼 흘러흘러 다시 주의 나라를 회복해 하셨고 그 약속은 흘러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의 자리에 처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담아두신 그분의 목적과 뜻을 이루어내시기 위하여 오늘도 멈추지 않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지나온 우리의 삶에서의 고백이고 그리고 이 땅에 남겨질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에게 남길 수 있는 간증이자 곧 유언이 되는 겁니다. 이 복된 유언을 하기 위하여 살게 하신 날들 속에서 확인한 하나님과 그분의 역사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변함없이 이끌어 가실 내게 남겨진 날들 또 우리와 우리의 자녀와 후손의 날들 속에 하나님이 담으실 그 약속의 은혜들이 무엇일지를 소망하면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말씀 앞에 나를 세우고 그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 목숨을 걸겠다라고 하는 귀한 다짐들이 오늘 다윗의 유언을 통하여 우리의 고백이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윗은 평생 수없이 많은 굴곡진 역사를 살아왔지만 그의 고백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하나님 주신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심으로 인하여 가장 부요하고 복된 한 거룩한 성도의 자리에 세워줬음을 그의 유언을 통하여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고백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신 증거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셔서 행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든지 고통 가운데 처하든지 하늘의 주의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인하여 찬송과 영광의 고백을 갖게 하시니 행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에 간증이 되게 하시고 유언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를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에게 유언으로 남겨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을 나와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이 믿음과 신앙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귀한 은혜를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우리 주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남포교회 최태준 목사님께서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본문으로 열왕기상 강의 두 번째 시간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9월 17일 목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날씨는 전 지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대체로 흐려지겠는데요. 최저 기온은 제주 22도, 부산과 포항이 21도, 여수와 목포가 19도, 광주 18도, 서울과 대구가 17도, 강릉이 16도로 보이고요. 대전이 15도, 평양과 신의주, 개성이 14도, 함흥과 청진, 춘천이 13도, 강계가 9도, 해산이 8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광주 29도, 여수와 목포가 28도, 평양과 서울, 대전, 부산, 제주가 27도로 보이고요. 신의주와 강계, 개성, 춘천, 대구, 포항이 26도, 함흥과 해산이 25도, 청진이 22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북부는 어전에 하늘이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는데요. 서해북부는 어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흐려지겠습니다. 동해북부와 서해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안에서 오늘도 성령 충만한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바리톤의 김민성 씨였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믿음의 길을 우리 가족이, 우리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이 나아가 남과 북이 함께 걸어가는 복음 통일된 제사장의 국가로 나아가는 그날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호출부호 HLED 주파수 FM 93.1MHz 출력 1kW로 방송되는 FEBC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광주 극동방송의 연주소는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번영로 73번지, 송신소는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무등산 장불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광주극동방송은 광주를 비롯한 전남 서남부 지역의 복음화와 기독교 문화 창달을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광주극동방송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광주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광주극동방송 편성 책임자는 송옥석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시간 되십시오. 광주극동방송입니다. FEBC FM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FEBC 새벽 예배.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셔서 선물 같은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부드러운 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해 북한과 중국 동북 삼성, 연해주 지역 등 북방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방송으로 예배드리며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FEBC 새벽 예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통합 찬송가 259장, 새 찬송가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통합 찬송가 259장, 새 찬송가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0: 이 시간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정부 교회 안영남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십니다.
1: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지 않게 하시고 또 타인의 말과 행동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0: 귀를 기울이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나의 평안과 안전이 환경과 상황과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영원한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불안과 염려가 지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성령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안전한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민감리교회 차창규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9장 17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로 새로워지다 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십니다.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오늘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는 청취자 여러분과 북한 동포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도우심이 있는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25절의 말씀으로 예수로 새로워지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고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아멘. 그 사람들은 흔히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그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다고요. 그 살아보면 어느 정도 맞는 말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급한 사람은요, 나이가 들어도 급하고요. 고집이 센 사람은 세월이 지나도 쉽게 달라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말하지만 어느 순간 자기 자신에게도 말을 하더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 나이에 내가 어떻게 변할 수 있겠어. 내 성격은 평생 이대로일 거야.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죠. 성경은요, 인간의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어떻게 새롭게 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사울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사울은 원래 열심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누구보다 열심이 많았던 사람이죠. 많이 배웠고요. 확신도 있고요. 한번 옳다고 생각하면 끝까지 밀고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열심 앞에 사랑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열심이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되지 않고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는 데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기 위해 다메섹까지 찾아갔다고 그랬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사랑이 없는 열심은 사람을 살리지 못하고 죽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옳다고 확신해도 사랑이 없으면 사람을 아프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진리를 만난다고 하면서도 사람을 정죄할 수 있고요. 열심히 일한다고 하면서도 가장 가까운 사람을 힘들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사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죠. 사람을 잡으러 가던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고요. 교회를 무너뜨리던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었고요. 예수를 대적하던 사람이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바꾸었을까요? 그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이 새로워지죠. 그렇다면 무엇이 새로워지는지 아십니까? 첫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른 눈을 주시는 겁니다. 17절에서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말합니다.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내가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울은 원래 보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많이 본 사람이었고요. 많이 배운 사람이었고요. 율법도 알고 당시 유명한 율법교사 가말리에게 배웠고요. 자기 신앙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보지 못했죠. 사람은 보았지만 영혼은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율법은 보고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자기의 오름은 보았지만 자기가 주고 있는 상처는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눈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을 예수님께서 멈춰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되었죠. 그런데 참 역설적인 것은요. 사울은 눈을 감고서야 비로소 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얼마나 잘못 보고 있는지를 보았다는 얘기죠. 자기가 핍박하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18절에서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육신의 시력을 회복한 사건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울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이죠. 사랑하는 청취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문제는 크게 보면서 은혜는 작게 볼 때가 있죠. 다른 사람의 허물은 잘 보면서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아파하는지는 보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 실패는 크게 보면서도 그 실패 뒤에서도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구약의 민수기의 열두 정탐꾼도 같은 땅을 보았죠. 거인도 똑같이 보았고요. 높은 성벽도 똑같이 보았습니다. 근데 열 명은 거인을 보면서 두려워했고요. 여호수아 갈렙은 그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얘기입니다. 환경이 달랐던 것이 아니죠. 보는 눈이 달랐다는 겁니다. 믿음은 현실을 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상황이 먼저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바라보는 내 눈이 먼저 달라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의 눈에서도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만 보던 눈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요. 사람의 허물만 보던 눈으로 그 사람의 아픔을 보고 실패만 보던 눈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다음 길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다른 사람으로 만드시죠. 자, 17절 말씀을 다시 보면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아주 놀라운 말로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형제 사울아 라고 말이죠. 자, 아나니아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온 사람이죠. 교회를 핍박했고요. 성도들을 감옥에 넣었던 사람입니다. 아나니아 입장에서는 두려운 사람이고요. 어떻게 보면 원수와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아나니아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제 사울아. 자, 이 한마디 속에 복음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들은 사울의 과거를 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의 미래를 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핍박자를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를 가리켜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너무 쉽게 단정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원래 저래. 저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야. 때로는 나 자신까지 단정할 때가 있죠. 근데 하나님은 오늘의 모습만 보고 한 사람의 인생을 끝내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사람은 과거를 보지만 하나님은 가능성을 보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사울을 변화시키는 과정에 아나니아라고는 한 사람을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형제 사울아, 정죄의 말이 아니죠. 복수의 말도 아닙니다. 받아들이는 말이었죠.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 비난보다 더 강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죠. 정죄보다 더 큰 힘이 있습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아나니아가 안수하니까 사울은 다시 보게 되었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직분받고 봉사하는 것도 감사한 일이죠. 근데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바랍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말은 여전히 사람을 아프게 하고요. 직분은 있는데 용서하지 못하고요. 봉사는 많이 하는데 사랑이 점점 메말라가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더 깊은 은혜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셔야 되겠죠. 생각을 새롭게 하고요. 말을 새롭게 하시고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새롭게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 없는 열심이 사랑 있는 열심으로 바뀌고 사람을 판단하던 사람이 사람을 품게 되고 상처를 주던 입술이 사람을 살리기는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로 새로워지는 일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다른 길로 인도하시죠. 20절의 말씀입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즉시로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오래 계산하지 않았어요. 조금 더 생각해보고 형편이 좋아지면 준비가 되면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즉시

0: 뒤로 움직였다는 것이죠. 왜 그러신지 아십니까? 진짜 변화는 생각에서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 만났다는 것은 종교적인 지식 하나가 더 생겼다는 뜻이 아니죠. 인생의 방향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람을 잡으러 가던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예수를 대적하던 입으로 이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목적이 달라졌고요. 사는 이유가 달라졌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죠.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우리도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실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에게 먼저 전화해야 되겠다.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말해야 되겠지. 이 관계는 이제 풀어야겠다. 이 잘못된 습관은 끊어야겠다. 이제 정말 하나님께 순종해야겠다. 자,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때 우리에게 가장 많이 찾아오는 말도 있습니다. 나중에 전화하고, 나중에 용서하고, 나중에 시작하고, 나중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사울은 즉시로 움직였다고 했어요. 은혜는 우리를 움직이게 한다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내 마음에 어떤 일을 깨닫게 하셨다면 너무 오래 미루지 않기를 바랍니다.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풀어야 될 관계가 있다면 먼저 손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시작해야 될 일이 있다면 시작하십시오. 사랑을 표현해야 된다면 오늘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가장 좋은 때는 언제나 지금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사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도 그는 열심히 있었어요. 지식도 있고 확신도 있고, 그러나 예수님 만나자 그의 인생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걸 알 수 있기 바랍니다.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고요. 다른 사람이 되었고요. 다른 길로 걷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몇 가지 좋은 습관만 가르쳐 주시는 분이 아니죠.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하지 않길 바랍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지. 이 나이에 무슨 변화가 있겠어? 나는 너무 많이 실패했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마지막 말이 아니죠. 과거가 마지막 말이 아닙니다. 실패가 마지막 말도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울을 새롭게 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차가워졌습니까? 예수님의 눈으로 다시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사랑이 식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오래된 생각과 습관에 갇혀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수 있기 바랍니다. 가야 할 길을 알면서도 망설이고 있습니까? 오늘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로 보는 눈이 새로워지고, 예수로 사람이 새로워지고, 예수로 인생의 일이 새로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변화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로 새로워져 사람을 살리고 사랑을 살리고 복음을 삶으로 보여주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문제보다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며 사람의 허물보다 그 영혼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성품이 예수님을 닮게 하시며 사랑 없는 열심이 아니라 사랑으로 사람을 살리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마음에 주시는 감동을 미루지 않고 오늘 순종하게 하여 주시며 사울을 새롭게 하신 주님께서 우리도 날마다 새롭게 하셔서 어디에 있든지 복음으로 삶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성민감리교회 차창규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9장 17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로 새로워지다 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2292국에 8115번, 서울전화 02-2292에 8115번 성민감리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통합찬송가 444장, 새찬송가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통합찬송가 444장, 새찬송가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기도 하심으로 FEBC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그리고 북방 전역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라디오를 통해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새벽 예배 함께했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 하시며 받은 은혜와 청취 소감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또한 북방 지역의 성도님들도 신앙 간증과 은혜 나눔, 방송 소감을

편지나 엽서에 적어 보내주시길 간절히 기다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FEBC 새벽 예배 문명선 PD 앞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승리하는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FEBC 새벽 예배 제작 진행의 문명선이었습니다. FEBC 새벽 예배는 결의, 나라, 누리를 하나님께 조국교회의 부흥과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기업 주식회사 K2팜과 함께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신명기 22장 13절에서 21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가까운 사람을 버리려는 악을 제하여 버리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가까운 사람을 버리려는 악을 제하려면 첫째, 말씀의 증거를 가져야 합니다. 13절과 14절에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이라고 해요. 남편이 아내를 무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실증이 나거나 다른 이유로 아내를 버리고 싶어 할 때 여자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인 순결을 문제 삼아 쫓아내려는 악한 모함이에요. 이 얼마나 억울하고 참담한 상황입니까? 당시 사회에서 여자는 자신의 무죄를 스스로 증명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약자였어요. 남편의 말 한마디로 가문 전체가 수치를 당하고 심지어 처형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때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15절에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라고 해요. 그리고 17절에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며 그 자리 옷을 펼칩니다. 결혼 첫날 밤에 흔적이 담긴 자리의 옷을 증거로 제시하여 남편의 거짓 악평을 깨뜨리고 딸의 무죄와 거룩함을 증명해내는 것이죠. 부모는 딸의 거룩과 생명을 지키고자 그 표적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악한 모함과 거짓 비방이 몰아칠 때 나를 살리는 것은 내 변명이나 세상의 영향력이 아니에요. 오직 분명한 증거와 표적입니다. 이것은 곧 오늘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저 역시 남편이 하루아침에 주님 곁으로 간 사건 가운데서 저를 살리신 에스겔 말씀이 저에게는 분명한 표적과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후 목회를 시작하며 순간순간 억울하고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제게 주신 말씀이 표적이요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영혼 살리는 일에 매진하며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누군가의 거짓

비방이나 사탄의 정죄 앞에서 어떤 증거와 표적을 붙들고 있나요? 장로들 앞에 펼칠 나의 간증이 있나요? 부모로서 내 자녀에게 가르치고 간직하게 해줄 말씀은 무엇입니까? 가까운 사람을 버리려는 악을 제하려면 둘째, 음란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18절과 19절에 보면 그 성읍 장로들은 아내를 모함한 남편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워 악평을 퍼뜨린 죄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징수하여 여자의 아버지에게 줍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그 남편의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합니다. 거짓으로 한 영혼의 인격을 짓밟고 가정을 파괴하려 한 자에게 단호한 징벌을 내려 말씀으로 그 가정을 지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20절에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21절에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라고 해요. 하나님은 음란과 거짓을 결코 가볍게 넘기지 않으십니다. 왜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으로 끌어내어 돌로 치게 하셨을까요? 그 아버지의 집에 자녀의 거룩을 가르쳐 지키도록 하지 못한 책임을 묻는 것이죠. 돌로 쳐 죽이라는 것은 내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교회를 떠난다면 그의 아버지 집 문 또한 책임을 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문제아는 없고 문제 부모만 있습니다라는 말은 제가 섬기는 우리들 교회에서는 누구나 다 아는 말이에요.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며 자랍니다. 예배가 최우선인 모습, 목장 공동체를 섬기며 사랑하는 모습, 말씀을 지켜내는 모습이 바로 그의 아버지 집 문이 되어 내 자녀를 지켜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가정은 내 자녀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문인 동시에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자녀를 지켜내는 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 문을 통해 들어오려는 음란과 유혹 등 세상의 악을 철저히 막아내야 합니다. 부모가 먼저 악을 제거하고 죄에서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어떤 장로님에게 자녀가 혼전 순결을 지키지 못하고 아이를 낳는 사건이 생겼어요. 그러자 자신이 이전에 바람을 피운 일, 곧 무덤까지 가져가려 했던 비밀을 공동체에 드러내어 고백하고 교회의 치리를 받으셨다고 해요. 이런 모습이 곧 돌로 치는 적용, 곧 내 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적용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와 음란에 대해 돌로 치듯 단호하고 절연하게 끊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자녀의 삶에 거룩함의 울타리를 세워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적용해 보세요. 아버지의 집 문을 넘어온 죄악은 무엇입니까? 부모로부터 이어지는 악은 무엇인가요? 단호히 끊어내야 할 음란의 죄는 무엇입니까? 진지한 교제를 할 수 없던 자기 민낯을 말씀으로 해석하고 교회에서 양육받으며 믿음의 자매를 만나 함께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청년 시절 저는 3개월을 넘기지 못하고 여자친구와 헤어지곤 했는데 그때마다 스스로를 탓하고 상대를 원망하며 음주와 음란이 점차 제 습관으로 자리 잡았어요. 30대가 되어 지인의 소개로 교회에 나가 세례와 양육 훈련을 받고서야 제가 연애를 못하는 이유를 깨달았지요. 저는 비방거리를 만들어 아내에게 누명을 씌운 14절의 남편처럼 상대와 건강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육적인 만남만 원했는데 그런 잘못된 생각 때문에 진지한 교제로 이어질 수 없었던 거예요. 그날 이후 저는 자주 가던 유흥업소의 발길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양육훈련을 마치고 공동체 지체에게 한 자매를 소개받았어요. 그러나 신교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양육훈련 심화 과정을 함께 받았고 저희는 서로 과제한 내용을 나누며 친밀해질 수 있었어요. 그러다 혼전순결 이야기가 나와서 저는 교제하는 동안 우리가 동침하는 일은 없을 거야 라고 선언하듯 말했지요. 순간 여자친구는 당황했지만 그 말이 저와의 결혼을 결심하는 데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해요. 그 후 저희는 교회에서 결혼하고 어느덧 공동체와 함께 10년 넘게 신앙생활을 이어오고 있어요. 물론 여느 부부처럼 다투기도 하지만 갈등이 생길 때마다 공동체에 나누고 화해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답니다. 저의 악을 제하고 말씀 안에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저의 적용은 아내의 말을 무시하지 않고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아내와 다투고 나면 아내 탓을 하기 전에 제 잘못부터 돌아보고 공동체에 나누겠습니다. 입니다.

0: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끊어내지 못한 죄악이 있다면 오늘 말씀 앞에서 돌이키시길 바라요. 그 죄악을 공동체 앞에 고백하고 돌이킨다면 그것이 곧 내 자녀를 지키는 표적이 되어 죄가 말씀 앞에 힘을 잃고 그의 아버지 집 문을 넘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릴게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거룩함을 잃어버린 채 음란과 거짓으로 살아가는 저희의 악함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가리려고 다른 사람과 환경을 탓하고 배우자와 이웃을 비방한 악함이 우리 안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자녀의 문제 앞에서 아이를 탓하기 전에 그 문이 되어야 할 우리 자신부터 돌아보게 하시고 무덤까지 가져가려던 비밀도 공동체 앞에 정직히 고백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음란과 거짓을 돌로 치듯 단호히 끊어내길 원합니다. 남을 모함하고 비방하여 한 영혼의 인격을 짓밟는 악과 절연하고 돌아서길 원합니다. 반대로 억울한 비방과 사탄의 정죄가 몰아칠 때는 오직 주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증거와 표적으로 붙들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저희 가정이 세상의 유혹을 막아내는 거룩의 문이 되게 하시고 예배와 말씀을 지켜내는 우리의 뒷모습을 보며 자녀들이 거룩의 길을 함께 걸어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도 주님 주신 축복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7장 27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아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태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세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잇대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잇대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 새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 열 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천 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잇대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애워싸고 쳐 죽이니라.

주님이 허락하신 새 아침입니다.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한 알의 겨자씨와 같다고 하셨어요. 겨자씨는 아주 작아서 바람에 날려갈 수 있을 만큼 작은 모습이지만 나중에 자란 후에는 큰 나무를 이루고 숲을 이루어 새들이 깃들일 수 있게 될 만큼 큰 나무가 됩니다. 씨앗은 작지만 생명이 깃들어 있고 생명이 있기에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면서 비록 작게 시작하지만 생명이 자라고 자라 마침내는 온 땅에 차고 넘치게 되는 미래의 나라로 설명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인 우리들은 생명의 씨앗을 품고 미래를 향한 희망을 기르며 나아가는 비전을 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된 사람들에게 주어진 사명이기도 하고 또 축복이기도 합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준비된 첫 곡입니다.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서울 모태트 합창단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 생활 365일 새 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요한복음 16장 10절 말씀입니다. 고귀한 종치기.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영국 남부도시 켄터베리에 니콜라이라는 이름의 교회 종지기가 있었습니다. 니콜라이는 17살 때부터 교회에서 살며 60년 동안 같은 시간에 종을 쳤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하찮은 일이었지만 니콜라이는 종치는 일에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고 예배 시간을 알리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 시간을 목숨처럼 지켰습니다. 사람들은 니콜라이가 종을 치는 시간에 맞춰서 시계를 맞출 정도였습니다. 나중에 장성한 두 아들이 성공해 아버지에게 종치는 일을 그만두고 쉬시라고 말했지만 니콜라이는 계속해서 종을 쳤습니다. 니콜라이가 종을 치는 것은 돈을 벌거나 할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기쁨이 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니콜라이는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종을 쳤다고 합니다. 워낙 오래전 일이라 정확한 자료는 남아있지 않지만 니콜라이의 삶에 감동을 받은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니콜라이 사후에 귀족의 지위를 내려주었다는 야사가 있을 정도로 니콜라이의 삶은 많은 영국인에게 귀감이 됐다고 합니다. 자신이 맡은 일을 소중히 여기며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주님의 충성된 일꾼이자 고귀한 사명자입니다. 오늘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귀한 사명임을 기억하고 열과 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듯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맡은 일을 소중하게 여기며 최선을 다하는 주님의 충성된 일꾼이 되게 하소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인지 메모해 지혜롭고 충성스럽게 실행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아이노사 창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에 노영건 씨가 노래합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준비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오늘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서울시 강북구에 위치한 새은혜교회 황영택 목사님께서 미가서 5장 7절에서 9절을 본문으로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오늘 여러분과 함께 미가서 5장 말씀 가지고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일곱 번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말씀을 함께 7, 8, 9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담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숲풀의 짐승들 중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 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아멘. 사실 미가서 5장은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탄생의 이야기를 기록해둔 그것이 바로 미가서 5장이죠. 근데 이 말씀 가운데 야곱의 남은 자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겠지만 여러분 또한 저 또한 야곱의 남은 자로 이 자리에 있거든요. 오늘 그 남은 자의 이야기를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시죠.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 봅니다. 시들지 않는 나무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라고요? 무려 물가에 심겨지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 제가 근원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표현하면 근본이란 말이죠. 근본이 분명해야 그래야 흔들리지 않거든요. 뿌리의 바탕 말이죠. 사람도 그러잖아요. 꽤 똑똑하다고 해서 꽤 돈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근본이 발라야죠. 근본이 발라야 그 사람이 존중의 대상이 되죠. 그게 근본 근원이거든요. 이것을 성경은 원천의 복이라 그럽니다. 원천. 창세기 49장에는 야곱이 그의 열두 아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긴 기록이 있습니다. 그 기록 중에 요셉이라는 11번째 아들에게 들려준 유언 중에는 그가 이런 복을 받게 될 거라 말했습니다. 위로는 하늘의 복, 아래로는 깊은 샘의 복 기록했습니다. 깊은 샘의 복을 옛 번역 개역 성경은 원천의 복이라 기록했습니다. 원천. 원천 근원이라는 뜻은 드러나 보이지는 않지만 그 밑바닥에 반드시 도사리고

있는 이게 원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드러나 보이지는 않은 것 같지만 반드시 존재하는 그 깊은 곳에서의 복을 경험함으로 남은 자의 인생을 산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가뭄이 왔을 때도 메마르지 않고 남아 있을 수 있으려면 뭐요? 물가에 심겨져야 되죠. 원천의 복을 받아야 된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도 깊은 원천의 복을 받으면 남아있게 된다고요. 오늘 말씀 그대로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들 가운데 있을 거래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가뭄과 고통과 돌풍과 광풍 속에서도 남아있으려면 원천의 복을 받아야 된다. 그러지 않겠어요? 당연한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원천의 복을 받아 시들지 않는 인생의 특징을 7절에서 중요한 두 단어를 사용해서 설명을 합니다. 저와 함께 7절 읽어보시죠. 시작!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담비 같다. 두 단어는 이것입니다. 이슬. 두 번째, 담비입니다. 여러분, 이슬과 담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하늘로부터 내린다는 겁니다. 이슬을 여러분이 내리시나요? 비를 여러분이 내리시나요? 아니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풀의 담비 같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장 중요한 식물을 살리는 수분 공급이 어디에서 온다고 믿었냐면 이슬에서 온다고 봤습니다. 비는 잘 내리지 않는데 기온의 차가 심해서 밤이면 새벽이면 뭐가 내려요? 이슬이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슬이 가장 중요한 수확의 도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슬이 없으면 그들은 진짜 메마른 진짜 수확을 거둘 수 없는 땅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슬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슬이라는 것은요, 여러분과 제가 잠들어 있는 시간에 내리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저의 수고의 모든 것을 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리는 은혜가 무슨 은혜라고요? 이슬의 은혜예요. 여러분 애쓰셔야죠. 저도 애를 써야죠. 그런데요, 이 애쓰는 것보다 애쓰지 못할 상황에도 주어지는 은혜, 이게 이슬 같은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걸 먹고 산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 이슬의 은혜가 없으면 어떤 작물도 수확을 거둘 수 없다고 그들은 생각했던 거죠. 또 한 가지, 단비래요. 단비는 뭐냐면요, 풍성한 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비가 찔끔찔끔 오는 게, 풍성하게 내리는 비를 단비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단비는요, 하늘로부터 온다 그랬죠?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목사님, 인공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공비 찾아봤죠. 찾아봤더니 여러분 잘 들으셔요. 가뭄 지역에 인공비를 내리는 경우가 많대요. 중국 혹은 아랍 지역 혹은 중동 지역에 그런 비를 많이 내린다 합니다. 찾아보니까 인공비는 이런 절차를 거친다 하나요? 구름이 있는 곳에 구름 위로 비행기나 로켓을 보내서 그곳에 빙정핵, 빙이라는 건 얼음빙자, 정은 결정체, 핵. 빙정핵, 다시 말하면 그 가장 많이 쓰는 게 요드화 은이랍니다. 그것을 뿌린답니다. 뿌리면 그 구름 속에 있는 수분들이 이 빙정핵인 요드화 은과 함께 결정 탑해서 차가운
얼음 알갱이가 되어서 무거우니까

떨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오는 과정에 녹아서 비가 된다는 겁니다. 혹은 구름 위에 드라이 아이스, 영하 40도 정도 됩니다. 그것을 뿌리면 크기에 있는 또 다른 수분과 함께 묶여져서 또다시 흘러내리면 비가 되는, 이게 인공비라는 거예요. 혹은 요즘은요, 요도와 흔이나 그 다음에 드라이 아이스를 뿌리지 않고 전하를 집어넣으면 자기들게 지식 해가지고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인공비에 대한 기록을 찾아보니까 인공비의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인공비는 구름 없이는 내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구름이 있어야 돼요. 구름. 근데 그 구름도 수증기를 꽤나 포함한 구름이어야 된대. 구름도 바짝 마른 구름에는 아무리 요도와 은이나 드라이 아이스를 뿌려도 비가 안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인공비는 전역을 커버할 수가 없대. 왜요? 구름이 여기는 있는데 저기는 없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지역이 한정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랬죠. 우리는요,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과 담비의 은혜를 누려요. 내가 물론 물을 주죠. 내가 물론 인공비를 내릴 수도 있죠. 그런데요, 진짜 우리에게 공급자가 되시는 분은 하늘 위에서부터 오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남은 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남은 자는 여러분과 제가 열심히 살아 땀을 흘리고 애를 쓰고 밤잠을 설치면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이슬과 담비의 은혜가 있어야만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노력할 수 없는 상황, 어쩌면 몸이 아파서, 어쩌면 배우지 못해서, 어쩌면 여러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내려오는 이슬의 은혜, 그걸로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마음이 꼭 따라붙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7절 뒷부분에 있어요. 다시 7절 전체를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담비 같아서, 시작!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않을 거다. 뭐요? 사람을 기다리지 않고요, 인생을 기다리지 않는다. 한국말로는 기다린다는 이 말이 똑같이 번역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는 두 개의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다린다는 단어는 카바라는 단어입니다. 카바라는 이 단어는요, 뜻이 뭐냐면 간절하게 사모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슬과 담비를 먹고 사는 사람이요, 그것이 원천의 복인 줄 아는 사람들은요, 사람을 간절하게 사모하지 않는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요,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도 얻어야 되고요, 인정을 받기도 해야 되고요, 칭찬을 얻기도 해야 되고요, 사람과의 관계도 참 잘 맺어야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을 진짜 간절하게 사모하는 인생은 아니다. 칭찬받으면 좋죠. 인정받으면 더할 나위 없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그래, 사람에게 칭찬 못 받을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내 인생을 걸고 살지 않아. 제가 자주 쓰는 말이잖아요. 사람에게 걸고 살지 마라, 여러분. 사람의 평가를 자들으려고 너무 애쓰지 마라. 그렇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노력하지 않고 살라는 뜻이 아니라고 몇 번 강조했죠. 아무리 노력해도요, 우리는 사람을 간절히 사모하는 인생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야곱의 남은 자. 야곱의 남은 자인 여러분과 저는 사람을 간절하게 사모하면서 살지 않아. 나를 사랑해주면 고맙죠, 뭐. 저를 인정해주면 더 말할 것도 없이 행복하죠, 뭐. 그러나 그것에 내 인생을 걸고서 안 되면 어쩔 줄 몰라 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지는 않는다. 두 번째,
기다린다는 단어는 야할이라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이 말은 확신을 가지고 기다린다라는 뜻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오늘 성경 말하냐면 하나님의 사람, 원천의 복을 받아 사는 사람, 그리고 야곱의 남은 그 사람은 인생을 확신하면서 살지 않는다. 저 사람이 나 도와줄 거야. 나하고 이제 그 관계를 생각해 보니까 저 사람이 반드시 나 도와줄 거야. 또 내가 어려울 때 저 사람 도와줬으니까 그 사람이 나 도와줄 거야 라는 뭐예요? 확신. 이걸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확신하잖아요. 저 사람은 내 편일 거라고. 남편이라니까? 여러분, 내 편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인생을 기다린다, 기다리지 않는다 이 말은 내가 확신을 가져. 저 사람 내 편이야. 나 도와줄 거야. 나와 함께 할 거야. No way. 성경 그렇게 말하시잖아요. 사람을 기다리지 않고 인생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을 야곱의 남은 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원천의 복을 꿈꾸며 사는 사람. 여호수아 11장에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마지막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마침내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마침내 아이성을 무너뜨리면서 중부 지역을 점령을 합니다. 그게 가나안 땅 첫 번째 정복 전쟁입니다. 그 중앙 지역을 정복하고 난 다음 그들은 남쪽으로 내려와서 남쪽을 다 정복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오고 나니까 북쪽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에게 소문이 들려졌을까요? 안 들려졌을까요? 들려졌겠죠. 야, 저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땅에 들어왔는데 중부 지역도 다 점령하고 이제 남부 지역을 다 점령하고 이제 북쪽으로 올라온대. 그랬더니 북쪽에 있던 모든 가나안 족속들이 다 모여가지고 연합 대군을 만든 겁니다. 들어보셨던 헷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뭐 가나안 족속 다 해가지고 대군을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았는지 여호수아 11장은 그들의 군대가 해변에 큰 모래처럼 많았대. 엄청 많았다는 겁니다. 드디어 메롬 강가에서 전투가 시작됩니다. 근데 그 전투가 시작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 내가 저들을 완전히 진멸해 줄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 내가 완전히 진멸해 줄 거야. 얼마나 마음 든든했을까요? 근데요, 참 이상한 것은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덧붙인 말씀이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는 그들을 만일 정복하고 난 다음에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다 끊어버려. 그리고 그들의 병거를 다 불태워버려. 여러분, 아직 전쟁도 안 했어요. 전쟁을 안 해서 아직까지 이길지 안 이길지도 몰라요. 아니, 진짜 말을 전리품으로 얻을 건지 병거를 가져오게 될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전쟁도 하기 전에 너 그들의 말, 그들의 병거 믿고 전투하지 마. 우린 누구 믿는다고요? 하나님이요. 드디어 전투가 시작됐어요. 그 엄청난 대군이 완전히 다 무너져요. 그랬더니 여호수아 11장 9절은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는지 기록을 남기고 있어요.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볼까요? 명령대로 행하여 힘줄을 끊고 병거를 뭘로? 불로 살라더라. 제가 그랬잖아요. 신앙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슬의 은혜와 담비의 은혜로 사는 원천의 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들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어떤 힘, 말의 힘, 술의 병거의 힘, 군대의 힘, 그것을 기다리지 않는다고. 그게 나에게 승리를 줄 거라고 간절히 그것을 얻기 위하여 사모하며 살지 않는다고. 그것이 나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하면서 살지도 않는다고.

0: 제가 의학 정보를 읽어보니까 치매가 올 때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난청이랍니다. 난청. 제가 귀가 어둡거든요. 그게 걱정인 거예요. 내가 치매가 빨리 오는 거 아닐까? 난청. 근데 그 글을 읽는데 저한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난청이 생기면 영적인 치매가 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야곱의 남은 자는 여호와께로부터 내려오는 이슬의 은혜와 담비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 그 사람들은 사람을 기다리거나 인생을 목매 달아 기다리고 있지 않아 라고 말한 이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면 난청이 생기면 영적인 치매가 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이런 치매 걸린 사람 알잖아요. 아무것도 못해. 집 주소를 아나요? 전화번호를 아나요? 이게 영적 치매잖아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듣고 그 말씀, 그렇지, 우리는 사람 기다리지 않아. 인생을 나의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하지도 않아. 그런 사람들은 이런 능력을 갖고 살아요. 8절과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숲풀의 짐승들 중의 사자 같고 양떼 중의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 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게 되기를 바라노라. 여러분, 이렇게 원천의 복을 누리는 살면요, 그 사람의 삶이 엄청난 능력의 삶을 살아. 어떤 것들이 걱정할 거 없어. 왜요? 사자와 젊은 사자 같으니까. 그들이 지나가면 다 짓밟고 지나가서 그들로부터 건져낼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늘 그러잖아요. 예수 잘 믿으면요, 별로 걱정할 게 없어. 하나님이 계신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면요, 하실 거거든요. 하나님이 손을 펴시면 동풍이 불기 시작할 거거든요.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오시면요, 온 곳에서 전부 다 메추라기가 날아들 거거든요. 하나님이 바람을 불면요, 홍해 갈라질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의 은혜, 그분께로부터 내리는 풍성한 비의 담비의 은혜를 먹고 사는 거죠. 이 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누리면서 살면 좋겠습니다. 너무 여러분, 사람의 도움, 그것은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하셔야 합니다. 내가 뭘 하면 되지? 내가 최선을 다하면 되지? 아니요. 최선 다하되 하늘로부터 내리는 이슬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간절히 사모하시면 여러분과 제가 아무것도 못하는 그 순간에도 막 부으시는 이슬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의 은혜,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풀 위의 담비의 은혜 누리게 하여 주셔서 어떠한 것도 두렵지 않은 젊은 사자 같은 담대함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오늘의 양식 지금까지 서울시 강북구에 위치한 새은혜교회 황영택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제주 제일감리교회 김성국 목사님입니다.
1: 하나님이 세우시고 이끄시는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과거 많은 선교사님들의 거룩한 순교를 통해 이 땅에 교회와 병원과 학교를 세워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인재를 양성하여 지금의 한국을 이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1907년 성령의 부흥을 다시금 꿈꾸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땅에 강력한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날로 부흥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통해 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가 안정되게 하시고 모든 국민들이 진정한 사랑을 회복하여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국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날을 소망하며 어제도 오늘도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시 후 송옥석 PD가 진행하는 좋은 아침입니다가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2016년 9월 17일 목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송옥석입니다. 한 여성이 자신의 하루에 우선순위를 매기기로 결단합니다. 바쁘고 불규칙한 생활이지만 그녀는 자신의 건강을 위해 무슨 일이 있어도 산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죠. 그리고 하나 더 결심을 하는데요. 그것은 산책을 할 때 그냥 정신없이 걷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산책을 할 때 무슨 일이 있어도 저 새들이 노래하는 것을 듣겠다. 그 새들의 노래를 듣는 시간을 꼭 만들겠다라고 결심한 거예요. 참 이 우선순위가 귀하더라고요. 그 산책 정도 한다 이 정도는 제가 알겠는데 산책을 하면서 그 목적이 새들의 노래소리를 듣는 시간을 만들겠다. 그 우선순위, 그녀의 삶의 의미와 기쁨을 더해주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 여러분도 자연스럽게 드시죠? 그런데요, 오늘 우리 성도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과연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우선순위는 가장 급한 일이나 가장 생산적인 일인 경우가 많죠. 우리는 늘 시간이 없어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지 못하고 시간이 없어서 영혼을 돌보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시간의 양이 아니라 우선순위의 부재인 것이죠. 맞습니다. 하나님 자녀들의 우선순위는 우리 삶에 하나님을 가장 1순위로 생각하고 채워넣는 일이죠. 시간관리 전문가 로라 벤더캠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지 않았을 뿐이에요. 시간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에요. 시간이 없다는 말은 곧 그것이 내 우선순위가 아니다란 말과 같습니다. 성경에도 분명한 우선순위의 성경 구절이 있죠.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먼저 구하라. 어떻게 느끼셔요, 여러분? 남는 시간에 하나님을 한번 찾아보세요. 라는 뜻이 아니겠죠? 우리의 삶의 구조와 시간을 재배치하면 좋겠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다스려 주시는데 이 복된 하루에 그분의 일상이 그분의 생각이 나의 삶을 압도해서 나의 삶을 먼저 이끌어 가시면 좋겠다. 아멘. 여러분 이 복된 아침 첫 번째 것을 첫 번째에 두면 두 번째 것도 얻게 된대요. 그런데 두 번째 것을 첫 번째에 두면 첫 번째 것과 두 번째 것 모두를 잃게 된대요. 이 아침 우리의 우선순위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요?

우리는 복이 원한다. 할렐루야. 이 복된 아침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음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우선순위가 참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알죠. 우리 모두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참 가슴이 와닿았어요. 첫 번째 것을 첫 번째에 두면 두 번째 것을 자연스럽게 얻게 된다. 그런데 자꾸 저 두 번째 것을 첫 번째에 두면 첫 번째 것도 잃어버리고 두 번째 것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리게 된다. 그 한 여성이 새들의 노래를 듣기 위해서 산책을 나서는 그 작은 결단의 모습처럼 하루 10분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 또 말씀 한 장의 그 묵상, 또 극동방송을 듣는 것, 뭐 이외에도 여러 모습이 있겠죠. 교회 가서 한번 기도해 보는 것, 또 예배에 온전히 참여하는 것. 오늘 여러분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우선순위로 잘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진짜 문제는 시간이 없다. 시간의 양이 아니라 우선순위의 부재이다. 하나님 자녀들의 우선순위는 우리 삶에 하나님을 채워 넣는 길이다. 이 복된 아침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오프닝 말씀 정말 많은 분들이 공유하기를 원하시는데요.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오프닝 말씀 이렇게 문자 보내시면 여러분에게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오시면 또 10명 이상에게 여러분 공유해 주시고요. 자, 오늘은 복된 목요일인데요. 인문학을 하나님께 강남 비전교회 한재욱 목사님도 잠시 후에 만나봅니다. 우리 지부장님들 대단하세요. 자, 오늘 어제도 그렇고 보일 라디오가 있었잖아요. 어제 우리 박지현 선교사님, 참 귀한 선교사님의 그 간증을 49분 정규방송까지 다 못 들려드렸어요. 그래서 그 정규방송 이후의 것은 오늘 보이는 라디오 링크에 올려놨습니다. 여러분이 유튜브 상에서 좋은 아침입니다를 검색하시면 다 들어가실 수가 있고 어제의 영상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자, 오늘 복된 아침 이 시간 은혜로운 찬양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요. 주께서 하시는 대로 은혜로운 찬양 같이 하시죠.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빌 가이더 밴드의 은혜로운 영어 찬송으로 함께 했어요. 아, 5123님이 이런 문자를 주셨어요. 저도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오늘요, 방송을 들으면서 업무하고 이 시작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자체가 얼마나 참 은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오프닝 말씀 많은 분들 공유하기 원하시는데요. 샵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오프닝 말씀 문자 주시면 오늘 링크를 보내드리고 이 링크를 여러분만 보고 끝나지 말고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셔요. 2139님 오늘 처음 문자 주신 8295님 감사해요. 처음 들어오셨어요. 이렇게 처음 참여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설거지 하다가 잠시 멈추고 아름다운 찬양에 은혜 받고 있습니다. 깨달음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 감사.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송 함께하고요. 잠시 후에 인문학을 하나님께 강남 비전교회 한재욱 목사님 만나보시죠.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남 비전교회 한지용 목사입니다. 인문학의 주인은 하나님, 인문학을 하나님께 오늘은 오은 시인의 산문집 초록을 입고를 하나님께 드리며 이 땅의 아버지를 응원합니다 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7살 때의 일이다. 명절에 친척들이 모였다. 그간의 안부를 묻고 봄살 맞은 분위기 속에서 따뜻한 얘기가 오갔다. 삼촌이 나를 놀리기 전까지는 말이다. 은희는 이름에 진짜가 안 들어가네. 나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다들 진으로 끝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내게는 항열자 혹은 돌림자라고 불리는 그것이 없었다. 속하지 못한다고 느꼈던 것일까? 나는 펑펑 울기 시작했다. 바깥에 있던 아빠가 방문을 열고 내게 왜 우느냐고 물으셨다. 아빠, 왜 내 이름은 오은이야? 흐느끼며 반문했다. 오금은 절이고 오동은 나무니까 아빠가 나를 꼭 안으며 다정하게 말씀하셨다. 그 말을 듣자마자 거짓말처럼 울음이 그쳤다. 아빠의 말을 완벽하게 이해한 것은 아니었다. 그냥 웃음이 났다. 오은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름 때문에 놀림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신의 이름이 왜 오은이냐고 하니까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답하셨다고 합니다. 오금은 절이고 오동은 나무니까 너는 오은이다. 알듯 말듯한 금은동 해석입니다. 그런데 그 답을 듣고는 울음을 그쳤다고 합니다. 그가 시인이 되어 말을 굴리고 굴려 마침내 시가 되게 하는 그 실력도 아버지가 물려주신 피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아버지를 통해 집에서 받은 시 연습 때문일 것입니다. 아버지의 그 대답은 말장난처럼 들리지만 실은 아들의 이름 하나를 두고 벌인 첫 번째 시 수업이었습니다. 금메달도 은메달도 동메달도 아닌 자리, 오금과 오동 사이 그 애매한 틈에 아들을 슬쩍 앉혀놓으신 것입니다. 말이란 밥과 같아서 날마다 밥상머리에서 굴러다니다가 아이의 혀에 붙고 혀에서 뼈로 옮겨 붙고 어느 날 문득 시가 되어 걸어 나옵니다.

이 땅의 모든 시인 뒤에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우기고 싶습니다. 시집 맨 뒤에 붙는 해설은 평론가가 쓰지만 시집 맨 앞에 놓인 첫 문장은 대개 아버지가 박삼머리에서 툭 던진 실없는 농담 한마디였습니다. 아버지의 말장난은 그 자리에서는 썰렁하기 짝이 없지만 아이의 가슴속에서 30년쯤 묵으면 어느 날 시가 되어 걸어나옵니다. 그러니 아버지들이요, 오늘 저녁 밥상에서 시답지 않은 소리 한마디를 자신있게 던져보십시오. 그 시답지 않은 말이 언젠가 시가 답인 말이 될지도 모르니까요. 금메달은 못 걸어줘도 자식 이름 하나에 금과 은과 동을 다 넣어주는 사람, 그가 아버지이니 이 땅의 아버지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신명기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이 문학을 하나님께 강남 비전교회 한재욱 목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이 땅의 아버지를 응원합니다. 그 귀한 아버지. 그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죠. 우리 좋으신 아버지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일상 속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삶, 우리가 오늘 겪었던 일 하나하나가 우리 인생의 시집에 고스란히 아름다운 시어로 담겨지지 않을까요? 이 하루 인문학을 하나님께 이 영상 링크 공유하기 원하시는 분들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인문학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오늘 다시 듣기 또 영상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한재욱 목사님의 신앙 서적도 전해드릴게요.

인문학을 하나님께 참 귀합니다. 주님을 믿지 않은 친구에게 전도용으로 책 선물하고 싶은데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응원의 선물 잘 보내드릴게요. 7646님, 피디님,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 위로받는 아침이에요. 라고 하셨어요. 우리 7646님께도 또 응원의 책 선물 잘 보내드릴게요. 매번 감동입니다. 이 땅에 아버지들께 얼마나 감사한지요. 1069님, 안녕하세요. 매일 출근할 때 잘 듣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에게도 소개해주고 있다라고 하셨거든요. 우리 1069님께 응원의 책 선물 잘 보내드릴게요. 또 남편 생일인데 이 링크 공유한다고 3495님께 책 선물 잘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 문자 주신 4880님, 영상 링크 부탁해요. 예, 이렇게 가면 영상이 안 갑니다. 인문학이라고 샵 1069번으로 문자를 보내야 자동 답장으로 영상이 도착할 것입니다. 아셨죠? 그리고 문자 번호 39658474-0593님께 응원의 선물을 전합니다. 자, 오늘 인문학 하나님께 영상 링크 공유받기를 원하시는 분들 이렇게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이 아침에 넘쳐납니다. 감동을 주세요. 그리고 이 땅의 아버지들 뿐만 아니라 우리 극동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의 그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참 글감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하루 동안 주님께서 시를 한편 허락하실 텐데 어떤 글감을 주실지 오늘 이 아침 여러분 꼭 한번 기대해 보시고 또 새로운 만남을 통해서 또 말씀 묵상하다 깨달음을 통해서 그리고 내 주변의 이웃들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더 힘있게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아셨죠? 우리 천국을 소망하는 찬송 함께 불러볼까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찬양하시죠.

좋은 아침입니다에서 방송에 참여한 애청자 여러분께 보내드리는 선물입니다.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당신과 세상을 비추는 믿음의 기업 헬퍼스, 헬퍼 마스크, 효소로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힐링선에서 피앤원 화이바 효소, 주식회사 다본다에서 국내 최초 울트라 AI 5.0 블랙박스, 나를 비우고 너를 채우는 시간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 빛에에서 드립백 커피, 소중한 이웃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 엘덴탈케어에서 천연 허브로 만든 시린이 전용 아르체 치약, 믿음의 기업이 만든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오레진에서 에이스 데일리, 자연 그대로의 건강을 전달하는 기업 한동녹용연구소에서 러시아 알타이 녹용, 땅끝 해남 화원농협 이 맑은 김치에서 맛있는 김치 선물 세트,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마사지기, 음식으로 전세계 복음을 전하는 기업 연어로만에서 연어 세트, 세상을 아름답게 영혼을 빛나게 여성 커리어 브랜드 사라제이 패션에서 의류 상품권, 선교와 구제를 목적으로 세워진 믿음의 기업 뷰렌코리아에서 기능성 화장품, 감사와 기쁨으로 끓여내는 진한 국물 설렁탕 전문점 푸주옥에서 설렁탕,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기업 아로말라이프에서 기능성 속옷,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업 샤인앤샤인에서 마스크팩 세트, 여수의 아름다운 바다에서 감동의 순간을 더 미라 요트 투어에서 4인 가족 럭셔리 요트 상품권, 전문가의 세심한 서비스 기업 이전 사무실 이사 전문 창조혁신기업 이전팀에서 식사권을 드립니다.

0: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1: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구한다. 남는 시간에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닌 내 삶의 구조와 시간을 재배치해서 주님 주시는 기쁨을 내 일생의 최우선에 두는 주님의 명령. 첫 번째 것을 첫 번째 우리 인생에 두면 두 번째 것을 자연스럽게 얻습니다. 하지만 자꾸 두 번째 있는 것을 첫 번째 두려고 하면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모두 잃게 됩니다. 이 아침 오늘 하루 가장 아름다운 우선순위가 우리 안에 채워지기를 기대해요. 송옥석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1분 칼럼.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입니다.
1: 세계 최초로 동성결혼을 통과시킨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공식적으로는 2001년도 동성결혼을 통과시킨 네덜란드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네덜란드 법원은 지난 2018년에는 여자도 남자도 아닌 제3의 성으로 출생기록부에 등록할 수 있다는 황당한 판결을 내려 국민에게 큰 혼란을 준 바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2020년 7월에는 자국민이 사용하는 신분증에서 남녀 구별, 즉 성별 정보를 아예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2024년 혹은 25년부터 신분증에 성별 구분 항목이 빠질 것이라고 네덜란드 교육과학문화부 장관이 밝힌 것입니다. 네덜란드 장관은 EU 회원국으로는 독일도 신분증에 성별 정보가 없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므로 네덜란드는 여권에만 종전처럼 성별 정보가 계속 기재될 예정입니다. 남녀를 분별하여 창조하신 질서에 영적인 혼란을 가하는 이 같은 정책이 우리나라에는 생기지 않도록 반면 교사 삼아야 할 것입니다.
0: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였습니다.
2: 1분 찬송 건설재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Good morning. Mexico에 있는 인디언 한 부족의 말엔 믿는다라는 단어에 순종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믿는다라는 말과 순종한다는 말은 다른 느낌이 들잖아요. 믿는다라는 말은 의지하고 또 의심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순종한다는 말은 그의 지시와 말에 전적으로 따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인디언 부족에겐 마음으로 의심치 않는다는 말과 지시와 명령에 전적으로 행한다는 말이 같다라는 뜻인데요. 초기에 이 지역으로 선교를 왔던 선교사님들은 복음을 전하던 중 이 사실을 알고는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아직 문명화가 덜 돼서 이 언어가 상세히 구분되지 않아서 그런가 하고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고 해요. 하지만 인디언들과 오랜 시간 함께 지내던 선교사님들은 오히려 자신들의 착각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믿음과 순종은 같은 말이구나, 항상 함께 움직이는구나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믿으면서 순종하지 않고 순종하면서 믿지 않는다는 것은 성립할 수 없는 이질적인 신앙이구나 결론을 내리셨대요. 이 아침 여러분들은 믿는다와 순종한다는 말을 어떻게 연결하시나요? 믿지만 순종하지 않는 삶, 순종하지만 믿지 않는 삶, 이 둘 가운데서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닌지 저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저의 순종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순종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임을 믿으면서 예배의 향기가 부릅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선물로 함께해 주시는 믿음의 기업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굿마인드 시루조아에서 안고절편 선물 세트, 하나님의 향기를 전하는 코벤트 원예에서 푸릇푸릇한 화분을, 11가지 귀한 재료를 정성을 담아 끓인 남동풍 쌍화차를, 기능성 속옷의 명가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기능성 스포츠 양말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볶은 위델 커피에서 커피 원두를, 무등산 토종닭 생오리 숯불구이의 명가 까사무등에서 식사권을,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큐티인을 드립니다.

문자 샵 0153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으로 만나라고 출석 체크하셔서 오늘의 말씀 카드 받아가시고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시고 지역 광주로 선택하신 뒤 로그인하시고 실시간 댓글로 참여해 주셔도 좋습니다. 자, 만나라고 출석 체크 받고 있는데 가장 먼저 월광교회 박영숙 집사님 출석 체크해 주셨고요. 9883번님, 백인자권사님, 4641, 9196, 9105, 5138, 9140, 3329, 송남종 집사님, 만나라고 출첵 도장 찍어 주셨습니다. 자, 목요일 아침 목퀴즈로 함께 할 텐데요. 오늘은 평소보다 조금 속도감이 있죠. 느끼셨을 겁니다. 오늘 총 3문제를 함께 풀려고 하는데요. 3문제 정답 모두 맞춰주신 분 중에 3분 선정해서 육각커피에서 제공해주신 아메리카노 이용권을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피곤한 목요일 아침 퀴즈 풀며 말씀을 좀 공부하고 찬송도 따라 부르고 커피 이용권까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퀴즈, 야고보서 2장 26절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땡땡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너무 쉽죠? 자, 몸풀기 게임입니다. 몸풀기 퀴즈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땡땡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니라 과연 무엇일까요? 정답 두 글자고요. 힌트는 오늘 믿음은 곧 순종이다. 순종은 곧 믿음이다. 나눴는데 순종은 아니고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땡땡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믿음과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거죠. 믿음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것 바로 무엇일까요?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기다립니다.

자, 4109번님 항상 출근길 방송 듣기만 했는데요. 마침 신호가 걸려서 잠시 멈추고 예쁜 하늘도 보고 옆에는 누렇게 익어가는 벽 이삭을 볼 수 있음에 이 하루가 행복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정답 보내주셨고요. 7585번님 땡땡입니다. 아이와 출근길에 잘 듣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5372번님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휴게소에서 문자 보내봅니다. 어딜 가고 계시나요? 8085번님

사진을 한 장 보내주셨는데요. 노랗게 익은 애호박일까요? 여튼 호박입니다. 호박과 빨간 고추. 이 사진을 보니까 아, 추수의 계절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5786-4109번님 화순춘향교회에서 주현숙 권사님 정답 보내주셨고요. 우리 노기근 집사님, 최외숙 집사님, 이승준 집사님, 그리고 6306번님 비슷한데 아니에요. 자, 강성자 권사님 출석 체크해 주셨고요. 7356번님 정답 보내주셨습니다. 역시 첫 번째 퀴즈는 조금 쉬웠죠. 자, 오늘 세 문제 함께 풀 거고요. 세 문제 정답 모두 맞춰주신 분 중에 유카커피에서 제공해 주신 아메리카노 이용권 보내드립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땡땡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첫 번째 퀴즈였는데요. 정답 문자샵 0153번으로 보내주시고요. 두 번째 찬송가 퀴즈 바로 함께 풀어보시죠.

0: 자, 음을 조금 높이 잡았는데 땡땡이 하늘에 사무치네. 이게 라임이 있습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려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땡땡이 하늘에 사무치네. 힌트는 라임이 있습니다. 이 찬송가 속에 라임이 있어요.
1: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0: 조금 헷갈릴 수 있어서 난이도는 중으로 하겠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 주관식이고요. 문자 샵 0153번으로 보내주시거나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시고 지역 광주로 선택하신 후에 댓글로 마음껏 무료로 이용하셔서 정답 남겨주세요.

박경자 권사님께서 아이고 방심하며 듣고 있다가 읍내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 8036번님 영광이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땡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세. 자,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땡땡이 하늘에 사무치네. 무엇일까요?

자, 힌트를 드리자면 우리가 얼마 전에 땡땡 콘서트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옹기장이와 함께하는 극동방송 땡땡 콘서트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땡땡이 하늘에 사무치네. 과연 무엇일까요?

둘이에요. 헷갈립니다. 7657번님, 저희 가족 중에 한 분이 오늘 전남대병원으로 검사 결과 보러 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 일 없길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셨는데요. 문피디가 스튜디오에서 짧게나마 함께 기도했고요. 방송 가족 여러분, 7657번님의 우리 가족분 무탈하시길, 영육간에 강건하시길 기도해 주시면 좋겠네요. 우리 이승준 집사님, 아이고 어렵다, 포기할랍니다. 땡땡 연습이나 더 해야겠다 라고 하시면서 센스있게 정답 보내주셨고요. 자,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자, 첫 번째 퀴즈.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땡땡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리고 두 번째 찬송가 퀴즈.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이었죠. 4절입니다.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땡땡이 하늘에 사무치네. 정답 아시는 분은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 퀴즈 나갑니다. 세 번째 퀴즈는 인물 퀴즈예요. 자, 그 전에 한 가지 광고를 하자면 생명의 삶 큐티책 10월 분이 나왔습니다. 어제 신청해 주신 분들은 신청하지 않으셔도 좋고요. 한 10권 정도 남아서 추가 신청을 받습니다. 어제 신청하셨던 분들이 또 신청하면 이제 헷갈려요. 막 두 권, 세 권이 가버립니다. 자, 추가적으로 신청하실 분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큐티라고 보내주세요. 자, 세 번째 인물 퀴즈입니다. 순종하면 떠오르는 성경인물들이 참 많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만든 인물은 너무 쉽습니다. 노아입니다. 이게 퀴즈가 아니었어요. 자, 이 노아가 홍수 사건 이후에 땅을 열심히 일굽니다. 무슨 나무를 심었을까요?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나무입니다. 자, 그 열매로 만든 포도주를 마시다가 취해버렸어요. 이때 노아의 세 아들이 잠든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세 아들은 샘과 야벳과 함인데요. 이 중 두 아들은 옷을 어깨에 메고 뒷걸음으로 들어가 아버지의 몸을 덮었고요. 또한 얼굴을 돌려 수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아들은 혀가 꼬이네요. 자, 아버지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본 데서 그치지 않고 나가서 형제들에게 아버지 좀 봐, 아버지 좀 봐 하며 이 사실을 알립니다. 이 일로 저주를 받게 됐는데요. 이 아들은 누구일까요?

자, 너무 쉬운 퀴즈를 장황하게 냈습니다. 여러분을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자, 노아의 세 아들 샘과 야벳과 함 중에 노아 아버지의 수치를 보고 이 수치를 이렇게 떠벌린 아들이 있어요. 그래서 참 네, 그 자손이 이제 저주를 받게 되는 그런 일이 있는데 이 아들은 누구일까요? 1번 샘, 2번 야벳, 3 함. 번호와 함께 이름 보내주셔도 좋고요. 번호만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나의 참 친구라는 찬양 힘차게 함께 부른 후에 정답과 함께 오늘 아메리카노 이용권 받으실 분 발표할게요. 문자 샵 0153번,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으로 보내주시고요. 무료인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광주 극동방송 또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지역 광주로 선택하시고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퀴즈 세 문제 정답 발표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찬송가 퀴즈는 싸움과 최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찬송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노아의 아들 중 함이었죠. 함이었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시고 정답 보내주셨는데요. 어렵게 정말 어렵게 세 분 선정했고요. 프로그램 마치고 두 분 더 추가적으로 선정해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 이승준 집사님, 광주 쌍촌동에 거주하고 계시는 이승준 집사님께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0334번님, 123 정 MBTI가 TJ이시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아주 깔끔하게 정답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1091번님, 오늘 아침 말씀 가운데 정말 믿음으로 순종으로 살아야겠다라는 다짐을 해봅니다 라고 하시면서 정답 보내주셨는데요. 축하드립니다.

믿는다와 순종한다는 말은 같은 말이라고 합니다. 믿기 때문에 순종하고 순종하며 더 믿음으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 너끈히 승리하시길 바라면서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순종으로 승리하시길 응원하고 기도할게요. 문예정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광주 광산구 광산로에 위치한 송정제일교회 유갑준 목사님께서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을 본문으로 자족함의 비결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로 13절 말씀, 신약 323면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2: 옛날 어떤 나라에 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은 무엇이나 할 수 있는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왕은 병이 들었어요. 그러자 그 엄청난 권력도 아무런 힘이 되지 못했고 그 많던 재물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왕자와 신하들은 용하다는 사람을 찾아가서 도움을 청했더니 뜻밖에도 아주 간단한 치료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진짜로 행복한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의 속옷을 얻어다 입히면 병이 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왕자와 신하들은 행복한 사람의 속옷을 얻기 위해 전국 방방곡곡을 다 다녔습니다. 그런데 행복한 사람을 찾는 일은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이상의 불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행복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행복한 사람을 찾지 못해 낙심하고 돌아오던 어느 날 왕자는 정말로 행복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아주 외딴 두메산골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사람은 너무나 가난해서 속옷을 입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행복한 사람의 속옷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참으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하루하루가 좋고 즐겁습니까? 마치 하늘 위를 나르는 것처럼 신이 납니까?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꿈꾸고 추구하면서 삽니다만은 사람마다 느끼는 행복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맛있는 것을 먹을 때 행복해하고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서 돈을 셀 때 행복하다고 합니다. 돈을 셀 때는 밤을 새도 피곤치 않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출세했을 때 행복하다고 마음에 드는 옷을 입어서 자식이 출세해서 행복하다고 합니다. 공자 선생은 자신의 즐거움에 대해 논어의 맨 앞에 나오는 학이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학이 시습지면 불력 여로하라. 유봉이 자원 박내면 불력 낙후하라. 이미 배운 것을 때때로 복습하여 반복하여 복습하면 이 또한 기쁜 일이 아니겠는가. 유봉이 즉 뜻을 같이 하는 친구가 있어 멀리서 찾아온다면 이 또한 즐거운 일이 아니겠는가. 한마디로 공자 선생은 공부할 때 즐겁다 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공자처럼 공부하는 기쁨을 가지고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떨 때 행복하십니까? 저는 설교 준비를 다 마치고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을 들으면 더 이상 바랄 것 없이 행복합니다. 그때는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행복은 어떤 조건이나 상황이나 마음의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오직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오는 모든 조건을 초월한 절대적인 기쁨과 평안함과 자유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건강하고 일이 잘 풀리고 형편이 좋을 때 기뻐하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어려움에 처했을지라도 때로는 오해를 받아도 문제 삼지 않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절대적인 행복이 성경이 말씀하는 행복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온몸으로 경험할 때만 느낄 수 있는 행복입니다. 다윗을 한번 보세요. 나라가 어려워가지고 백성들은 골리앗 앞에 다 무서워 벌벌 떨 때 목숨을 걸고 앞장서서 나가 골리앗과 싸워서 나라를 구했어요. 또 사울왕에게 얼마나 잘했습니까? 그러나 사울왕은 다윗을 시기해서 그를 죽이려고만 했어. 시편 27편은 이런 억울한 다윗의 형편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한두 사람만 와가지고 기분 나쁜 얘기만 해도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으로 돌변하지 않습니까? 뭐 상처받았다느니 섭섭하다느니 별소리를 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보세요. 다윗을 힘들게 한 사람은 한두 사람이 아니었어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야.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다윗은 사람들이 때를 지어가지고 자기를 괴롭히고 죽이려고 했지만 자기는 두렵지 않고 평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다윗이야말로 진정한 행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잃어버린 상태에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즐거워한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행복의 원천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 때문에

울고불고하지 마세요. 더욱이 세상 조건이나 환경도 아니, 행복의 원천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삶. 바울은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인간적인 조건으로만 본다면 죽었고 배고프고 자유롭지 못하고 모든 상황이 불편하고 힘든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바울은 자신의 삶에 대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것보다 더 위대하고 놀라운 삶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상황에서도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보다 더 행복했으니 말입니다. 감옥에 지금 갇혀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서 자유롭게 사는 그런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걱정을 하고 위로를 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모든 것을 은혜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며 긍정적으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사도가 이처럼 힘들고 고통스러운 옥중 생활을 하면서도 자족하며 살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로 바울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바르게 다스린다는 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사상을 전적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처한 오늘의 어려움과 고난 속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복음의 증인으로 삼고 쓰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공의롭게 다스린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자신은 복음 전파를 위한 고귀하고 특별한 목적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 억울하지도 않았고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감옥 생활을 고통으로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이 갇힌 이 시위대라는 곳은 로마 황제가 사는 곳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으면 청와대 근처를 가리킵니다. 그곳에는 로마의 특별한 권력층 사람들이 갇혀 있었습니다. 황제 측근들이 수시로 들락거리는 그런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자연스럽게 로마의 핵심 권력자들을 만날 수 있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던 것이, 실제로 로마 권력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전도의 결실도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22절 말씀이 이 사실을 증거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사람들 중 몇이니라. 여기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를 말합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힘으로 역설적으로 로마 황제 측근 중 몇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기묘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히기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그 당시 이 로마 감옥을 가리켜서 세계 선교의 사령탑이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은 단순히 어쩔 수 없이 자신이 처한 환경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바깥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는 사람에게는 좌절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절망도 포기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맡은 사명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은 모든 환경과 여건들을 초월하여 진정으로 행복해하며

면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기 혼자 힘이 아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단한 실패와 여러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온몸으로 배우고 체득한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말입니다. 바울 자신도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이라고 해서 하루아침에 갑자기 모든 것을 다 은혜로 받아들이는 은혜의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여곡절, 여러 많은 사건, 사고, 경험들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은 손길을 깨달으면서 아,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나를 들어 쓰시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껏 살아오면서 이 사실을 조금씩 깨닫고 있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믿는 것은 고난은 불행도 저주도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준비시키는 분이요 준비가 된 사람은 반드시 역사의 무대에서 그를 들어 쓰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고난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어려운 일 그것 때문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어렵고 힘든 일 때문에 우리들이 절망하게 될 때 그 절망이 나를 무너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힘들 때 역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무슨 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흔드시는 것인가? 실제로 그렇습니다. 참된 지혜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 지혜로워요. 진정한 능력은 고난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 땀을 흘리며 연단하지 않고서는 강해질 수 없습니다. 눈물 흘리는 아픔이 없이는 위대할 수가 없습니다. 고된 훈련이 없이는 용감한 군인은 결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강의를 하다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다산 정약용과 베토벤과 세계 최고의 포도주인 이 로만의 꽁띠의 공통점이 뭔가? 이 모든 것은 고난을 통해서 최고의 사람이 되었고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가 되었다는 것. 다산 정약용은 1789년 문과에 급제를 하지요. 부승지 등 주요 벼슬을 두루 지냈습니다. 그는 문장과 유교 경학에 아주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천문, 지리, 과학 등에도 견문이발과 실학파의 대표 주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학문에 뛰어난 정조왕의 특별한 총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젊어서 아주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 40살이 되던 1800년에 정약용은 귀향을 갑니다. 잘 나가던 사람이 귀향을 갔으니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유배지 강진에서 동네 철없는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인재 양성을 하는 하루하루 의미 있는 일을 합니다. 유배생활 중 그 유명한 목민심서를 비롯한 10여 권의 책을 쓰게 됩니다. 세상 밑바닥으로 한없이 추락한 그런 고달픈 삶의 현장에서 그는 새로운 세계를 보는 눈이 열리게 되죠. 불쌍한 백성들을 보게 되었고 나라가 잘못되어져 그 탐관 오리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 눈에가 들어오게 된 것이죠. 정약용은 새로운 시각으로 그가 가진 지식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결국 역사의 길이 남는 그 어떤 사람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엄청난 일을 하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베토벤도 음악의 성인이라 불리는 유명한 음악가 아닙니까? 공교롭게도 베토벤도 1800년에 귀가 잘 들리지 않았어요. 귀가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음악가에게는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나 그는 이때부터 세상의 소리가 아닌 천상의 소리, 영혼의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베토벤은 귀가 어두워지면서 그의 명작인 교향곡 5번 운명과 교향곡 9번 환희의 송가 등을 작곡을 했던 것이죠. 로만의 꽁띠는 제가 술을 안 마셔서 잘 몰랐는데 이것이 세계 최고 적포도주라 그러더라고요. 한 병에 5,600만 원 이상 한다고. 포도 수확이 흉년일 때는 한 병에 수천만 원까지 한다는.
그런데 이

로마의 꽁띠를 만드는 재료인 포도는 아주 척박하고 메마른 땅에서 재배한다는 것. 포도나무 그 주변에는 물이 없다 보니까 이 포도나무가 뿌리를 얼마나 내리냐면 지하로 이렇게 40m 이상을 그 내려가가지고 거기에서 영양분을 끌어올린다는 것. 그래서 당도가 엄청나게 좋다는 것. 아주 척박한 땅에서 오히려 이런 명품이 만들어졌다는 것. 여러분, 뼈를 깎는 아픔 속에서 명품이 만들어지는 것. 위대한 사람들은 고난의 연단을 다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자족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엄청난 고난 속에서 오히려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고 세상을 아름답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이 아닌 행복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모든 것을 만족하게 여기는 이 자족하는 삶이라는 것은 긍정적인 삶이요, 창조적인 삶이요, 적극적인 삶을 말함.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믿고 사는 것을 말함. 억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원에서 열심히 사는 것이, 쪼들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풍족하게 사는 것을 말함. 패배의식이 아닌 승리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바울사도를 보세요. 본문 18절 이하의 말씀에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여러분, 감옥에서 있어봐야 얼마나 있었겠어요. 아무리 빌보교회 성도들이 많은 것으로 공개했다 할지라도 별것 아닐 테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사도는 그것을 보면서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나의 하나님이, 제가 이 기절을 너무 좋아하는데,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가 쓸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주님은 우리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믿음을 굳게 지키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과 조건이 우리의 삶을 좌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능력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안고 있는 이 모든 문제들 다 주님께 맡기십시다. 주님을 온전히 믿으십시다.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이 안고 있는 이 모든 문제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치료하던 정신과 의사가 행복의 참된 의미를 찾아서 여행을 떠난다는 소설인 꾸베씨의 행복여행이 있습니다. 책의 주인공인 꾸베씨가 중국을 비롯해서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며 행복이 뭘까? 행복을 찾아서 헤매게 되는데 그가 얻은 결론은 아주 간단해서, 행복한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행복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더라는 것. 남과 비교만 하지 않아도 행복하다는 것이, 남과 비교하면서 내가 망가지고 불행해집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 행복한 사람들은 행복이 미래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현재 생활에서 행복을 즐긴다는 것이, 내가 더 가져야 하고 더 높아져야 하고 더 건강해야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것. 지금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만족하며 살 수 있다. 행복한 사람들은 행복하게 됐다고 발버둥치지 않는다는 것. 행복은 쟁취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높고 신령한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주어진 것이지 행복 자체를 열망한다고 행복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또한 행복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일만 하더라. 바꾸어 말하면 자기가 하는 일을 좋아하더라는 것.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좋아지는 사람들은 사실은 행복한 사람이, 이것이 바로 행복이라고 그는 결론지어서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경건이 있는 곳에,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실한 사랑이 있는 곳에 행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정 자족

0: 고독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없는 것이 많아서 불편할 수 있습니다. 건강하지 못해서 힘들 수 있습니다. 하는 일이 잘 되지 않아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속을 썩여 마음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주님 은혜 안에 살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비록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주님 없는 사람은 주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며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궁핍한 삶이요. 세상적으로 가진 것이 별로 없더라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면 모든 것을 가진 유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사도와 같이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자족하는 것을 배우십시다. 우리들이 자족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보다 조금만 더 많이 가지고 조금만 더 건강했으면 행복할 것이라 생각합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것들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배우게 하시고 자족하는 삶을 통해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광주 광산구 광산로에 위치한 송정제일교회 유갑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942-4901번 송정제일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랑해 뜨란. 이런 경우 있죠. 문자 하나 보냈는데 답이 늦어요. 나한테 뭐 서운한 게 있나? 인사를 했는데 평소보다 반응이 시큰둥해요. 저 사람 나 싫어하나 봐. 또 일 하나가 잘 안 풀리면 아, 역시 나는 잘 안 되나 봐. 이렇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참 빠른 결론을 내립니다. 상황을 한번 보고 해석하고 해석한 것을 사실이라 믿죠. 거기에 마음속으로 마침표까지 딱 찍어버리고 그런데 며칠 뒤 알고 보면 별일 아니었던 경우도 참 많아요. 답장이 늦었던 건 정신없이 바빴던 거였고 표정이 어두웠던 건 나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힘든 일이 있었던 거고 그래서 살면서 의외로 우리에게 이런 말이 필요할런지도 몰라요. 아, 그럴 수도 있지. 아직은 모르지. 조금 더 두고 보자. 이 세 문장에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마침표를 조금 늦게 찍어준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도 그렇고 내 인생을 바라볼 때도 그렇고 하나님을 믿는 일에도 그렇다는 거죠. 기도했는데 아직 달라진 게 없다고 응답이 없네 하고 마침표를 찍고 길 하나가 막혔다고 아, 이 길이 내 길이 아닌가 봐 하고 끝내버리기엔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다고요. 쉼표는 마침표와 달라요. 오늘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다면 당장 답을 만들어내려고 애쓰기보다 이렇게 말해보는 건 어때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믿어보겠습니다.